0: Flying house.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It rose slowly through the air. Dorothy felt as if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The house went higher and higher. It was carried far across the sky.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
1: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도로시와 그 다음에 삼촌, Uncle Henry 가족은 폭풍을 잘 피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약간 긴박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Toto was terrified too. 이제 폭풍이 오니까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토토가 어떻게 됐냐면 terrified. Terrified라는 것은 무서워하는. 근데 이게 조금 무서운 게 아니라 많이 무서운 거. 겁에 질리는 것을 terrified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토토는 무서워했습니다. 토토도 무서워하는 것이죠. He jumped from Dorothy's arms and ran away. 너무 무서우니까 도로시가 키우는 그 개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의 개인 이 토토는 지난 강에서 나왔었죠. He jumped. 그는 뛰어 내려갔습니다. 어디로부터? 도로시가 꽉 안고 있었는데 축 내려가 버린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어딘가에 숨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는 뛰어 내려갔습니다. 어디로부터? 도로시의 품에서. 그러니까 팔 밖으로, 팔로부터 뛰어 내려갔고요. And ran away. 그리고 뛰어서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어떡하나요? 지금 폭풍이 올 텐데. Dorothy chased after him. 도로시는 그를 쫓아갔습니다. Hurry, Dorothy called Auntie Em. 서둘러 도로시야. M 이모가 불렀습니다. 아, 과연 이 토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은요. Dorothy found Toto hiding under the bed. 다행히 찾았네요. 도로시는 발견했습니다. 토토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hiding under the bed. 침대 아래에서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토도 동물인데 너무 무섭다 보니 뭔가 이 분위기가 바람 불고 뭔가 이 도망가고 이런 분위기에 좀 압도되다 보니 좀 무섭다 보니까 뛰어내려가서 이 본인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침대 아래에 가서 숨어 있었던 것이죠. I can't let the cyclone take Toto, she cried out. 도로시가 외쳤습니다. 나는 I can't let. Let이라는 것은 하게 하다. 허락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너 지금 밖에 나가서 놀아도 좋아. 너 간식 하나 사 먹어도 좋아. 허락한다, 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let인데요. 나는 허락할 수 없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뭐? The cyclone. Cyclone이라고 하면 열대성 폭풍이죠. 열대성 폭풍인 이 cyclone이 토토를 데리고 가게 놔둘 수가 없어. 그렇게 놔둘 수 없어. 그렇게 허락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토토를 지켜야 되겠다. 이 말인 것이죠. 당연하겠죠. 왜냐하면 도로시가 키우는 개인데 그냥 이렇게 폭풍에 쓸려가게 밖에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챙기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She grabbed Toto, but it was too late. 자, 그런데 그녀가 토토를 꽉 잡았습니다. 이제 침대 아래에서 나와 이렇게 해서 잡았겠죠. 그걸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잡았습니다. 그러나 it was too late. 너무 늦었습니다. 아, 뭐가 늦었다는 것일까요? 곧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허락하다,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할 때는 허용하다, 허락하다, 뭐뭐 하게 하다 이렇게 뭔가를 전부 다 해도 된다고 허락하는 것이죠. 이 표현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또 더 많은 표현이 있긴 한데 우리 친구들이 흔히 많이 쓰는 것 혹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우리 중간 기말에 나오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한 두 가지 정도만, 너무 많이는 말고요.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뽑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한번 Fun Reading Grammar에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허락하다의 let과 allow의 차이입니다. 즉, 동사는 두 가지입니다. let, 뭔가를 하게 하다, 허락하다, allow, 뭔가를 허락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두 개가 의미상 약간의 아주 조금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법적으로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도록 할까요? My dad let me stay up late. 그 다음 두 번째는요. allow를 사용한다면 The coach allowed the players to take a break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두 개를 보면은 사실은 let과 allow가 동일하게 뭔가를 허락하다, 하게 하다, 뭔가를 허용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의미도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주 미묘하게 다른데요. 그 미묘함을

여기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My dad, 나의 아버지는 let me stay up late. 나에게 허락해줬다. 맞죠? 나를 하게 해줬다. Stay up late. 밤늦게까지 stay up late이라는 것은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이거든요. 밤늦게까지 깨어있도록 허락해줬다. 예를 들어서 뭐 사촌이 놀러 왔는데 혹은 뭔가 오늘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데 혹은 밤에 내가 좋아하는 뭔가 영화가 TV에서 방영을 하는데 오늘만은 아빠가 늦게 자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 일단 요거 잠시 두고요. 그 다음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의미 아시겠죠? Let은 뭔가 하게 해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 The coach allowed. 코치는 허락해 줬습니다. The player, 선수들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뭐 하도록?

0: 착하다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 어감이 뭐가 다르냐면 let은 구어체에서 많이 쓰고 조금 더 비격식적인 뭔가 공식적이고 뭔가 딱딱한 상황에서 잘 쓰지 않습니다. 뭔가 좀더 편안한 상황, 부모님, 뭐 가족 간에 쓴다거나 친구 간에 쓴다거나 이렇게 그럴 때 조금 더이 비공식적이고 비격식적인 격식이 좀더 낫다라는 것이죠. 형식을 덜 갖춰야 되는, 덜 갖춰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let을 좀더 많이 쓰고요. allow라는 것은 글로 쓸 때. 뭔가 조금 더이 말보다는 글이 조금 더 공식적이고 형식을 좀더 우리가 거쳐서 쓰잖아요. 그래서 이 글로 쓸 때나 혹은 allow라는 것은 조금 더 공식적인 상황에서 그래서 내용도 그런 겁니다. 코치가 이 선수단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단이 있는데 코치가 선수들에게 아, 지금부터 20분 동안 쉬는 시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치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선수들이 쉬어도 된다고. 물론 여기에 let을 적어도 의미가 당연히 통하고 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선택을 하라면 뭔가 조금 더 비격식적인 상황에서는 let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요. 뭔가 조금 더 공식적이고 격식을 차려야 되는 순간에는 allow를 조금 더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주 큰 차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문법적인 차이인데요. 바로 let 다음에 누구에게 허락해주냐면, me, 나에게 허락해줬죠. 그러면 뭘 하도록 허락해줬냐면, 바로 stay up late, 늦게까지 앉아도 된다고, 늦게까지 깨어 있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 네, 여기서 me라는 것이 목적어예요. 나라는 것이죠. 목적어인데, 목적어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이 목적격 보호라고 하거든요. 여기 있는 stay가. 근데 let을 쓸 때는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인 형태가 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allow를 쓸 때는 여기 보니까 코치가 선수들을 허락해 준 것이죠. 선수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줬냐면 to take a break, 휴식을 취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바로 여기 있는 the players가 목적어가 되겠죠. 목적어가 무엇을 하냐면 휴식을 취하겠죠. 근데 이 휴식을 취하다가 목적격 보호인데 이 allow가 왔을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여기 보니까 뭐가 하나 붙어 있죠. take 앞에 바로 to take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to가 붙어 있죠. 그래서 allow를 쓸 때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 to 부정사를 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할게요. The great wind shook the house. 아주 센 바람이 집을 흔들었습니다. 바람이 막 부니까 집이 막 흔들흔들거리겠죠.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집이 흔들렸는데요. 어떻게 흔들렸냐면 너무 세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결과, 여기 있는 that은 그 결과, Dorothy lost her balance. 도로시가 서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분명히 토토를 안고 있었겠죠. Dorothy는 어떻게 됐다가 lost her balance. 그녀의 balance를 균형입니다. 이렇게 잘서 있어야 되는데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She fell suddenly upon the floor이라고 되어 있네요. 도로시는 fell, 넘어졌습니다. Suddenly, 갑자기 upon the floor. upon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데요. upon은 쉽게 생각하자면 앞에 있는 up를 없애면 됩니다. on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on the floor. 아, 집 안에서 서 있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집이 흔들리니까 바닥에 넘어졌다. on the floo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그리고 나서 이상한 일이 happened. 일어났습니다. 발생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1: Toto was terrified too. He jumped from Dorothy's arms and ran away. Dorothy chased after him. "Hurry, Dorothy!" called Auntie Em. Dorothy found Toto hiding under the bed. "I can't let the cyclone take Toto!" she cried out. She grabbed Toto, but it was too late. A great wind shook the house.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She fell suddenly upon the floor.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0: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3, Chapter 3입니다. The flying house, 날아다니는 집. 이 농가가 그냥 농가가 아니고

0: 집이 날아다니나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집이 whirl이라고 하면은 빙그르르 돌았습니다. 막 도는 것이죠. It rose slowly, slowly through the air. 그 집은 rose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붕 뜨는 것이죠. 아주 천천히 through the air 공기 중에 붕 떴습니다. 천천히. Dorothy felt. 도로시는 느꼈습니다. As if라는 것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마치 뭐인 것처럼 느꼈냐면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마치 그녀가 were going up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그녀가 올라가는 것처럼 어디에서 이 커다란 열기구를 타고 혹은 풍선을 붙잡고 혹은 커다란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붕 뜨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지금 집 안에 있는데도요. 그 다음은요. The house went higher and higher. 그 집이 점점 더 높게 올라갔습니다. 아, 이게 가능할까요? 이 이야기니까 가능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It was carried far across the sky. 하늘을 가로질러서 하늘에서 그것은 옮겨졌습니다. It was carried라고 돼 있죠. 그 집은 옮겨졌습니다. 그 집이 아주 하늘에서 하늘을 가로질러서 멀리 가버렸다가 되겠죠. 그 다음은요.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 열대성 폭풍인 cyclone은 lifted, 들었습니다. 들어올리다. 무엇을 들어올렸냐면 it. 여기서 it이 뭐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던 집이 되겠죠. 그 집을 들어올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as 나오죠. as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as는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의미인데, 뭐만큼? 두 번째 as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열대성 폭풍인 사이클론이 집을 들어 올렸는데요. 뒤에 것만큼이나. breeze라는 것은 미풍, 이렇게 살금 살살 부는 이 미풍 있잖아요. 세게 부는 바람은 강풍이고, 미풍, 산들바람. 산들바람이 might lift a feather. 무엇을 들어 올린다고요? 깃털을 들어 올리는 것만큼이나 쉽게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이 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미풍, 산들바람이 불때 예를 들어서 깃털이 하나 있다면 그게 아주 쉽게 날아다니겠죠. 마치 그것만큼이나 쉽게 폭풍이 집을 들어 올려 버렸다는 거죠. 우리 친구도 이제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3 The Flying House.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It rose slowly through the air. Dorothy felt as if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The house went higher and higher. It was carried far across the sky.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
0: 자, 오늘도 여러 개의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는데요.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Balance, balance. The house shook so hard that Dorothy lost her balance. Happen, happen. Then a strange thing happened. Whirl, whirl. The house whirled around and around. As if, as if. Dorothy felt as if she were going up in a balloon. Breeze, breeze. The cyclone lifted it as easily as a breeze might lift a feath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wind라는 것입니다. 바람이죠. 자, 그런데 이 wind라는 것이 발음도 다르고요. 의미도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통해서요. 자, the wind is very strong today. 오늘 뭐가 매우 강하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거 맞습니다. 바로 바람입니다. 발음은 wind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바람이 오늘 매우 강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혀 다른 단어가 있죠. 이게 뭐냐 하면 미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과거형을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만은 현재형은 wind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wind, wound, wound라고 합니다. 의미는 감다라는 것입니다. 실을 어딘가에 감다 할 때, 감다. 그래서 he wound the string. 그는 실을 어떻게 했습니다? 감았습니다. 어디에다가? around the stick. 그 막대 주변에, 막대를 중심에 두고 실을 막 감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wind는 발음이 실제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wind이고 하나는 wind입니다. 그리고 과거형은 wound, wound가 되겠죠. 의미는 wind는 바람이고 wind는 감다. 뭔가를 어딘가에 칭칭 감다 할때그 감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팍팍했습니다. 바이바이!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드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에 대한 걱정을 제가 싹 다 걷어가고요. 영어 실력을 쫙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싹 걷어가고 싹 드리는 따라만 오면은 영어가 즐거워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책을 읽다 보니까 영어 실력이 나도 이 정도 책은 읽을 수 있네. 내 실력이 올라갔네. 하다 보니까 문법이나 어휘력도 넓어졌네.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입니다. 그 네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볼 것이고요.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와, 이 손에 땀이 촉촉하게 납니다. 지금 뭔가 긴박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과거에 읽어보았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와 재밌다. 그리고 이 오늘 부분만 꼭 읽지 마시고요. 이 책이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조금 길긴 하지만요. 미리 한번 우리 펀리딩 탭에서 이 독서 Wizard of Oz 검색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꼭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강의를 들으면은 확실히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후회와 아쉬운 표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Inside, it got very dark, and the wind howled. To Dorothy, the ride was quite gentle.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He ran about the room, barking at the wind. Toto got too close to the trapdoor. "Look out, Toto!" Dorothy cried. The little dog slipped through the opening. Dorothy was terrified that her friend had fallen to the ground. Chapter 4. Toto is saved. The strong winds held Toto up. He flew around and around in the middle of the cyclone. It would have been fun if Toto weren't so terrified.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When he passed close by, she grabbed his ear. She carefully pulled him back into the house.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0: 번째 이야기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야기 마지막에서 바로 이 사이클론이 이 집에 완전히 와버렸죠. 그래서 이 엉클 헨리 그리고 이 도로시가 있는 이 집이 그 폭풍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붕 날아가 버렸죠. 이 깃털처럼 마치 바람이 불어서 깃털이 날아가는 것처럼 이집 전체가 들려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이 집이 부서진 것 같진 않은데 집이 확 뽑혀서 날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Inside, it got very dark. 안에는 맞죠? Inside, 그집 안에는 it got very dark, 어두워졌습니다. 매우 어두워졌습니다. And the wind howled, 그리고 바람이 howled라고 하면 howl, howl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howl이라는 것은 이 바람이 부는데 howl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고요? 바로 울부짖었다. 즉 바람이 막 쉥쉥 howl이라고 하는 것처럼 불었다라는 것이죠. 울부짖었습니다. 마치 이 단어의 발음과 유사하죠. 울부짖었습니다. To Dorothy, 도로시에게는 The ride was quite gentle. 아, 이거 참 희한하네요. 이 집이 날아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무서워야 되는데 The ride, 그 집이 붕 날아가 버려서 타고 가는 것, The ride, 뭔가 타고 가는 것.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집이 날아가면서 타고 가는 것이 was quite gentle. 꽤나 부드러웠습니다. 괜찮은데? 뭐 괜찮은데? 라고 좀 부드러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그러나 토토, 도로시가 아주 애정하는 강아지죠. 개이죠. 그래서 토토는 did not like it. 이렇게 타고 가는 것, 이 집이 지금 완전 뿌리채 뽑혀서 송두리째 들려서 폭풍 속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이 라이드가 one bit 조금도 좋지 않았어요. 하나도 좋지 않았다는 거죠. He ran about the room. 그러니까 이 집이 막 들려서 날아가고 있는데 he는 여기서는 토토, 즉 개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토토는 집 안을, 방 안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Barking at the wind.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막 지저댔습니다. 그 다음은요. Toto got too close to the trap door. Toto는 got too close.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가까이 갔습니다. 너무 가까이 갔어요. 어디예요? To the trap door. 이 작은 문에 가까이 갔습니다. Look out, Toto. Dorothy cried. 조심해. Look out이라는 것은 조심해, 토토라고 할 수가 있겠죠. Dorothy cried. 도로시가 소리쳤습니다. The little dog, 그 작은 개. 자, 여기서 지금 the little dog라고 했죠. The little dog가 바로 뭐예요? 바로 토토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토토를 가리킬 때 약간 의인화해서 만약에 이 수컷 개라면 he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원래 이 동물은 it이라고 하면 되죠. 그러나 이 도로시가 키우는 개이고 약간 이 사람 같이 정말 가족처럼 여긴다면 의인화해서 마치 사람처럼 우리가 he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혹은 이렇게 대명사를 쓰지 않고 the little dog 그 작은 개는 이렇게 또그 대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정확하게 반복하는 것을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명사를 사용하거나 혹은 또 다른 표현이 있다면 또 다른 표현을 적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그 예시가 되겠죠. The little dog. 그 작은 개는 slipped through the opening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이럴 수가. Slip이라는 것은 바로 미끄러지다. 미끄러져 갔습니다. 미끄러져서 어딘가에 빠지거나 나갔다는 소리가 되겠죠. Through the opening. Through는 뭔가를 통해서. The opening. Open이란 것이 뭔가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opening이라고 하면은 열려 있는 것이니까 바로 구멍이나 틈이 되겠습니다. 그 어딘가에 trap door 작은 문에 그 뭔가 틈이 opening 뭔가 이렇게 살짝 열려 있는 그런 틈이 있었겠죠. 그래서 거기로 와 이렇게 미끄러져서 나가버렸습니다. Dorothy was terrified that her friend had fallen to the ground이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집이 날아가고 있는데요. 도로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지금 키우는 개가 내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토토가 지금 밖으로 날아가 버렸어라고 Dorothy was terrified. terrified라고 하면은 겁에 질린이란 뜻입니다. 도로시는 겁에 질렸습니다. 왜 겁에 질리냐 하면 너무 무섭고 겁에 질리는 것이죠. That, 왜 겁에 질리냐면 her friend, 그녀의 친구. 여기서 her friend라는 것은 저기 앞에 있는 the little dog랑 동일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 토토가 had fallen to the ground, 땅으로 떨어질까 봐서. 땅에 떨어질까 봐서 집에 지금 이 폭풍에 빨려 들어갔는데 좀 있으면 떨어질 거 아니야. 어떡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땅에 떨어질까 봐막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Inside, It got very dark.

0: dark, and the wind howled. To Dorothy, the ride was quite gentle.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He ran about the room, barking at the wind. Toto got too close to the trapdoor.
1: "Look out, Toto!"
0: Dorothy cried. The little dog slipped through the opening. Dorothy was terrified that her friend had fallen to the ground.
2: 계속 보도록 할까요? 아, 지금 손에 땀이 조금 나려고 합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네, 땀이 촉촉하네요. 자, 그 다음은요. 이 긴장감이 넘칩니다. Chapter 4, 제4장입니다. Chapter 4, Toto is saved. 아, 다행히 토토가 이 구출이 되었습니다. 구해졌습니다. 이렇게 제목에 나오네요. The strong winds held Toto up. 이 강한 바람이 토토를 들어올렸습니다. He flew around and around in the middle of the cyclone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실제로 토토가 집 밖으로 나가서 막 그 폭풍 속을 돌아다니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he flew, 그는 날아다녔습니다. Around and around은 빙빙 막 돌아다니는 것이죠. 어디에를요? In the middle of the cyclone 이라고 되어 있죠. In the middle, 그 중앙을, 어디에 중앙을? Of the cyclone. Cyclone 이라고 하면 cyclone, 열대성 폭풍이 되겠습니다. 이 폭풍 속을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It would have been fun if Toto weren't so terrified. 자, 이거 뭐죠? 자, 여기서 제가 조금 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It would have been fun이라고 하면은 바로 아, 재미있었을 것이다. 재미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뭐 했다면 Toto weren't so terrified. 토토가 겁에 질리지 않는다면 재미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만약에 토토가 겁에 질리지만 않았더라도 에이 뭐 폭풍 안에서 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재미있지 않겠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 재미있었을 거야. 만약에 토토가 겁만 안 먹었으면 재밌었을걸?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아쉬움이나 후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후회 혹은 후회와 아쉬움 표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후회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쉬움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이 두 개가 유사하니까요. 자,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사실은 설명드리는 것들이 우리가 문법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가정법인데 제가 가정법이라는 말을 빼고 아 이런 표현이 있다 정도로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고요. 추후에 또 가정법 과거라든가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오면 그때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은 제가 과거에 또 설명을 한번 드렸던 내용이기도 해서 복습 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If I had caught the bus, 내가 만약에 버스를 잡았더라면 버스를 탔다면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 would have been on time. Be on time 이라는 것은 제시간에 도착하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I would have been on time 이라고 하면 나는 제시간에 도착했었을 텐데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미 나는 버스를 못 탄 거예요. 과거에. 아, 오늘 지각했어. 나 오늘 버스를 못 탔어. 이미 다 지나간 일이에요. 맞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탔다면 난 놓쳤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버스를 탔다면 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I would have been on time. 그러면 오늘 사실 내가 지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버스를 탔다면 나 오늘 제 시간에 도착했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아, 나 오늘 지각했어. 그런데 버스만 탔어도 오늘 지각 안 했는데 오늘 나 제 시간에 도착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f I had caught the bus, 내가 만약에 버스를 탔다면 I would have been.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아쉬움이나 나는 뭔가를 했었을 텐데 과거에 뭔가 아쉬움을 나타낼 때는 would have PP를 쓴다는 것. 여기 있는 이 been에서 be 동사 대신에 다른 동사가 와도 되겠죠. 이 문맥에 따라서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있었던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It would have been fun. 재미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말이죠. 근데 재미있었을 거야. 뭐 했다면? 만약에 Toto, if Toto weren't so terrified. 만약

0: 만약에 토토가 그렇게 겁먹지 않는다면, 자, 여기에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토토가 원래 겁을 잘 먹고, 뭔가가 이렇게 위험한 것이나 혹은 큰 소리나 뭔가 겁먹을 상황이 되면은 겁을 잘 먹는다는 거죠. 겁쟁이라는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토가 겁을 안 먹는다면, 겁쟁이가 아니라면, 그래도 지금 밖에서 폭풍 속에서 막 돌아다니는 게 재미있었을 텐데, 라는 이 뭔가 이 약간, 만약에 겁만 안 먹으면 재밌었을 텐데, 이렇게 약간 아쉬움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이다,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요.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자, 그런데 도로시가 계속 생각해 보니까, 아, 근데 결국은 이 폭풍이 이제 조금 잦아들고, 좀 이제 서서히 바람이 조금 천천히 불기 시작하면 토토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면 많이 다칠 수도 있잖아. 죽을 수도 있고. 하, 이렇게 막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Dorothy was sure. 그렇죠. 도로시는 어땠습니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확실히, 확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Toto would fall eventually. 어떻다고요? 토토가 결국은 eventually, 마침내 결국은 떨어질 것이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When he passed close by. 그런데 이 여기서 he는 토토가 되겠죠. 토토가 passed, 지나갈 때. 맞죠? 옆을 어떻게 지나간다? close by. 아주 가깝게 지나갈 때, 이 작은 문 근처로 온다, 온다! 이렇게 막, 이 폭풍 속에서 집과 토토가 막 같이 날아다니고, 근데 이, 같이 그 거리가 가까워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가까이 지나갈 때, she grabbed his ear. 도로시가 어떻게 했다고요? 토토의 귀를 아싸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귀 잡았다. 해서 이렇게 당길 수가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볼까요? She carefully pulled him back into the house.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여기서 she는 도로시가 되겠죠. Dorothy, 즉 she, carefully, 조심스럽게 pulled him back.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안으로요. 어디로요? 집 안으로 다시 끌어당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토토를 구할 수가 있었네요. 자, 아직까지 이 공중에 폭풍 속에 집이 떠다니는 것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되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우리 단어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Toto is saved. The strong winds held Toto up. He flew around and around in the middle of the cyclone. It would have been fun if Toto weren't so terrified.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When he passed close by, she grabbed his ear. She carefully pulled him back into the hous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볼까요?
2: Howl, howl. Inside, it got very dark and the wind howled. Bit, bit. But Toto did not like it one bit. Slip, slip. She slipped on the wet floor and almost fell. Opening, opening. The little dog slipped through the opening. Eventually, eventually. Dorothy was sure Toto would fall eventually.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드리겠습니다. 어휘 확장 타임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fall이라는 것인데요. fall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도 나왔었죠. fall이라고 하면 떨어지다 혹은 우리가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fall이요. 근데 fall이 또 다른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e careful not to fall. 조심해라. 뭐 하지 않도록. Not to fall. fall 하지 않도록. 그러면 fall이 어떤 동작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fall은 아, 넘어지다 혹은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떨어지거나 혹은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 보니까 fall is my favorite season 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 우리 친구들 fall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테지만 혹시 몰랐다면 이제 하나 추가해 두시기 바랍니다. Fall이라는 것은 바로 가을이 되겠습니다. 가을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네요. 그래서 Fall이라고 영어에서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개의 품사를 가지기도 하고요. 또한 그 같은 품사 혹은 다른 품사 안에서 여러 개의 의미를 가지니까 이 문맥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fall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Hello, everyone. I'm Kevin, and this is Sports English.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츠의 다양한 역사와 다양한 표현들을 동작과 함께 영어로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스포츠를 만나볼까요? I'm so curious. Let's find out. Come on. 라켓이 있어요, 일단. 네, 그림에 라켓이 있고요. 공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테이블도 보이는 것 같은데 과연 오늘의 스포츠는 감이 오시나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스포츠는 바로 테이블 테니스 탁구입니다. 우! 좋습니다. 탁구에 관한 정보와 역사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네, 여러분, 탁구는요, 직사각형 나무로 만든 테이블 중앙에 구물을 쳐서 상대편에게 이렇게 공을, 플라스틱 공을 라켓으로 넘겨서 승부를 가리는 경기를 탁구라고 합니다. 테이블 테니스. 탁구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설들을 좀 찾아보는 또 이렇게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많이 많이 찾아보세요. 좋습니다. 자, let's take a look. 자, 화살표 보이시죠, 여러분? 표면에 화살표가 딱 있는데 저 부분을 바로 코트라고 합니다. 코트, 코트. 네, 탁구대 윗편이죠. 코트. Or you can call plane surface. Plane surface. 네, plane surface or court. 하지만 코트를 더 많이라고 쓰니까요. 코트 꼭 외워주세요. 자, 이건 바로 game all이라는 뜻인데요. 탁구 경기에서 승리한 게임의 수가 같아지는 것. 중앙을 잘 보세요. 3, 3이 되어 있죠? 그러면 게임 수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set all이라고 안 쓰시는데 잘못된 표현이에요. game all이라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game all. 좋습니다. 자, 그리고 심판 용어로 지금 0-0가 되어 있어요. 이건 바로 love all 이라고 합니다. 0-0. 네, 게임을 시작할 때 love all 외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인과 함께 탁구를 칠 때는 여보! 오늘의 스포츠 탁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영어 표현 배워보러 가볼까요? Let's go! Service, 서비스,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제1구 paddle, 라켓, no, double, 두 배의 복식. 첫 번째 표현 볼까요? Service, 서비스,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제1구라는 뜻이죠.

0: service. In table tennis, a serve is also called a service. 탁구에서는 서브는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자, 문장 한번 같이 해볼까요? In table tennis, a serve is also called a service.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 Service, service. 꼭 외워주세요. 자, paddle. 두 번째 표현입니다. Paddle. Racket. No. 탁구의 racket. No. 라는 뜻을 갖고 있는 paddle. Paddle. 해볼까요? Paddle. 아주 잘했습니다. 문장 볼게요. I had my table tennis paddle resurfaced. I had my table tennis paddle resurfaced. 나는 탁구 라켓의 고무판을 갈았다. 그렇죠. 이거 중요해요. 잘 갈아줘야 돼요, 여러분. 좋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I had my table tennis paddle resurfaced. 아주 잘했습니다. 자, 마지막 표현. Double. 두 배. 복식. 그렇죠. 복식 경기 많이 아시죠, 여러분? 네. 복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double. 문장 한번 볼게요. They played in the table tennis doubles and showed off their perfect teamwork. 그들은 탁구 복식에 함께 출전하여 정말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좀 길지만 하나하나 따라해 볼게요. They played in the table tennis doubles and showed off their perfect teamwork. 아주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정리, let's go! Service, 서비스, 랠리가 시작되기 전에 제1구, paddle, racket, no, double, 두 배, 복식. Alright,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had my table tennis blank resurfaced. 그렇죠. 네. 뭘 바꿨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탁구 라켓에 뭐를 바꿨죠? 라켓. 아까 뭐라고 하죠? 라켓, no. 라켓, no. 라켓, no. 3, 2, 1. P로 시작하는 거. Paddle. 잘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They played in the table tennis blank and showed off their perfect teamwork. 그들은 탁구 모모에서 함께 출전하여 정말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저 혼자 쳐요. 후, 탁, 후, 탁, 싱글. 근데 옆에 제 친구랑 같이 쳐요. 다 팀으로. 자, 두 명이니까 뭐죠? D로 시작하는 거. 3, 2, 1. 정답은 doubles. 아주 잘했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They played in the table tennis doubles and showed off their perfect teamwork. 완벽해요. Perfect. 자, 마지막입니다. In table tennis, 탁구에서는요, a serve is also called a, 자, 서브를 뭐라고 하죠? 탁구에서 서브를 serve. 3, 2, 1. 정답은 service. 그렇죠. 탁구에서는 서브를 서비스라고 또 부른답니다. 자, 다 같이 해볼게요. In table tennis, a serve is also called a service.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go.
1: Table tennis is an indoor sport in which players hit a ball

0: 난 종이 나라에서 온 종이 요정 리즐이에요.
1: 어? 토끼가 어디 갔지?
2: I'm here! I'm here!
1: 아, 토끼.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2: School! School!
0: 아, 학교 갔다 왔구나.
1: 그런데 너 뭐 타고 갔다 왔길래 이렇게 늦은 거야?
2: I fly! I fly!
1: 아, 맞다. 토끼는 날아다니지. 친구들! 친구들은 뭐 타고 학교에 가나요? 어? 마침 이 소리는?
2: School bus! 아, school bus!
1: 맞아, 맞아.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 가는구나. 그럼 우리도 오늘은 스쿨버스를 잡아볼까? 친구들, 오늘은 스쿨버스를 잡으면서 차에 타고 내리는 표현도 함께 배워봐요. 스쿨버스 타고 학교 가는 친구들 한번 대답해볼까요? 오, 그렇다면 스쿨버스를 타지 않고 학교 가는 친구들도 스쿨버스를 본 적은 있나요? 그럼 스쿨버스는 보통 무슨 색이죠? Right, it's yellow. 노란색이죠. 그렇다면 노란색 색종이를 준비하시고 따라오세요. Step by step. 노란색을 아래쪽으로, 내가 사용할 yellow side를 facing down 한 채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으로 접어주세요. Fold in half. Fold in half again. Unfold. 한 번 다시 펼치고요. And fold left edge to the center line. 왼쪽 모서리를 가운데 선으로 접어주세요. Unfold. 펼쳐서 turn over. 뒤집어요. 자, 뒤집으면 선이 두 개 보일 거예요. Line up those two creases. 이 두 선을 line up, 같이 선을 일치시켜요. 이렇게. And flatten down. 납작하게 눌려요. And then unfold. 다시 펼쳐주세요. Take one layer. 한 겹만 들어 올려서 fold up. 위로 접을 거예요. Unfold. 펼쳐서 들어 올리면 아래쪽으로 들어간 부분이 보이시죠? Now cut along that line just halfway. 여기 절반까지만 잘라줄게요. Put it down. 다시 내려놓고 이제 윗부분 보이시죠? 윗부분을 fold down, meeting the center line. 가운데 선을 만나도록 아래로 접습니다. Now, along this line, 이 두 부분이 구분되는 이 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접어주세요. Fold to the right. And then, along this line, 여기에 있는 이 선을 따라 fold to the left. 다시 왼쪽으로 접어줍니다. We're almost done. 거의 다 했는데요. Turn over. 살짝 뒤집어서요. You see the right corner?

0: 오른쪽 윗부분을 이렇게 귀퉁이를 잡아주세요. And then turn over again. 다시 뒤집으면 스쿨버스의 몸체 부분이 완성됐어요. Now we have wheels to make. 이제 바퀴를 만들어 볼까요? Put the gray side facing down. 아래를 향하게 해서 fold two diagonals. 대각선 두 개를 잡을게요. One and two. Now you see the center point. 여기 있는 가운데 점이 보이시죠? Fold all four corners to the center point. Repeat that process again. Now fold out the four flaps. Fold all four corners until they meet this point. A wheel is complete. 바퀴 한 개가 완성됐네요. Let's do this one more time. 하나 더 접어서 make two wheels. 두 개의 바퀴를 만듭시다. 따라! The school bus is complete. 여러분의 스쿨버스가 완성됐어요. I glued the wheels to the main part. 바퀴 두 개를 주요 부분에 붙였더니 이렇게 완성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친구들을 태우러 출발해볼까? 와우! It's morning! 아침인가 봐요. 친구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네요. We are waiting for the bus. There are some girls and a boy. 빵빵! 우와, 스쿨버스가 도착했어요. 친구들을 태워야겠죠? 어서 타자! 빨리 학교에 가야지! 학생들이 버스에 타요. Students get on the school bus. Students get on the school bus. 자, 다 탔으면 출발해볼까? Let's go! 어? 근데 갑자기 도로에 차가 많아지네요. 차가 막히잖아. 우리 학교에 지각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차가 막혀요. There is a traffic jam. 차가 막혀요. There is a traffic jam. Traffic, 교통이 jam처럼 꽉 막혀 있네요. 오, 조금 기다리니까 차가 빠지는데? 오, 갈 수 있겠다. 룽룽.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에 열심히 가고 있어요. 버스가 열심히 달리네요. 드디어 학교 도착! 도착했으니 내려야겠죠? 학생들이 스쿨버스에서 내려요. Students get off the school bus. 학생들이 스쿨버스에서 내려요. Students get off the school bus. 학생들이 학교에 제시간에 도착해요. Students arrive in time. 학생들이 학교에 제시간에 도착해요. Students arrive in time. 와, 우리를 학교에 안전하게 데려다 준 스쿨버스야. 잘 가, 안녕. 이따 집에 갈 때 또 만나.
1: 스튜던츠 get on the school bus. Students get on the school bus. There is a traffic jam. There is a traffic jam. Students get off the school bus. Students get off the school bus. Students arrive in time. Students arrive in time.
0: 친구들, 스쿨버스를 타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학교로 가니까 더 신나는 것 같죠?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먼저 학생들이 스쿨버스에 타요. That's right. Students get on the school bus.
2: Students get on the school bus.

막혀요. 맞아요. 교통체증이 있다는 얘기죠? There is a traffic jam. There is a traffic jam. 도착했으면 내려야겠죠? 학생들이 스쿨버스에서 내려요. That's right. Students get off the school bus. Students get off the school bus. 학생들이 다행히도 제 시간에 도착해요. That's right. Students arrive in time. Fantastic!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럼 안전하게 학교 다녀오세요.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쌤.
1: 잘 지냈어요?
0: 네. 저희
1: 네.
0: 오늘 할 주제가 뭔가요?
1: 오늘 주제요.
0: 네.
1: 오늘 주제. 오늘 단골 손님. 이 말을 영어로 대체 뭐라고 할까?
0: 뭔가 자주 가니까 에브리데이 같은 거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1: Everyday를 사용해서 풀어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I go there every day. 저 매일매일
0: 네.
1: 거기 가요.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단골 손님을 딱 얘기하는 정확한 한 단어가 있어요.
0: 한 단어요?
1: 네, 한
0: 한
1: 단어.
0: 단어 알려주세요.
1: 한 단어.
0: 궁금해. 네.
1: 뭔가 추측.
0: Favorite house?
1: Favorite house? 좋아요. Favorite을
0: 네.
1: 사용하면 이렇게 단골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0: 네.
1: 들어서 뭐 단골 식당 이렇게 얘기할 때 My favorite restaurant 이렇게 얘기하면
0: 자주 계속 하는 것이니까.
1: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
0: 네.
1: 단골 식당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favorite을 사용하면 돼요. 근데 난 손님이잖아요.
0: 네. Favorite customers. 아니,
1: 그렇게
0: 좀
1: 되면 되게
0: 그건
1: 좋겠네.
0: 아닌데.
1: 그렇게 되면 좋겠네. Favorite customer. I want to be a favorite
0: 네.
1: customer of them.
0: 아, 그거는 유명한 배우들이. 네.
1: 아, 그럴까요? 뭐, 모르죠. 이렇게 식당 주인분도 저를 굉장히 좋은 고객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0: 아.
1: 이럴 때, 이거 한번 떠올려 볼래요? 지영 학생 그 피자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0: 네.
1: 사이즈.
0: 라지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1: 그거 말고 또 이렇게 사이즈를 부를 때, large.
0: Large, regular,
1: 맞아요. regular.
0: regular,
1: 네.
0: regular,
1: 네, regular. 한번 발음해 볼까요? regular.
0: regular,
1: regular.
0: regular,
1: 조금 들려주세요.
0: 어려워요.
1: R. 이게 R 발음을 할 때는 이게 입 천장에 혀가 안 닿아요. regular.
0: regular,
1: 네, regular이라고
0: regular.
1: 얘기하는 요거 사이즈 얘기할 때 얘기하는 이 regular를 사용하면
0: 네.
1: 단골 손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0: 레귤러리 단골 손님인 거예요?
1: 네.

0: 레귤러를 이제 아마 형용사로 쓰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뜻 중에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런 뜻과 연결된 명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숨어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레귤러를 아마 사전을 딱 펼치시면 형용사 뜻부터 나올 거예요. 근데 주로 그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쭉 한참 형용사 뜻을 지나서 내려오다 보면 명사 뜻이 짠 하고 보이는데 명사 뜻 중에 아마 1번 혹은 2번으로 나오는 뜻이 단골 손님이라는 뜻이 있을 거예요. 네.
1: 레귤러 하면 무슨 뜻으로 알고 있어요?
2: 아마도 그냥 좀 많이 자주?
1: 네. 맞아요. 규칙적인 이라는 뜻으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뭐 regular exercise, regular meal, regular exercise 하면
2: 네. 네. 뭐 규칙적인 뜻이에요? 운동?
1: 맞아요. 맞아요. 규칙적인 운동한테 뭐라고 한다고요?
2: 단골 손님?
1: 아니, 규칙. 괜찮아. 규칙적인 운동할 때 방금 얘기했잖아요.
2: regular exercise.
1: 네. regular exercise. 그렇게 얘기하면 규칙적인 운동 이렇게 얘기할 때 regular를 쓰죠.
2: 그러면 regular 뒤에다가 갖다 단어만 갖다 붙이게 되면 뭔가 그걸 규칙적으로 하는 거 되는 거죠?
1: 맞아요. 그래서 뭐 규칙적인 식사 이렇게 얘기할 때도 regular 쓸 수 있어요.
2: regular
1: eating 시작하는 거?
2: meat
1: 규칙적인 고기? regular meal 하면 이게 규칙적인 meal? 식사예요.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regular를 아마 규칙적인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2: 아, 저희는 그런 regular study.
1: 그죠. 네. 우리가 지금 규칙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regular 네. study. We are doing regular study.
2: study.
1: 자, 그런데 이 regular 이라는 게 그 형용사 말고 네. 명사로 쓰이면 a regular 혹은 regulars 이렇게 쓰이면 이거에
2: 규칙적인 규칙?
1: 규칙? 좋아요.
2: 규칙.
1: 자, regular, all regular 혹은 regulars 라고 얘기하면 네. 아까 제가 던졌던 단골 손님
2: 단골 손님 되는 거예요? 그럼 regular 뒤에 손님 안 붙여도 돼요?
1: 손님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돼요.
2: 그냥 regular 자체만으로도 그걸 의미다 하는 거예요?
1: 네, 그냥 regular만 써도 돼요.
2: 배달할 때 뭐 레귤러 사이즈, 라지 사이즈, 스몰 사이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레귤러리 사이즈에 많이 관계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또 뜻을 찾아보니까 약간 딱딱한 뭐 규칙적인 뜻? 네, 너무 상반되는 거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갑자기 배달 시켰는데 그쪽에서 사이즈 업 시켜서 미룰 때 뭐 라지 사이즈, 레귤러 사이즈 나오다가 이쪽에서 또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규칙적인 무슨 어디 뭐지? 규칙적인 공부? 다 규칙적인 거여서 되게 부담스러운 단어이기도 하고 사이즈에 나오는 거여서 좀 많이 헷갈리는 단어여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1: 예를 들어 나 단골 손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네. 도전 한번 해볼래요? 나는
2: 단골입니다.
1: I am
2: regular.
1: 아 근데 이때 네. regular은 손님 한 명 두 명 셀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나 한 명이잖아요.
2: I am all regular.
1: 그렇죠. I am all regular. 다시 한 번 더.
2: I am all regular.
1: 그렇죠. I am a regular.
2: I am all regular.
1: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2: 난 단골 손님이에요.
1: 네, 나는 단골 손님입니다. 라는 뜻.
2: 아, 저는 조금 거급스럽게 뒤에 커스터머를 붙이고 싶어요.
1: 고객이라는 말 커스터머 알고 있네요. 좋아요. 그렇게 네. 붙여도 돼요. 한번 해볼래요?
2: I am all regular customers.
1: 그렇게 얘기하면 I am a regular customers. I am a 이때
2: 안 붙여요?
1: 네, 한국이니까.
2: I am all regular customer.
1: I am a regular customer 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단골 손님, 단골 고객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0: 뭐드시래요?
1: By the way, Gio, I am a regular here.
0: 아, 레귤러 커피?
1: 아니, 그때 말고. I am a regular here.
0: Regular customers?
1: Yes. I am a regular customer here.
0: 그럼 쌤이 추천해 주세요. 아, 땅굴 손님 있잖아요.
1: 여기는 아메리카노가 맛있어요.
0: 아메리카노. 네. 땡큐. 감사합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금.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들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안녕하세요.
1: 쌤, 잘 지냈어요?
0: 네, 잘 지냈습니다. 지왕쌤도 잘 지냈어요?
1: 네. 아, 저 쌤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0: 뭐예요?
1: 쌤, 혹시 저 원하는 음식 뭐예요?
0: 저요? 저는 되게 매운 떡볶이요.
1: 막 빨간 고추장이 엄청 들어간 거 매운 떡볶이.
0: 매운데 막 이렇게 핵핵거리면서 먹는 네. 그 떡볶이죠. 가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요.
1: 아, 약간 중독성 있는 떡볶이 같은데.
0: 맞아요. 입안이 막 얼얼한데 그래도 그 맛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지영 학생은 뭐 좋아해요?
1: 저는 요즘 좀 많이 나오는 크림 파스타인데 위에 크림이 듬뿍 막 얹혀져 있고
0: 베이컨 있고?
1: 베이컨 있고 네. 되게 크림 파스타 되게 맛있는데
0: 크림 파스타 좋아하는구나.
1: 네. 크림 파스타 짱 맛있어요.
0: 느끼하지 않아요?
1: 좀 느끼한데 고소하면서 느끼해요.
0: 하긴 그런 느끼한 건 또 맛있는 느끼함이니까.
1: 네.
0: 저는 그런 거 먹고 나면 꼭 그렇게 김치나 말게 땡기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네, 꼭 칼칼한 거.
1: 아, 쌤 그러면 고소하면서 느끼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0: 아,
1: 느끼하다 이런 거 있어요?

0: 이게 그 느끼하다라는 개념이 약간 다르긴 한것 같아요. 근데
1: 네.
0: 이렇게 맛있게 느끼한 요런 걸 얘기를 하는 이렇게 딱 좋은 말이 있긴 있어요.
2: Delicious meat. 아니,
0: 맛있는
2: 고기가 느끼.
0: Delicious를 사용하면 맛있다는 뜻이 되죠.
1: 네.
0: 근데 그거 말고 오늘 소개해줄 만한 좋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1: 알려주세요.
0: 부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요? 부유하다.
2: Rich.
0: Rich. 그 단어를 쓰면 방금 얘기한 뭔가 맛있게 느끼한 걸 얘기할 때 rich를 씁니다.
2: 부자랑 느끼함을 많이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때 이렇게 rich, 이렇게 느끼하다? 근데 느끼한데 맛있는
1: 네.
0: 이런 rich는 어떤 느낌이냐면 버터나 우유나 계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서 입 안이 좀 묵직해요.
2: 네네네.
0: 이런 걸 얘기할 때 rich를 쓰거든요.
2: 위치는 부자들한테 많이 사용하잖아요. 먹는 거잘 먹고 풍부해서 위치를 사용한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좀 위치는 그냥 부자들한테만 사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상반되는 뜻도 다양하게 사용하는 거 미디어에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종합하게 어떻게 사용하면 좋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가지고 저희 쌤한테 가져와 봤습니다.

0: 왜 파스타가 좀 느끼하게 고소하게 맛있다 네.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Rich pasta? Rich pasta 해도 괜찮아요. 잘 말했어요. 네. 문장으로 전 가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크림 파스타가 좀 맛이 진해요. 입에 우유 맛이 팍 와요.
1: I am
0: 잠깐만요.
1: 잠시만요. I rich cream pasta?
0: 잠깐만요. 자꾸 크림 파스타가 되면 안 돼요?
1: 네.
0: 자, 크림 파스타가 한번 시작해볼까요?
1: 크림 파스타
0: 맞아요.
1: 크림 is 파스타. Rich?
0: 맞아요. 크림 파스타 is rich. Rich. Cream pasta is very rich.
1: 아, 그러면 리치가 느끼하다, 뭐 풍부해서 느끼하다는 거예요, 쌤?
0: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크림의 맛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확 느껴져서 rich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1: 그러면 약간 rich라는 단어가 뭔가 풍부해서 rich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쌤이 좋아하시는 떡볶이도 약간 매콤한 맛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매콤한 거잖아요. 너무 맛있.

0: 그렇죠.
1: 그러면 위치 떡볶이 안 돼?
0: 위치 떡볶이?
1: 뭔가 위치 떡볶이 하게 되면 매운맛이 너무 풍부한 떡볶이 이럴 수 있잖아요.
0: 이때 뭐 맛이 풍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1: 네.
0: rich flavor라고 얘기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부한 맛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flavor?
0: 네, rich
1: flavor.
0: flavors.
1: Which flavors?
0: 그렇게 얘기하면 막 맛이 막 신맛도 느껴지고 매운맛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1: 네.
0: 다양한 맛들이 막 느껴져요. 이럴 때 풍부한 맛이라고 얘기할 때 rich flavors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그럴 때도 위치를 쓸 수는 있는데 그냥 위치만 쓸때 제일 잘 어울리는 짝꿍은 뭐 파스타 혹은 치즈케이크,
1: 메다 약간
0: 브라우니.
1: 치즈 쿠리 막 이렇게 흰 쪽을 가는 거예요.
0: 이런 거랑 이제
1: 아.
0: 위치라고 이렇게 느끼하다, 이렇게 좀 맛이 좀 넘친다, 우유 맛이 넘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때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그런 음식들이랑 좀잘 어울리는
1: 뭔가
0: 편이에요.
1: 서양 음식하고 잘 어울린다네요, 그럼?
0: 그죠? 잘 어울리는 편이죠. 네.
2: 아, 위치가 사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가 풍성하다, 많다. 특히 이제 맛으로 많이 쓰일 때는 이제 뭐 우유 맛이나 버터 맛이나 이런 게좀 진하다, 고박하다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 위치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할 때, 아, 약간 느끼한 것 같아.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이 부정적인 느낌을 어떻게 줄수 있느냐 하면, too, 너무 하는 말을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좀 너무 느끼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려면, it is too rich. 이거 약간 너무 느끼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거나, 혹은 아니면 나한테 좀 너무 느끼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려면, it is too rich for me. 나한테 좀 너무 느끼한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면, too를 사용하시면, 그 약간의 그 부정적인 느낌을 딱 주실 수 있습니다.
1: 저는 떡볶이에도 잘 어울릴 줄 알고
0: 뭐 리치
1: 플레이벌
0: 괜찮아요. 네, 쓸수 있는
1: 플레이벌 떡볶이.
0: 네. 주로 우리가 왜 파스타 같은 거 먹을 때 약간 이렇게 맛이 아주 많다, 좀 진하다 이런
1: 리치 파스타.
0: 그렇게 얘기할 때 위치를 자주 씁니다. 그렇게 쓰면 딱 어울려요.

0: 치즈케이크 지영쌤 좋아해요?
1: 저 엄청 좋아해요 쌤. 저 치즈케이크 진짜 좋아해요.
0: 저도 엄청 좋아요. 치즈케이크 약간 맛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네. 이거 영어로 뭐라 그래요?
2: Rich cheesecake.
0: Rich cheesecake 혹은 이것은 되게 맛이 풍부하다.
2: This is rich.
0: This is rich.
2: Rich.
0: 맞아요.
2: 부자들 많이 먹어요.
0: 위치 맛있으니까 그러려나요?
2: 위치 보자.
0: 위치 치즈케이크. 네, this is very rich.
2: 위치 치즈케이크 so many delicious.
0: 위치 치즈케이크 is very delicious.
2: It's very delicious.
0: 위치 치즈케이크 is very delicious.
2: Do you like 위치 치즈케이크?
0: Yes, I do like it. 굉장히 좋아요.
2: We are together. We are eat together. 같이 먹어요.
0: 네. Let's have together. 먹어볼까요?
2: 풍부한 치즈케이크의 맛을 느껴봐야 돼.
0: 알겠어요.
2: 알겠어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0: and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Cho. 너무 반가워요. Oh,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today. 자, 오늘 이 책. Right? Mission, Merciless Ice Mines. 네, 이 책을 오늘 we're going to find out what happens. 자, 저번에는 아, 왜 이 기온 문제, 왜 눈이 오는지 여름에 알았죠? It's because of the pressure. 자, 기압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So let's see how they are going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네, 알아볼 거예요. All right. Now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the three words for today. So the first word is to block. To block. 막다. And the second word is narrow. Narrow, 좁은, okay? And the third word is choice. Choice, 선택. Okay,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see in our story today, okay? All right,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I'm very curious, so let's start reading. I definitely don't like the look of this.
1: This must be the mine shaft entrance.
0: Stand back. I have the key.
2: Whoa!
1: You have the controls, number one.
0: Are you sure? All those hours playing computer games maybe weren't such a waste of time after all. Oh, there's something blocking the way. Ice. It's so cold down there that the moisture in the air has frozen, just like the clouds. Okay, 자, 이 오래된 탄광에 다들 들어갔네요. 네, 들어갈 줄 알았어요. Okay, so, 이제 마이라는 좀 뭔가 좀 무서워. 네, 그래서 this must be the mine shaft entrance. 이 입구인데 여기에서도 또 잠겨 있어요. 모든 게 다 잠겨 있죠? 그래서 여기 Amber이 그래요. I have the key. 자, I have the key. 그러면은 내가 키를 갖고 있어. 근데 여기 보면은 키가 없어요. 네, 어떤 키일까요? 네, 키가 아니고요. 이제 이 열로 이거를 녹이는 거예요. 역시 power이 세요. Alright. 자, 여기에서 이 drone, 우리 그 특수한 drone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Merritt가 시노이한테 네가 이거를 조정을 해. 그러니까 오, 정말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조정을 하는데 자, there's something blocking the way.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 vocabulary, to block. 막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정을 하는데 뭔가 이 통로를 막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Amber이 the moisture in the air has frozen. 자 공기 중에 수분이 얼었어. 네 그래서 이 얼음이 통로를 막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막고 있어요. 어떻게 또 이거를, 자, 통로를 뚫을 수 있을까요? Let's continue reading. I know a little trick that will help to clear a path. Fire down below! Hello there. Ice to see you.
2: 네, 친구들, Amber이 참 멋있게 내려가고 있죠? 와, 그래서 드론을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Hello there, ice to see you 이렇게 말을 하네요. 친구들, ice to see you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o see you 이렇게 말하는데 ice to see you는

0: 그냥 농담으로 말 장난을 하는 거예요. 자, nice to see you 보다는 ice, 얼음이 있으니까 ice to see you 이렇게 농담을 합니다. Alright, let's continue our story.
1: 어, she can't spread her wings properly. The tunnel's too narrow.
2: She'll make it. Wait until she gets the drone in place. Hmm, we've lost contact. Activate the pressure wave.
1: But what about Ember?
3: We've got no choice. It's now or never.
2: We'll do it together. We need to get out of here quick.
0: 오, 네. 자, 엠버는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1: She can't spread her wings properly. The tunnel's too narrow.
0: 자, 여기 우리 그 두 번째 vocabulary word narrow가 나오는데 좁은이죠. 근데 이 터널이 너무 좁아서 이 우리 엠버 날개를 잘 못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죠. Alright? 메리트가 여기서 그러죠. Activate the pressure wave. 자, 기압 웨이브를 작동시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엠버는 거기 밑에 있는데 시노이가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엠버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마이라가
1: We've got no choice. It's now or never.
0: 우리는 해야 돼. 그러니까 We've got no choice. 자, 우리 세 번째 단어인데요. Choice는 선택이에요.
1: We have no choice는 뭐 선택 여지가 없어. Now or never.
0: 지금 안 하면은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 친구들은 빨리 탈출을 해야 되고 엠버는 아직도 여기 있고 너무 걱정이 되죠. 어떻게 될까요? Okay, let's see. Will she make it? 네. Let's continue reading.
3: These suits weren't meant for running in. What about Ember? She is. She got out. This should seal it.
2: The P wave worked. Good job, everyone.
1: Yay! We did it.
2: It will take a little while for everything to go back to normal, but before we go, we could maybe.
3: Do you think they're tough enough?
0: And they're having a good time. 네, 엠버는 안전하게 탈출을 했고, 네,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딱 이제 쫙 아주 그냥 멋지게 날아갑니다 위로. 그래서 그걸 딱 막고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됐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메리트가 그러는데 아직까지 이 기온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을 보세요. 메리트가 뭐를 하고 있죠? 네,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눈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Okay, very good. So that is the end of our story. 자, 기온은 여름인데 눈이 와 오고 네, 참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다시 정상적으로 모든 게 됐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시 오겠죠? Alright, I hope you enjoyed this story and please come back for another story next time.

0: 다들 뭐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래서 시노이가 농담을 하는데요. The moon 이렇게 말하죠. 네, 달에 가요 이렇게 이제 농담을 했는데, 오 갑자기 it says here starting route syncing with Shinoy's phone. 친구들 syncing은 동기화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Shinoy phone하고 이 나비하고 이렇게 it's like matching together. What's going on? All right, let's continue reading. Why is everything shaking? Cool. Why is everything glowing?
1: Well, I hope I wired everything properly.
2: We're definitely not going to Gorebridge.
1: Uh-oh. Oh, I don't like this. My poor car.
2: It stopped.
1: Oh, that's a relief. I thought we were going to fall apart.
3: Location, the moon. You have arrived at your destination.
1: The moon?
3: Let me get the windscreen wipers on. Oops.
0: (웃음) 네, 여기에서 이제 막 차가 흔들리고 있죠. shaking. 그리고 Myra가 why is everything glow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that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to glow, 빛나다. 네, 그림을 보면은 막 이렇게 빛나죠. 그래서 막 이제 좀 아빠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모든 것을 제대로 연결 했어야 되는데, I hope I wired everything properly. 우리 아빠가 navigation system을 연결을 했잖아요. 그래서 혹시 잘못됐을까 봐 이런 걱정이 되는 거죠. He should be worried, all right? So, you have arrived at your destination. 네,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location, 저 위치가 the moon이에요. All right? 그래서 그냥 설마 앞 유리를 닦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Okay, let's continue reading.
3: The Relic 500 had landed.
2: Whoa! I am never getting in a car with you again, Shinoy.
4: Oh, this is definitely not West Winton.
1: I'm getting out to have a proper look.
4: Don't! There's no air on the moon!
2: But my window's open.
4: We can breathe? On the moon? Mega cool!
5: I think this is the perfect time to...
2: Call to action!
0: 네, 여기까지요. So, 여기에서 확실히 달이에요. As you can see. 근데 이제 아빠가 그래요. 바깥에 가서 이렇게 확인해볼게. 제대로 한번 확인해볼게. 근데 엄마가 don't! 이렇게 말을 해요. There's no air on the moon. 달에는 공기가 없어서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Myra가 우리 창문이 열려 있어요. 네, 다들 숨 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네요. All right, so we're going to stop reading today. They have arrived on the moon. All right, but thankfully they can breathe. So, phew. All right, so we are going to continue this story next time. Please join me again. All right, take care. 다음에 봐요.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23강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세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특성들을 공부하게 될지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봐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인사를 잘하는 예의 바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똑똑하게 해결하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친구들이 친해지고 싶어하는 인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죠. 오늘은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특성 중에서도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는 말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떤 특성들이 있을까요? 이 사람은 어른한테 인사를 하고 있어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아이네요. 우리 공손하고 예의 바르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말하면 될지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이 사람은 책을 많이 읽고 또 고민도 많이 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런 특성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오른쪽을 보니까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주는 인기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기 있다 이런 표현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우리 오늘 강의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입니다. Polite. Polite. Polite라고 하면 예의 바른 그리고 공손한이라는 뜻입니다.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거예요. 인사도 잘 하고요. 말도 예쁘게 하고 예의 바른 겁니다. 자, 이 단어 스펠링을 그대로 외워서 우리 오른쪽에 써볼 겁니다. Polite, P-O-L-I-T-E 라고 썼네요. 써볼게요. Polite, P-O-L-I-T-E. 자, 이렇게 쌤과 같이 쓸 때 여러분도 바로 이 단어를 외워버린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polite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건데요. 반대말도 있습니다. 반대말은 무례한이 되겠죠? 우리 무례한이라고 할 때는 rude. rude라는 표현을 써요. He is so rude 하면 그는 너무 무례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polite의 반대말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 영어로 말을 할 때 굉장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들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please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I'd like a coffee까지만 말하지 말고 I'd like a coffee please 라고 하면 이렇게 주문을 받을 때도 더 기분 좋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훨씬 더 공손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The boy is kind and polite 라고 했네요. 그 소녀는 kind, 친절하고 polite 하다. 어떤 거예요? 예의 바른 거죠. 그 소녀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다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어서 be polite to your parents 라는 문장이 있어요. be polite to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께 어떻게 해라? polite, 더 예의 바르게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Be polite to your parents는 부모님께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polite, 공손하고 예의 바른 이라는 의미로 잘 기억하셨나요? 바로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wise, wise, wise라는 것은 현명한이라는 뜻을 갖는 단어입니다. 우리 이 단어도 외워서 바로 한번 써봐요. wise, W-I-S-E.

wise. 현명한 사람을 우리 wise person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이라는 의미의 foolish가 있고요. 또 stupid도 어리석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현명하는 wise, 어리석은은 foolish, stupid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얘네 정도는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그러면 wise, 현명한이라는 단어 우리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I know some wise people. I know some wise people 이라고 했는데요. 나는 알고 있대요. 누구를? Some wise people이니까 현명한 사람들을 몇명 알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It is wise to wait 라고 했어요. Wait 하는 건뭐 하는 걸까요? 기다리는 거예요. It is wise to wait 이라는 건 기다리는 것이 뭐하다? 현명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너무 서두르지 말고 좀 기다리는 게 현명해 이런 의미로 쓰인 예문입니다. 자, 이렇게 wise라는 건 현명한 혹은 지혜로운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셨다면 우리 다음 단어 살펴볼게요. popular, popular. 인기 있는인데요. 자, 이 단어에서 강세부터 살펴보면 맨 앞에 이렇게 강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popular, popular 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자, 여러분, 이 단어에서 이 pop이라고 하는 부분을 밑줄을 쳐보면 얘는 people, people이라는 의미예요.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이런 뜻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popular, 인기 있는. 자, 우리 이 단어 정말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런 단어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스펠링을 직접 쓸수 있어야 합니다. 자, 외워서 같이 써볼까요? popular. P O P U L A R. 읽을 때는 popular입니다. 자, popular 하면 인기 있는 이란 뜻이고요. 예를 들어서 He is very popular at school. Everybody loves him. 이라고 하면 그는 학교에서 매우 뭐한 거예요? Popular. 인기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에 이런 친구 있지 않나요? 다들 친해지고 싶어 하는 그런 인기 있는 친구. 이렇게 popular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우리 사람만 인기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노래나 영화 같은 것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Listen, this is a popular song 하게 되면, 들어봐, 이거 진짜 popular한 노래야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popular 무슨 뜻이에요? 인기 있는 거죠? 이거 인기 있는 노래니까 한번 들어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popular이라는 단어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 배운 단어들을 우리 크림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어른들께 이렇게 공손하게 인사한다. 공손하거나 예의 바른이라는 성격 어떻게 말할 수 있죠? polite. polite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책도 많이 읽고 좋은 조언을 주는 현명한이라는 성격은요? 그렇죠. wis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wise라는 특성은 현명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인기 있는이라는 단어는 우리 popular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단어들 꼭 기억해 주시고, 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반드시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감정을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를 통해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나요? 중요한 시험이나 대회를 앞두고 긴장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잘 보거나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마치면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고 좀 쓸쓸해 보입니다. 외로운 감정, 쓸쓸한 감정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니까요. 뭔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나 봐요.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긴장하고 불안한 모습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시험이 끝났는데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죠. 이런 단어는 또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단어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proud, proud, proud인데요. 이 proud는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의미와 스펠링을 바로 외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이 단어를 써볼게요. proud, P-R-O-U-D, proud. 여러분, proud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자주 쓰여요. 밑줄 쳐두고 꼭 기억해 두세요. Be proud of. Be proud of 하면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예문 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자, 우리 be proud of 나와 있죠?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My mom is proud of me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be proud of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나의 어머니는 나를 어때하세요? proud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신다. Your mom is proud of you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oud라는 단어를 기억하셨다면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nervous, nervous 발음 주목해 주세요. nervous라고 발음합니다. 이 nervous는 불안한이라는 뜻인데요. 불안한, 우리 언제 불안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을 때도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수행평가 발표가 있어요. 그럼 불안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써볼게요. Nervous and ERVOU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요, nervous라고 읽습니다. Nervous는 불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불안할 수 있는지 우리 예문 빈칸 넣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I feel nervous about my test라고 했어요. 나는 시험 때문에 nervous한 걸 느껴. 이런 뜻이죠. 나는 시험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feel nervous 하면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어서 Don't be too nervous. It will be alright. 이라고 했는데요. 자, nervous 하지 마. 라는 것은 너무 뭐 하지 마. 불안해 하지 마. 라는 의미예요. 우리 불안해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해 줄수 있겠죠. Don't be too nervous. It will be alright. 너무 불안해 하지 마. 괜찮을 거야. 너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nervous 의미 잘 기억하셨나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onely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외로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써볼게요. lonely. L-O-N-E-L-Y. 읽을 때는 lonely가 됩니다. 자, 여러분, alone이라는 표현 알아두겠습니다. lonely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alone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lonely는 외로운, alone은 혼자 이런 의미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girl looks lonely. The girl looks lonely. 그 소녀는 어때 보여요? lonely해 보여요. 외로워 보이는 거죠? The girl looks lonely. 그 소녀는 혼자 있고 좀 외로워 보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I live alone and I feel lonely라고 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I live alone. 나는 혼자서 살고 있어. 그리고 I feel lonely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Feel lonely 하시면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감정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볼게요. 자, 먼저 혼자 있고 쓸쓸하고 외로워요. 이런 감정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lonel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lonely 하면 외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불안해요. 이런 감정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nervous, nervou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정말 잘 봤어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 할 때는 proud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노림파파 정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영어를 읽어나가고 영어 글을 접하고 그 다음에 실력도 조금씩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 자존감도 올라가고 영어 자체가 재밌어진답니다. 오늘은 Already Out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연 어떻게 끝날지 저와 함께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짜잔! Already Out 그 바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엔딩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오스카와 올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냈는지 한번 그래서 만나보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는 바로 어떤 명사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불규칙 복수형을 가진 명사들. 우리가 보통 S와 ES를 주로 붙이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어떤 명사들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글을 읽기 전에 우리 그림을 보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아, 이 밑에 차가 있으니까 지금 사냥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표정도 보면 부엉이가 뭔가 좀 시무룩하고 약간 언짢은 듯한 그런 표정이죠. 그리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만났네요. 다시 만나서 막 이렇게 선을 그리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자동차를 막 그리고 나무를 그려두었네요. 뭔가 구역을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기 넘어오면 내 거 혹시 해보셨나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이제 모두의 표정이 좋습니다. 뭔가 해결책을 찾은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어떻게 글이 정말로 끝이 났는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나눠볼 영어 학습 혹은 영어 팁 한 가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상위권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매일 문제를 풀 때 혹은 어떤 걸 읽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자신이 영어를 접할 때 하기 편한 거를 좀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영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부 자체를 할 때 사실은 진짜로 활발하게 우리 두뇌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내가 모르는 거를 공부해야지 조금씩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기본이 아직까지 잘 닦여 있지 않다면 기본 개념부터 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잘 닦아놓고는 그 다음에는 공부하기 좀 싫은 것들, 피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은 빨리 성적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능력이, 공부 능력이 올라간다는 거. 뭔가 내가 좀 달라지고 있다를 본인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글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Ollie tried to listen for prey, but the traffic was so noisy he could not hear any animals.
2: I can't hunt in this noise.
1: Oscar also tried to listen for prey, but the traffic was too noisy for him.
3: I can't hunt in this noise either, he said.
1: Both owls went home hungry. The next evening, instead of arguing, Ollie and Oscar tried to work things out. The forest was big enough for both of them, after all. Ollie drew in the snow with a stick.
2: As this is our forest, I will hunt on this side of the road, he said.
1: Oscar then took the stick and drew in the snow.
2: And I will hunt on this side of the road.
1: Everything ran smoothly, with Ollie hunting on one side of the road and Oscar on the other. There were no more arguments. They caught lots of mice, voles, and worms and took them back to their mates.
2: It's much better to work things out than to argue, Ollie said happily to Bonnie.
0: 자, 오늘 Only the Owl의 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끝이 날까요? 과연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까요? Only try to listen for prey. 자, 밑에 쭉 내려다 보니까 차들이 막 다니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 소리를 잘못 듣잖아요. 먹잇감에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올리는 노력했어요. 아, 지금 쥐들과 지렁이들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try to listen for prey. 먹이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But the traffic. 그런데 그차 소리가, 교통의 소리가 was so noisy. 너무나 시끄러워서 he could not hear any animals. 근데 아무 동물들의 소리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우리가 이거 예전 강의에서 배웠던 so that. 너무 시끄러워서 여기에, 여기에 지금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과 문장을 더해주는 대시, 여기에 지금 생략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noisy해서 그는 뒤에 것, 즉, 동물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라는 의미죠. I can't hunt in this noise. 이 소음 사이에서는 난 지금 들을 수가 없어. 먹잇감을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오스카. 오스카도 똑같겠죠. Oscar also try to listen for prey. 오스카도 또한 먹잇감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But the traffic was too noisy for him. 그런데 그 차들의 소리가 너무나 그에게 시끄러웠어요. I can't hunt in this noise either. 이 상황에서 나는 이 소음 속에서 나도 역시나 사냥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either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me too라고 하잖아요. me too. 나도 또한 그러하다. 나도 그렇다. 할 때는 to를 쓰는데요. 이렇게 저기 보면은 I can't 할때 not이 들어가 있죠. not이 들어간 문장에서 나도 또한 아니다를 표현할 때는 either 혹은 발음을 either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둘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either 혹은 either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he said 그가 말했어요. 아, 나도 이 소음 속에서 나도 또한 사냥을 할 수가 없어. both owls went home hungry. 아, 결국은 사냥을 실패했네요. 이두 마리의 부엉이 모두 사냥에 실패하고 집으로 배고픈 채로 돌아갔어요. 어떡하죠? The next evening, 다음날 저녁에, instead of arguing, 다음날 저녁에 이제 또 만났나 봐요. 이제는 언쟁을 하고 말싸움을 하기보다는 Ollie and Oscar try to work things out. Ollie와 Oscar는 이제는 try to 노력했어요. Work things out. Things라고 하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work out, 해결하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단순히 어떤 문제를 풀다라는 것도 되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안 좋은 이런 상황들, 문제들을 해결하다, 여러 곳에 쓰일 수 있는 표현입니다. Work things out. 그래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The forest was big enough for both of them after all.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숲은 아주 넓잖아요. 숲은 was big enough. 충분히 컸습니다. For both of them. 그들 둘 다를 위해서 충분히 컸어요. 둘 다에게 충분히 컸어요. After all, 결국. 아, 그러니까 너무 작은 걸 가지고 지금 이 둘이가 언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 이 둘에게 충분히 큰 곳이니 좀 사이좋게 지내면 어떨까라고 물꼬를 트고 있네요. Ollie drew in the snow with a stick. Ollie는 그렸어요. 이제 좀 우울한 거죠. 이렇게 흙에다가 손을 대고 이렇게 쭉 뭔가 우울할 때 그리는 것처럼 눈에다가 대고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쭉 그렸어요. As this is our forest. 이게 우리의 숲이니 I will hunt on this side of the road, he said.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숲이니 이제 좀 양보를 한 거죠. 나는 이쪽 편에 가서 사냥을 할게, he said. 그가 말했어요. 그래서 this side of the road. 나는 이쪽 편에서 할게.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오스카가 이걸 과연 수긍을 할까요? 자, 2분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글을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3: Ollie tried to listen for prey, but the traffic was so noisy he could not hear any animals. I can't hunt in this noise. Oscar also tried to listen for prey, but the traffic was too noisy for him. I can't hunt in this noise either, he said. Both owls went home hungry. The next evening, instead of arguing,

the road. 그러면 나는 이쪽 편에 와서 이쪽 편에 와서 사냥을 할게라고 한 걸음 양보를 한 것이죠. 서로서로 양보를 했습니다. 평화로워지네요. Everything ran smoothly. 모든 것들이 평화롭게 아주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굴러갔습니다. With Ollie hunting on one side of the road and Oscar on the other. 자, 여기도 보면은 길이 있고요. 한쪽 편 그리고 나머지 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 with Ollie. Ollie가 hunting on one side of the road. 길의 이쪽 편에서 one side. 양쪽이 있으니까 두 개가 있으니까 one side of the road and Oscar on the other. Oscar는 반대편. 나머지 부분 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other 이라고 했는 것이죠. 오스카는 반대편에서 사냥을 하기 시작했어요. There were no more arguments. 이제는 더 이상 왜? 서로서로 나눠서 하니까 뭐가 없었겠어요? 바로 논쟁이나 언쟁. 맘! 거기서 하면 안 되지! 여기 내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언쟁을 하는 거, 말다툼을 하는 게 더 이상 없었어요. 종결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보니까요. They caught lots of mice. 뭘 잡았다는 뜻이죠? They caught lots of mice. Voles. And worms. 그리고 나서 요것도 잡았어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Mice라고 하면은 마우스 아시죠? 마우스는 쥐잖아요. 근데 쥐가 여러 마리가 있다면은 mouses라고 안 하고 mice라고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복수형이죠. 요거를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게요. Voles라고 하면은 들쥐입니다. 들쥐와 그냥 쥐들과 and worms라고 하면은 지렁이입니다. 지렁이들과 쥐들과 그 다음에 들쥐들을 잡았어요. And took them back to their mates. 그리고 나서 그들의 짝 혹은 친구들에게로 데리고 갔어요. 이제 서로서로 구역을 나눠서 사냥을 하니까 아, 평화롭게 싸우지 않고 언쟁을 하지 않고 사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 Fun Reading Grammar에서 조금 독특한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mate라고 하면 아까 짝 친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Mate, mate. 그렇죠.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넘어갈까요? 자, Fun Reading Grammar. 불규칙 복수형을 가진 명사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어떤 사물이 있으면 영어에서 거기에 S를 붙이거나 ES를 붙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주 흔하죠. 그런 것들은 규칙적인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좀 특이한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일단 단수와 복수, 하나 있을 때와 여러 개 있을 때가 동일한 형태인 것이죠. 자, 예문을 보면은 쉬워집니다. 일단 sheep이라고 하면 양이거든요. 잘하죠. 네, 이렇게 우는 양. 양이 한 마리가 있으면 a sheep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 마리가 있어도 sheep's, s가 안 붙고 그냥 sheep입니다. 희한하죠. 그 다음 deer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리가 있으면 a deer. 그런데 여러 마리가 있어도 deer's가 아니고 그냥 deer입니다. 오, 특이합니다. 자, 그 다음 fish. 물고기도 한 마리가 있으면 a fish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 마리가 있으면 그냥 fish입니다. fishes가 아니고 fish예요. 자, 그런데 제가 관로를 열고 fishes를 써두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의 종류인 물고기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 그냥 fish를 써야 되는데 종류가 달라요. 예를 들자면 광어, 넙치, 가자미, 청어, 고등어, 금붕어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면 fishes라고 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아, 요런 것도 또 흔히 우리가 보는 것들이죠. 여성, woman이라고 하고 복수형은 women이라고 하죠. 그 다음 단수형, 이거는 거위입니다. 거위, goose. 한 마리면은 goose, 그 다음에 여러 마리면은 geese라고 하죠. OO가 EE가 되는 거 많죠. tooth, teeth,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네요. tooth, teeth.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중학교 후반의 단어인데요. analysis라고 하면은 분석입니다. 분석. 근데 여기 분석을 아주 많이 하게 되면 analysis라고 하게 됩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datum. 우리 보통 데이터라고 많이 하잖아요. 데이터. 그런데 이 데이터도 셀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만 있으면 datum이라고 하고요. 데이터가 많으면 dat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현상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phenomenon. phenomenon.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이런 현상이 하나만 있다면 phenomenon, on으로 끝나고요. 만약에 현상이 여러 개가 있다면 phenomena라고 하게 됩니다. phenomena.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They caught lots of mice. 그렇죠. 많은 쥐들을 이렇게 쭉 잡았다는, 이제 사냥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It's much better to work things out than to argue. 언쟁하기보다는 이렇게 상황을 해결하는 게, 맞춰가는 게 훨씬 더 낫네. Ollie said happily to Bonnie. Ollie가 아주 기분 좋게 Bonnie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렇게 참 평화롭게 해결을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되네요.

0: 자, 그러면 이 글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scar then took the stick and drew in the snow. And I will hunt on this side of the road. Everything ran smoothly, with Ollie hunting on one side of the road and Oscar on the other. There were no more arguments. They caught lots of mice, voles, and worms and took them back to their mates.
2: It's much better to work things out than to argue, Ollie said happily to Bonnie.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과 표현들을 접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번 좀 다시 봐야 될 단어 한번 복습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Either Either I can't hunt in this noise either, he said. Work out Work out Ollie and Oscar try to work things out. Argument. Argument. There were no more arguments. Mice. Mice. They caught lots of mice, voles, and worms. Mate. Mate. They took the worms back to their mates.
0: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오늘의 영어 팁 한 가지는 바로 시험의 목적과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도록 지도하자 라는 것입니다. 요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 이 시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는 게 단지 시험을 목표로 하진 않지만 당연히 시험도 커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내가 아는 거,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요런 것들은 자신 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시험이라는 것은 출제자 의도, 즉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 선생님께서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걸 고르게 출제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어쩌면은 공부하기 좀 힘들어하는 것, 그런 부분이 안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정말 중요한 부분은 기본 개념을 닦아놓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공부를 해야지 그게 맞는 공부라는 것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 계시거나 혹은 부모님께서 아, 기본에 탄탄한 것도 좋지만 기본에 탄탄하다면 이제 기본은 제껴두고요. 그 기본을 바탕으로 내가 공부하기 힘들었던 것, 아직까지 좀 애매한 것들 있잖아요. 개념이. 개념에는 해석이 잘 안 되거나 아직 암기를 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쏟아서 하면은 조금 더 성적이 올라가겠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신 분들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의 도림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매일매일 원서를 읽으면서 영어를 접하고요. 서서히 실력이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강의를 많이 놓치셨다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으니, 그리고 매 강의가 20분이잖아요. 자, 한 개씩 하다 보면 축축축축 문법까지 실력이 쑥쑥쑥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한번 달려볼까요? 짠! 오늘 만나볼 책은 The Curious Tiger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새로운 책이니까 아, 또 기대를 하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거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다뤄볼 Fun Reading 그래머는 바로 빈도부사입니다. 중학교 영어 시험에 꼭 한 번은 나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빈도부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읽기 전에 우리 그림을 먼저 보고 아,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The Curious Tiger는 어떻게 시작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펼쳐질까요?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 오, 중간에 있는 엄마나 아빠 호랑이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아기들이 있어요. 와,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까요?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니까 아, 사냥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아기 호랑이가 비장한 눈빛으로 멧돼지를 쳐다보고 있네요. 멧돼지가 나무 뒤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림으로 가니까 사냥에 성공했다면 멧돼지를 먹고 있을 텐데 뭔가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보니 사냥에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연 책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같이 한번 만나볼까요? Tips for students. 오늘 우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볼 영어 팁은 바로 다양한 어휘 암기법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책상을 정리할 때도 서랍이 있잖아요. 아, 이런 서랍도 있고 저런 서랍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 단어들도 이렇게 서랍 같이 이런 암기법을 쓰고 저런 암기법을 쓰고, 어떨 때는 그냥 큰 통에다가 뭔가를 넣어둘 필요도 있고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그냥 하는 영어와 한글 연결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암기법을 써보면은 좋습니다. 항상 이런 암기법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군데군데 필요할 때 활용하면 유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떨 때는 어근이나 접두사를 통해서, 어떨 때는 유의어 사전, 어떨 때는 나만의 암기법, 예를 들자면 앞글자만 따서 외운다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보면 훨씬 더 어떨 때는 기억이 오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글을 바로 읽기보다는 우리 글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1: The Curious Tiger. Written by Catherine Vietch. Illustrated by Jean-Claude. One evening, a mother tiger was taking her cubs, Taya and Tara, through the forest. She wanted to teach them which animals to hunt for food. Taya was always asking questions, but his mother did not mind, because being curious helped Teas learn. "Will we catch any animals?" he asked. "Not this evening, because our tummies are full," said his mother. Silently, they crept through the mangrove forest, and soon they spotted an animal snuffling in the wet mud. "That's a wild boar," whispered Mother Tiger. "Wild boars are very tasty." Mother Tiger and Tara carried on, but Teas stayed behind. "Excuse me," he said to the boar, who was called Bristy. "What do you eat?" Bristy looked fearfully at the tiger cub, but could see that his tummy was full. "I like eating roots and shoots." "Where were you?" scolded Tara as Teas caught up with his family. "Shh," said their mother. She was watching a monkey up in the trees. Teas's mother told him it was a makake, which is delicious.
0: 자, The Curious Tiger, 그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evening, 어느 날 저녁, a mother tiger, 엄마 호랑이가 was taking her cubs. Cubs라고 하면은 여기 곰이나 호랑이 등의 새끼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곰이나 호랑이 등의 새끼를 데리고, 그러니까 자기 아기겠죠. 자기

0: 아기를 데리고 through the forest 그 숲속을 통해서 갔습니다. 자, 근데 이름이 뭐였냐면 Teos and Tara. Teos. 근데 이게 제가 읽을 때 Tejas라고 안 했죠. 이왜 그러냐면 스페인어에서는 J가 히읗 발음으로 납니다. 그래서 Tejas가 아니고 Teos가 되겠습니다. Teos와 Tara를 데리고 숲속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쭉쭉쭉 가고 있었어요. She wanted to teach them. 그녀는 이 엄마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 which animals to hunt for food. 음식, 먹을 음식으로 어떤 동물들을 사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즉, 사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죠. Teos was always asking questions. 그런데 아이도 보면 어떤 아이들은 질문을 정말 많이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Teos가 그 중에 하나네요. Teos was always asking questions. Teos가 항상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always라는 거 항상 했다죠. 자, 요렇게 우리 어떤 일을 할때그 빈도를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빈도라는 것은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빈도에 관련된 단어들, 그리고 어떤 문법적인 규칙이 있을지 그런 것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Fun Reading Grammar 오늘은 그 빈도 부사, 얼마나 자주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단어, 빈도 부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도 부사는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always라고 하면 항상이죠. 항상이라는 것은 거의 100%, 100이면 100, 100번 한다면 100번 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빈도로 나오는 게 usually. usually라고 하면은 한 80%에서 90% 정도. 100번을 한다면 한 8, 90번은 이렇게 한다라고 할때 usually를 쓰고요. 그 다음 often이라고 하면은 100번 중에 한60% 정도. 한 60번에서 한 60번 전후로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sometimes라고 하면은 때때로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100번을 한다고 치면은 한 4, 50번 정도 하는 거. occasionally라고 하면 이따금씩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occasionally는 한30% 전후가 되겠죠. 그다음 확 내려가서 hardly, rarely라고 하면은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즉 100번 중에 한 번에서 한 5번 정도, 그 정도로 하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접해왔던 never은 아예 안 하는 거죠. 0입니다. 100번 중에 한 번도 안 하는 게 never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도 부사의 위치가 있습니다. 제가 위치 외우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앞 좁이 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 빈도 부사가 나오면은 일 앞, 일반 동사 앞, 그리고 조동사, 비동사 뒤에 위치한다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편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 볼까요? 바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rarely drink soft drinks. 나는 이 청량음료, 뭐 탄산을 포함하는 이런 청량음료를 마시지 않는다. 그런데 rarely, 거의 마시지 않는다. 이렇게 빈도 부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drink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니까 일앞 조비디, 일 앞, 일반 동사 앞에 위치하라. 그래서 rarely가 drink 앞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 보도록 할까요? But his mother did not mind. 그런데 그의 엄마는 개의치 않았어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Because being curious,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더라도 이렇게 호기심이 많다라는 것, curious 하면 호기심이 많은이라는 의미거든요. 호기심이 많은 것은 helped Teos learn. 테야스가 배우는 것을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Will we catch any animals? He asked. 그가 물었어요. 우리 동물들 잡을 거예요? Not this evening. 우리 오늘 저녁엔 안 잡을 거야. Because, 왜냐하면, our tummies. Tummy라고 하면은 아이들에게 이야기할 때 배라는 것, 약간 어린이용으로 순화시킨 말이죠. 혹은 비격식, 이런 비격식체에서 tummy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t this evening. 오늘 저녁엔 아니야. Because, 왜냐하면, our tummies. 우리의 배. 우리의 배가 are full. 아, 이미 뭔가를 먹고 왔네요. 사냥을 하고 왔나 봐요. 우리 배가 부르기 때문에 오늘은 사냥을 안할 거야. Said his mother. 그의 엄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만나보았는데, 일단 지금 사냥 설정. 아, 테이아스는 호기심이 많다라는 것. 그 다음에, 테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나왔네요. 일단 사냥을 뭔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엄마는 아이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는 것. 이렇게 머릿속을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글을 다시 한번 더 듣고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1: One evening, a mother tiger was taking her cubs, Teos and Tara, through the forest. She wanted to teach them which animals to hunt for food. Teos was always asking questions, but his mother did not mind, because being curious helped Teos learn. "Will we catch any animals?" he asked.

0: this evening because our tummies are full, said his mother.
1: 자, 테아스가 질문을 많이 할까요? 그리고 사냥을 떠날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Silently, 조용하게. They crept through the mangrove forest. 자, 여기까지 먼저 볼까요? They, 이 테아스 가족들. Crept 하면 이렇게 기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기어갔어요. Through the mangrove. Mangrove라고 하면은 우리 나무가 있는데 그 뿌리가 그 습지 밖으로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그런 나무들을 mangrov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mangrove 숲을 통해서 그들은 이렇게 기어갔어요. And soon they spotted an animal snuffling in wet mud. 근데 그리고 나서 곧 그들은 이 호랑이 가족은 spotted 발견했습니다. An animal 동물을 발견했어요. 뭐, 어떤 동물이었냐면 snuffling 하면 이렇게 킁킁 냄새를 킁킁거리고 있었어요. In the wet mud 그 축축한 진흙을 막 이렇게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는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아, 누구죠? That's a wild boar. Wild boar이라고 하면은 야생 숫돼지 혹은 멧돼지라고 하거든요. 멧돼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멧돼지야. Whispered mother tiger. 엄마 호랑이가 말씀하셨어요. 속삭였어요. Whisper 하면 저거 멧돼지야. 뒤에 뭔가 또 나와야 되겠죠. 우리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요. Wild boars are very tasty. 아, 저 멧돼지 진짜 맛있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Mother tiger and Tara carried on. Carry on이라고 하면은 계속 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바로 사냥할 건 아니네요. 왜냐하면 배가 부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Mother tiger and Tara. 테라와 엄마 호랑이는 계속 갔어요. But Thea stayed behind. 근데 테아스는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테아스는 계속해서 뒤에 남아 있었어요. 좀 뭔가 더 알아보고 싶은 것이겠죠. Excuse me. 저기요. 실례합니다. He said to the boar. 그 멧돼지에게 이야기했어요. Who was called Bristy? Bristy라고 불리는 그 멧돼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요, what do you eat? 지금 뭐, 너 지금 뭐 먹고 있니? 뭐 먹고 있는 거야? Bristy looked fearfully. 근데 Bristy가 기겁하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Bristy는 이 멧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섭게 벌벌 떨면서 지금 호랑이가 나 잡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말 벌벌 떨면서 Bristy looked fearfully at the tiger cub. 그 아무리 호랑이 새끼를 할지라도 하면서 너무 겁먹은 그 눈빛으로 쳐다보았어요. But could see that his tummy was full. 그런데 알게 되었죠. 아, 가만히 보니까 멧돼지도 이 생존 본능이 있으니 그 찰나에 테아스의 배를 보니 배가 좀 부르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Could see, 볼 수 있어서 that his tummy was full. 아, 그의 배가 부르네 라고 하면서 약간은 안심했겠죠. 넘어가 볼까요? I like eating roots and shoots. 나는 뿌리와 그 다음에 shoots라고 하면 새순이에요. 우리 여러 번 했었죠. 새순을 먹는 것을 좋아해. Where were you? 아,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Where were you? 네 어디 있었노? 라고 하는 거죠. Scolded Tara. 누구냐면 야단치고 있었죠. 근데 누가 야단치고 있냐면 테라가 야단쳤어요. 야, 테아스야, 네 어디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랑 테라는 먼저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 왜 이렇게 뒤쳐졌어? 라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것이죠. As Tara's caught up with his family. Caught up with, catch up with는 따라가다라는 뜻이에요. 테아스가 그의 가족을 따라갔어요. 쉬, said their mother. 테아스와 테라 엄마가 쉬, 조용, 조용, 이라고 말했어요. 무슨 일일까요? She was watching a monkey up in the trees. 그녀는 보고 있었어요.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원숭이를 보고 있었어요. 어디에 있는 원숭이냐면 up in the trees, 나무 위에 있는 원숭이를 보고 있었어요. 테아스's mother told him, 테아스의 엄마가 그에게 말했어요. It was macaque. Macaque이라고 하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원숭이의 종류를 뜻합니다. 그래서 마카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테아스의 엄마가 테아스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마카크 원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마카크 원숭이는 어땠냐면 맛있대. 맛있습니다. 라고 맛있어. 라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흥미진진해지죠. 이 사냥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요. 이때까지 있었던 이 글을 다시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0: Silently, they crept through the mangrove forest, and soon they spotted an animal snuffling in the wet mud. That's a wild boar, whispered Mother Tiger. Wild boars are very tasty. Mother tiger.

0: Edgar and Tara carried on, but Teos stayed behind.
1: "Excuse me," he said to the boar, who was called Bristy. "What do you eat?"
0: Bristy looked fearfully at the tiger cub, but could see that his tummy was full.
2: "I like eating roots and shoots."
1: "Where were you?" scolded Tara, as Teos caught up with his family.
0: "Shh," said their mother. She was watching a monkey up in the trees. Teos's mother told him it was a makake, which is delicious.
3: 오늘 이 The Curious Tiger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읽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소한 표현들도 조금 있었죠. 그런 표현들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들어볼게요.
4: Cub. Cub. A mother tiger was taking her cubs through the forest. Curious. Curious. Being curious helped Tejas learn. Carry on. Carry on. Mother Tiger and Tara carried on, but Tejas stayed behind. Fearfully. Fearfully. Bristy looked fearfully at the tiger cub. Scold. Scold. Where were you? Scolded Tara.
3: Tips for parents and teachers. 학부모님들께 그리고 학교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영어 지도 팁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어휘 암기법을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막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아 이런 암기법이 있어라는 것을 좀 추가해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단어를 외울 때 그냥 순차적으로 아무 그런 암기법 없이 그냥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어근 혹은 접두사, 접미사 제가 강의 중에도 종종 다루곤 하죠. 그리고 자신만의 암기법. 예를 들자면 우리 그 비교급 강조할 때 famous라는 거 있었죠. 앞글자만 따서 외운다든가 이런 것들 좋고요. 혹은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의어사전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이런 것도 한번 써보고 능동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이,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꼭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Hi, guys. Hello, everyone. Tweet English의 Stephanie 쌤이에요. I'm Stephanie, and let's learn English. Tweet English에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영어 동사, verb를 배우고 그 단어를 갖고 재미있고 짧은 일기를 써보는 시간이에요. 아무리 짧은 문장이어도 계속 만들다 보면은 더 익숙해지겠죠? 그럼 오늘은 어떤 문장을 만들게 될까요? Let's make a sentence. Let's make a sentence. 제가 방금 말한 문장에 오늘의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표현 확인해 볼까요? Make. Make. 만들다, 제작 혹은 제조하다, 정리하다, 제품이란 뜻입니다. 오늘은 만들다 라는 뜻의 단어 make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make, make, A 발음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자, 영어 동사는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고 또 문장의 주어로 나, 너, 우리, 그, 그녀, 그들 이렇게 인칭에 따라서도 모양이 바뀌죠? 오늘 배울 동사 make도 마찬가지로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3인칭 단수예요. 문장의 주어로 he or she, 그 혹은 그녀가 올 때 make 뒤에 s가 붙어요. 그럼 make가 makes가 되겠죠? 같이 발음해 볼까요? makes, makes. 그가 만들다. He makes. 그녀가 만들다. She makes. 이렇게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다음 볼게요. 현재 분사,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make 뒤에 ing, ing이 붙어요. making, 같이 해볼게요. making, making. 만드는 중, 만들고 있다 라는 단어인데요. I am making. 나는 만드는 중이다. 만들고 있다 라고 문장을 할 수 있겠죠? 다음 볼까요? 마지막은 과거형이에요. 조금 많이 바뀌어요. make에서 made. k 대신 d가 됐죠? 발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made 라고 하면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made, made. 만들었다. 과거형입니다. 그는 만들었다. he made. 이렇게 문장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make의 여러 가지 변형을 봤는데요. 직접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make. 저는 뭘 만들까요? A sandwich. 샌드위치를 요리하는 거죠. I make a sandwich. 나는 샌드위치를 만들다. 해볼까요? I make a sandwich. I make a sandwich. 다음 문장 볼게요. She makes. 3인칭 단수니까 makes. S가 붙죠? Art. 미술작품 혹은 예술작품을 만드는 거죠. She makes art. 그녀는 미술작품을 만들다. 같이 해볼까요? She makes art. She makes art. 미술작품이 아니라 도자기일 경우에는 she makes pottery. 뒤에 단어만 계속 바꾸면 됩니다. 다음 볼게요. I am making. 만드는 중인 거죠? breakfast. 아침 식사를 만드는 중이네요. 아침밥을 만들 때는 I am making breakfast. 같이 해볼게요. I am making breakfast. I am making breakfast. 아침이 아니라 점심이면 I am making lunch.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볼게요. 과거형이에요. He made her smile. 웃게 만든 거죠. 그는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과거형이니까 만들었다. He made her smile. 같이 해볼까요? He made her smile. He made her smile.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 today's point를 보면서 한번 리뷰해 볼까요? 오늘은 만들다 라는 동사를 배워봤는데요. 현재형일 때는 make. make.

0: 3인칭 단수일 때는 makes, makes. 진행형일 때는 making, making. 과거형일 때는 made, made.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예요. 나는 샌드위치를 만든다. I blank a sandwich.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네, 맞아요. 기본형이죠. I make a sandwich. 나는 샌드위치를 만든다. 같이 읽어볼까요? I make a sandwich. I make a sandwich.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녀는 미술 작품을 만든다. She blank art.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맞아요. She니까 3인칭 단수에 makes가 되겠죠? She makes art. 그녀는 미술 작품을 만든다. 같이 해볼까요? She makes art. She makes art. 다음 문제 볼게요. 그는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He blank her smile.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made, 과거형이죠. 만들었다이면 made입니다. He made her smile. 그는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같이 해볼게요. He made her smile. He made her smile. 네, 좋아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나는 아침밥을 만들고 있다. I am blank breakfast. 이 네모 안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making 뒤에 ing가 붙은 진행형이죠. I am making breakfast. 나는 아침밥을 만들고 있다. 같이 해볼까요? I am making breakfast. I am making breakfast. 자, 이렇게 퀴즈를 마쳤고요. 그럼 직접 일기를 써보는 시간이에요. I am making breakfast. 나는 아침밥을 만들고 있다. I make a sandwich. 나는 샌드위치를 만든다. And my mom makes art. 그리고 나의 엄마는 미술 작품을 만든다. I made her smile. 나는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I am making breakfast. I make a sandwich. And my mom makes art. I made her smile. 자,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1: I am making breakfast. I make a sandwich. And my mom makes art. I made her smile.
0: 오늘은 만들다 라는 영어 단어 make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또 시제와 인칭에 따라서 making, made, makes 이렇게 바뀌는 것도 봤어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뭘 만들었는지 어떤 음식을 만들었는지 이렇게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절대 까먹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단어로 찾아뵐게요. See you guys next time. Bye!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Gamma.
1: 여러분, hello! I'm Jenny. 오늘도 제니쌤과 함께 우리나라 역사를 탐방하면서 또 유익한 영어 표현들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 드라마를 보면요. 이런 장면 많이 보이시죠? 우아한 공주님이 가마를 타고 가는 장면 말이죠. 오늘은요, 우리 조상님들이 즐겨 이용하셨던 이동수단, 바로 가마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스토리타임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선생님과 함께 같이 가볼래요? Follow me!
2: 와, 신난다! It is fun!
3: 얘야, 좀 더 빨리 그리고 높이 가고 싶으냐? You want to go faster and higher?
2: Yes! 너무 그러고 싶어요! I really do!
3: 그럼, how about riding this? 이걸 타보면 어떨까?
2: 에? 이게 뭔데요? What is this?
3: 이건 가마라고 하는 거란다. This is called 가마.
2: 우와, 멋지다. Cool. 근데, but... 저는 밖에서 가마를 들고 싶은데요.
4: I want to carry a 가마 outside.
3: 에? 밖에서 들고 싶다고? You want to carry it outside? 가마를 들고 싶다니 재밌는 아이 이야기였는데요. 우리 가마를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 이 가마는요. 우리 조상님들이 썼던 이동수단, 탈 것이었죠. 가마 is a vehicle. 이 가마를 잘 보시면요. 조그만한 집 모양의 상자가 있죠. 그 안에 사람이 앉아 있고요. A person sits inside. 그리고 밖에서는 두 명 또는 네 명의 사람들이 two or four people carry, 드는 거예요. Carry a 가마 outside. 밖에서 들고 다니는 겁니다. 가마에는요,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해요.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왕들이 탄 멋진 가마는 바로 연이라고 합니다. A 가마 for the king. 다음 가마는 바로 덩이라고 하는 건데요. This is for the princess. 공주님을 위한 가마였대요. 이 가마에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니 선생님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그러면 이 가마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볼까요? 이 가마를 영어로 소개할 줄 알아야겠죠? Korean, 한국의 sedan chair, 가마. 사실요, 이 가마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보이는 일반적인 이동수단이에요. sedan chair, 가마입니다. Sedan chair, sedan chair. 우리 한국의 가마는 Korean, 한국의 라는 말을 넣으면 되겠죠? Korean sedan chair 라고 하면 돼요. 그리고요, 이 가마를 타다 라는 표현을 봤는데요. Ride, 타다, ride, ride, ride a sedan chair. 또 밖에서는요, 가마를 들고 있었죠? 들다, 나르다. carry, 그래요. carry, carry, carry a sedan chair. 가마를 들다. 그러면 이 가마는 바로 이동수단, 탈 것이야. 가마 is, 뭐였죠, 여러분? a vehicle 이라고 합니다. vehicle. 발음이요. go. go 이렇게 끝이 나요. vehicle, vehicle.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듣고 따라하면서 우리 확실하게 익혀두자고요.

0: let's listen and repeat.
1: Let's listen and repeat. Sedan chair. Sedan chair. Ride. Ride. Vehicle. Vehicle. Carry. Carry.
0: 여기서 잠깐! 알아두면은 꼭 쓰이는 꿀 표현.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carry를 자세하게 한번 볼 거예요. 들다, 나르다였죠? Carry a sedan chair. Carry는요, 말 그대로 드는 거예요. Carry. 그런데 이 가마를 든 사람은 들고 돌아다니겠죠?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Carry around. Around는 주위에, 주변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Carry around가 되면은 들고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Carry around a sedan chair. 가마를 들고 돌아다니다. Carry around a sedan chair. 아시겠죠?
1: Quiz time. What's this?
0: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오늘의 주인공이었죠? 그렇죠.
1: Sedan chair. Sedan chair.
0: 바로 가마예요. Let's move on. 가마와 관련된 중요한 동작이었어요. What is it? Yes! 타다.
1: Ride. Ride.
0: 넘어갈게요.
1: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0: 자, 이번에는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알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1: Carry. Carry.
0: 뭘까요? Yes.
1: Carry.
0: 들다였죠? Good job. 넘어갈게요.
1: Vehicle. Vehicle.
0: 가마. Bus 또 subway 지하철 이 모든 것은 무엇에 해당될까요? Yes.
1: Vehicle.
0: 탈 것에 해당됩니다. 와, 우리 친구들 good job. 너무 잘하고 계세요. 이번에도 이 가마에 관한 편지 한번 써봤는데요. I wrote a letter. 한번 같이 확인해 볼까요? Let's go.
1: A letter. About gamma. I will tell you about gamma. Gamma is a Korean sedan chair. It is a vehicle. Two or four people carry a gamma outside. I want to ride a gamma. I will tell you about gamma. Gamma is a Korean sedan chair. It is a vehicle. Two or four people carry a gamma outside. I want to ride a gamma.
0: 와, 친구들, 우리 오늘 가마와 관련된 다양한 표현, 그리고 역사들을 살펴봤어요. 재밌으셨나요? Was it fun?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콘텐츠와 함께 여러분 찾아올 거예요. Wait, 기다리세요. See you next time.

0: 영어 동요의 세계로 떠날 준비 모두 되었나요? Very good! 오늘 함께할 노래 무엇일까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ong. Mary had a little lamb.
0: 이렇게 우는 작고 귀여운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오늘의 노래의 제목은 Mary Had a Little Lamb. 노래 속에서 메리를 졸졸 쫓아다니는 어린 양이 있어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우리 노래를 들으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메리를 졸졸 쫓아다니는 어린 양의 모습이 참 재미있었죠? 노랫말에 어떤 단어가 나왔나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오늘의 주인공, 어린 양입니다. 네 하고 우는 이 작고 귀여운 어린 양, 어린 양을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바로 램입니다. 어린 양, 램, 램.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양이 가지고 있는 이 따뜻하고 포근한 양털. 한 마리의 양에게서 깎아낸 양털을 fleece라고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fleece, fleece. 양털은 fleece.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어? 계란의 색깔이 하얀색이네요. 흰색을 영어로 무엇이라고 할까요? 맞습니다. white. 흰, white, white. Good job! 다음 단어는요. 하늘에서 소복소복 눈이 내리고 있어요. 우리 얼굴에 있는 이 눈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snow라고 하죠. 눈, snow, snow. Excellent!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지구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어디나를 everywhere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everywhere, everywhere. Awesome! 잘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살펴본 다섯 개의 단어 머릿속에 쏙쏙 집어넣고요. 노랫말에 나온 더 많은 단어를 랩비트에 맞춰 연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Let's go! Lamb
0: 어린 양
1: Fleece
0: 양털
1: White
0: 흰
1: Snow
0: 눈
1: Everywhere
0: 어디나
1: Sure.
0: 확신하는
1: Children
0: 아이들
1: Laugh
0: 웃다
1: School
0: 학교
1: Linger
0: 오래 머무다 자, 지금은 리듬에 맞춰 주요 단어 다섯 개를 큰 소리로 따라해 보는 시간입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Name 어린 양은 lamb. Lamb. 포근한 양털은 fleece. Fleece.

계란이 흰색이면 white. White. 눈이 내리면 snow. Snow. 여기저기 어디나 everywhere. Everywhere. Fantastic!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문장 공부할 시간이죠? 문장 공부 같이 해볼까요? 자, 이제 저와 함께 배운 단어를 기억하면서 문장을 자신 있게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메리는 어린 양이 있었어요. 어떻게 말할까요? Mary had a little lamb. Mary had a little lamb. Very good! 다음 문장은요? 양털은 눈처럼 하얗고요. 양털, fleece가 들어간 문장입니다.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Its fleece was white as snow. Great, 좋아요. 다음 문장은 어린 양은 꼭 따라갔어요, 입니다. The little lamb was sure to go. The little lamb was sure to go. Amazing! 아주 잘했어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본 이 문장들을 기억하면서 노래를 자신 있게 불러보는 거예요. Mary had a little lamb. Let's get started.

0: Mathematics?
1: 그렇 당연하죠. Mathematics 줄여서 그냥 math라고 하죠. 원래 수학은 mathematics라고 해요.
0: Right. Then what about algebra?
1: Algebra? 그건 대수학이라고 하죠. 대수학.
0: 대수학?
1: 네.
0: 대수학. Big math?
1: 아니요. 클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라고 해서 algebra는 대수학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4는 28과 같은 방정식을 푸는 게 대수학이죠.
0: Then what is 방정식?
1: 방정식은 영어로 equation이라고 해요.
0: Equation?
1: 네.
0: Wow, you're really a math genius.
1: 저는 수학 천재예요, 사실은. Okay, let's review today's key sentences.
0: Sure.
1: First one is...
0: One of the students is sleeping in class.
1: One of the students is sleeping in class.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수업 시간에 자고 있습니다. One of the students is sleeping in class. Next,
0: he has thick glasses.
1: 선생님이 he has thick glasses. 두꺼운 안경을 쓰고 계십니다. He has thick glasses.
0: He's wearing a dress shirt.
1: He's wearing a dress shirt. Dress shirt 하면 우리가 와이셔츠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He's wearing a dress shirt. 그는 와이셔츠를 입고 있습니다. Next.
0: He's wearing a tie.
1: 우리는 넥타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그냥 tie라고 하면 돼요. He's wearing a tie. 그는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He's wearing a tie.
0: And the last one is he's a math teacher.
1: He's a math teacher. 그는 수학 선생님입니다. He's a mathematics teacher라고 해도 되겠죠?
0: Exactly.
1: Right. He's a math teacher.
0: Sujin,
1: yeah?
0: When you were a student in school, were you this student or this student or this student?
1: Why do you think I drew only one girl?
0: Are you this student?
1: Yeah, it's me. And I guess it's you.
0: No, I would never sleep in class. This was me.
1: Okay, 그렇군요. 그럼 이 사람 누구죠?
0: Maybe one of my friends.
1: 그렇습니다. 잠자고 있는 레스 선생님 친구인 것 같고요. 선생님은 당연히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있는 요 사람이죠. Okay, everyone. Good job. Thank you for helping me.
0: Thanks for joining us.
1: See you next time.
0: Bye-bye.
1: Bye-bye.

0: Here we go.
1: Okay.
0: So he's wearing a green shirt. It's not a dress shirt, but it is a collared shirt.
1: Right. 컬러가 있는 셔츠를 입고 있는데 usually their clothes are kind of dirty, isn't it? A lot of dirt and grease.
0: Sure.
1: But they are doing very important job.
0: Mm-hmm. He's okay. Fixing the car.
1: Right. So we drew a mechanic. Is there anything that you want to put more colors in?
0: How about his hair?
1: Okay. His hair, black.
0: Black hair.
1: And while you're coloring his hair, could you color the tire?
0: The tire? Sure. Mm-hmm. Here we go.
1: Good job. All right.
0: So he's a mechanic.
1: Mm-hmm.
0: Right.
1: Where does he work?
0: Well, mechanics can work in an automobile repair shop.
1: 아, 자동차 정비소를 그러면 automobile repair shop이라고 하는군요.
0: We can shorten that to auto repair shop.
1: 아, auto repair shop. 그러면 auto body shop이라고도 하나요? Body shop.
0: Body shop for cars is the outside of the car.
1: 아, auto body shop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주로 외관을 수리할 때 이렇게 auto body shop이라고 한답니다.
0: Exactly.
1: Okay, let's review today's key sentences.
0: Sure.
1: First one.
0: Is he a race car driver?
1: 질문이네요. Is he a race car driver? Race car 하니까 경주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입니까? 즉, 경주 자동차 선수입니까? Is he a race car driver?
0: He's kneeling.
1: He's kneeling. 여러분, knee 알고 계시죠? K-N-E-E 하면 무릎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동사로 쓰이면 무릎을 꿇다가 됩니다. He's kneeling. 그는 무릎을 꿇고 있어요. Next.
0: He has a spanner.
1: He has a spanner. 그는 스패너를 가지고 있습니다. He has a spanner.
0: His clothes are dirty.
1: His clothes are dirty. 옷이 좀 지저분합니다. His clothes are dirty. And the last one.
0: The mechanic is fixing the car.
1: The mechanic is fixing the car. Fix 하면 수리하다, 고치다 해서 repair하고 같은 말이에요. The mechanic, 자동차 정비 기사가 자동차를 fixing, 수리하고 있습니다. The mechanic is fixing the car.
0: Right, these guys have a really important job, don't they?
1: 맞아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Good job, everyone. Thank you, Les.
0: Thanks for joining us.
1: See you next time.
0: Bye-bye.
2: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제별로 필수 영단어를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어떤 10단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먼저 영상으로 만나고 올게요.
1: Day 5. Go and get it, Max. Go. Go. Go. Go. Come. Come. Come.

Down. Down. Down. Down.

0: 자, 10개 단어 잘 만나고 오셨나요? 자, 오늘은 어떤 단어가 기다리고 있었죠? 자,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step one, let's look and think.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의 오늘 주제는요, day five, go and get it, Max. 라고 했어요. 가서 그것을 잡아와, Max. 이런 뜻이죠. 자, 이것으로 봤을 때 Max는 아마 강아지 혹은 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동작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우선 여기 보시면 강아지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죠. Stop,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서는 강아지들이 미끄럼틀로 보이는 곳을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up and down 하고 있습니다. 또 공을 던져주면서 가서 잡아와라고 하고 있죠. 여자아이가요. 그래서 공 그리고 개, 가다, 오다와 관련된 표현들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앉아 혹은 일어서 이렇게 말하는 표현도 stand and sit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펭수는 강아지를 만지다, touch 하고 있네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빈칸에 들어갈 말 생각해 볼게요. 자, 오늘은 펭수가요, 강아지 맥스와 함께 강아지 공원으로 놀러 나왔습니다. 자, 소년이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면서 어떤 걸 가르치고 있었죠? 앉기와 일어서기를 가르치고 있고요. 또 소녀는 뭘 던졌어요? 자, 공을 던지면서 잡아오게 하면서 놀아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열 단어를요,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쓰고 말하면서 연습하는 스텝 2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번 써보세요.
1: Go. Go. Go. Come. Come. Come. Up. Up. Up. Down. Down. Down. Sit. Sit. Sit. Stand. Stand. Stand. Stop. Stop. Stop. Dog. Dog. Dog.

0: Ball. Ball. Ball. Touch. Touch. Touch.
1: Touch. 자, 여러분 따라 말하고 또 따라 써 보셨나요? 이번에는 스텝 3, Let's Handwrite 선생님과 함께 줄에 맞춰서 따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단어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다와 오다라는 동작이었죠? 서로 반대되니까 같이 알아둡시다. 자, 가다 하면 go, 오다 하면 come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다 먼저 써볼게요. 가다는요, 영어로 go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오다, 내 방향으로 오는 거죠. 오다라고 하려면 C-O-M-E 해서 come이라고 하는 단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강아지들이 미끄럼틀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up and down 하고 있었죠. 위로라고 하는 방향은 up, U-P 이렇게 써주고요. 아래로 내려올 때는 down이잖아요. 어떻게 쓰냐면 D-O-W-N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강아지 훈련할 때 앉아, 일어서 이렇게 말하죠. 앉다는 sit, 그리고 일어서다는 stand입니다. 역시 반대되는 것끼리 같이 알아둘게요. 자, 앉다는요, sit, S-I-T가 됩니다. 자, 그리고 stand, 서다가 되겠죠? sit의 반대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서다는 stand, 어떻게 써요? S-T, 그리고 A-N-D 써주시면 일어서다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멈추다 라고 하는 동작 볼게요. 멈춰 라고 하려면 stop 이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stop은 어떻게 쓰냐면 S-T-O-P의 순서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stop 하면 멈추다 라고 하는 동작도 되지만요. 우리가 버스가 멈추는 곳을 뭐라고 하죠? 버스 정류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버스 정류장도 버스가 멈추는 곳이라 해서 bus stop 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둘게요. 자, 이어서 개입니다. 개는 dog입니다. 그래서 D, O, G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같이 알아두면 좋은 단어도 확인해볼까요? puppy, 강아지입니다. 어린 개를 우리가 puppy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어서 공, 공을 이렇게 던져주고 잡아오라고 했죠? 이 공은요, ball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써요? B, A, L, L. L 두 번 들어가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서 만지다, 만졌어요, 강아지를. 만지다는 영어로 touch입니다, touch. 자, 영어로 써보면요, T, O, U, 그리고 C, H. 자, 여러분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문장 속에서 단어를 연습하는 시간입니다. 자, 문장 볼게요. Let's go. 무슨 뜻이에요? 가자 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자, 밑에 그대로 한번 따라 써볼게요. Let's go.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let's 뭐뭐뭐 할 때는 뭐뭐 하자 라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let's go니까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일어서 주세요. 조금 공손한 표현으로 말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please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stand up 하는 것보다 stand up please 하면 훨씬 더 공손하겠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써줄게요. stand up 하시고 comma pleas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comma고요, 그쵸? stand up please, 일어서 주세요. 자, 반대말은 뭘까요, 여러분? Sit down, please. 이렇게 하시면 반대말로 앉아주세요가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다음 문장은요. Where is my ball? 나의 공은 어디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위치를 물어볼 때 Where is 뭐뭐뭐 하면요. 뭐뭐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나의 공은 어디에 있니? 똑같이 써볼게요. 문장 시작이니까 대문자로 시작하시고요. Where is my ball? 하면요. 내 공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리 와, 그리고 나에게는 귀여워 두 문장 더 볼게요. 이리 와니까 오다 먼저 나온 거예요. come 나왔고요. 근데 어디로 와요? here, 여기로 와가 되는 겁니다. 느낌표로 문장 마무리해 주었고요. 자, 이어서 나의 개는 귀여워 라고 했어요. 나의 개니까 먼저 my dog 나오고 cute 나온 거 보이시죠? 한번 따라 써볼게요. my dog 이렇게 대문자로 먼저 써주시고

Dog is cute. 이렇게 써주시면 나에게는 귀여워. My dog is cute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잘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step 4, let's practice를 할 준비가 된것 같은데요.

0: 한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우리 순서대로 한번 들어볼게요.
1: Come, ball, go, dog.
0: 네, 정답 잘 풀어주셨나요? 어떤 순서대로 나왔을까요? 자, 첫 번째로 나왔던 단어, 뭐라고 했냐면, come,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come은요, 온다, 내 쪽으로 오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지금 강아지가 이미 공을 물고 주인한테 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번 해주시면 되고, com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2번으로, 두 번째로 들은 건요, ball, 공이라는 단어였기 때문에 여기 공, 2번 해주시고요. 이어서 ball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온 단어는 go, 가다죠. 지금 주인에게서 공을 가지러 가고 있어요. 3번 해주시고 go, 가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들었던 단어는 개라는 뜻의 dog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B입니다. 단어 퀴즈를 봤는데 채점을 할 거예요.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이어서 틀린 단어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고쳐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맞았는지 틀렸는지부터 우리가 채점을 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앉다. 앉다는 sit. 이렇게 썼는데 맞을까요? sit? 네, 맞습니다. 맞으니까 맞다. 이렇게 채점을 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2번 볼까요? 멈추다. 우리 stop. stop. stop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stop. p가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얘는 틀렸다. 이렇게 채점을 해주시고, 맞게 고쳐주시면 됩니다. b를 p로만 바꿔주시고요. 자, 이어서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 t, o, c, h 나왔는데요. 얘는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정답은 틀렸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냐면, u가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U를 넣어서 가운데에 넣어서 touch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어 위로, 위로라고 하는 표현 up 나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맞고 두 개는 틀렸으니까 멈추다와 만지다만 알맞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C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말 뜻에 맞게 퍼즐의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자, 가로, 세로 퍼즐이 지금 나와 있죠? 가로 1번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로 1번에는요, 아래로라고 하는 단어 써주시면 되는데요. 아래로, 위, 아래 할때 up, 그리고 down이었죠? 따라서 1번은 아래로 down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가로 1번 여기니까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세로 2번 나와 있네요. 자, 2번은 만지다니까 touch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ouch 이렇게 들어갑니다. T-O-U 그리고 C-H 넣어주시면 touch 만지다 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자, 이어서 가로 3번부터 확인해 볼까요? 앉다 라고 하면 무슨 단어? sit 라는 단어였죠? 따라서 가로로 S-I-T 써주시면요. 앉다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로 3번, 서다. 무슨 단어였어요? stand. S-T-A-N-D. 이렇게 넣어주시면, 앉다, sit, 서다, stand.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우리 이어서 D번 가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알맞은 단어를 직접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까요? 우리말. 그 풍선들이 위로 날아오르고 있네. 그 풍선들이 위로 날아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문장 완성하려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 위로라고 하는 표현 up 들어가면 되겠죠? 자, 문장 읽어볼게요. The balloons are flying up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내 개가 어디에 있지? 어디에 있지?라고 하는 표현 먼저 where is가 되고 내 개가 어디 있는지 찾는 거니까 where is my dog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어서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는 표현 아까 봤습니다. Come here, please 라고 했습니다. Come이 이쪽으로 오다 라는 뜻이었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이어서 2번 문장을 직접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요. 단어 카드를 배열을 해서 문장을 완성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개의 단어가 나와 있고요. 먼저 대문자로 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문자 찾아보고 또 문장 부호 찾을 건데요. 지금 컴마도 있고 마침표도 있습니다. 자,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지 볼게요. 먼저 일어서세요라고 했네요. 자, 일어서다는 우리가 stand up, 반대로 앉다는

Deep down 이었잖아요. 여기선 stand up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Stand up 해주시고, 우리가 please 어떨 때 쓴다? 좀더 공손하게 말하고 싶을 때, 일어서 주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stand up plea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 초록색 공을 만져라고 했는데요.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 touch 나왔고, 그 초록색 공 이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uch 대문자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답을 확인을 해보면 touch the green ball이 됩니다. 자, 대문자로 역시 시작을 하고 있고, 맨 마지막에는 느낌표로 끝나고 있죠? 자, the green ball 하면 그 초록색 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만지라는 거예요? The green ball, 그 초록색 공을 만져 하고 문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의 Let's learn more은요, 여러분들 heal 그리고 heal입니다. 자, 어느 쪽이 더 길어요? heal, heal. 네, 이쪽이 더 깁니다. 뜻도 다른데요. heel 하면 언덕, 그리고 heel 하면 발 뒤꿈치라는 뜻이 돼요. 자, 그래서 언덕이라고 하는 뜻의 영어 단어는 heel이다. 발음은 비슷하지만 다른 철자의 뜻을 가진 단어로 발 뒤꿈치를 나타내는 단어는 heel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채워볼게요. 첫 번째, Max는 언덕 오르기를 좋아해. Max likes to climb the heel 되고요. 나는 발 뒤꿈치로 공을 찰수 있어. I can kick the ball with my heel.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복습 데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생생하게 배우는 영어 초등필수 영단어 레벨 2의 송현우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어느새 벌써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단어들 잘 복습하고 계실까요? 그럼 다섯 번째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번 제목부터 살펴볼까요? It's 9 o'clock now. 지금 9시 정각이야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와 관련된 표현들? 바로 시간과 관련된 새로운 표현, 단어를 학습하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고요. 우리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만나게 될 단어들 영상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 Day 5. It's 9 o'clock now. Hour. Hour. Hour. Hour. Minute. Minute. Minute. Minute. Second. Second. Second. 'Clock, o'clock, o'clock, o'clock. At, at, at, at. Now, now, now. Now. Late. Late. Late. Late. Call. Call. Call. Call.

0: Screen, screen, screen, screen. Dark, dark, dark, dark. Bright, bright, bright, bright. Same, same, same, same.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Cousin, cousin, cousin, cousin.
1: 잘 보셨나요? 역시나 그림을 통해서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 이야기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니까 시계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시계가 무려 3개나 등장을 하고 있네요. 지금 여기 펭수가 있고요. 펭수와 굉장히 비슷한 캐릭터가 또 등장했습니다. 이 화면 안에 있는 것 같죠? 바로 화면 스크린 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call. 우리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스크린을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아, 영상 통화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펭수의 이 집에 창문 바깥을 보면 밝은, 아주 밝은 하늘이 보이죠? 그래서 bright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지금 cousin, 우리 펭수의 사촌 집에 창문 바깥을 보면 어둡습니다. dark하네요. 아, 그러면 영상 통화를 서로 하고 있는데 지역이 다른가 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스텝 1,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펭수는 오전 9시에 외국에 사는 사촌형과, 아, 외국에 사는 사촌형이구나. 영상 빈칸을 했어요. 자, 뭘 하고 있었죠? 바로 통화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call, 자, 우리말로 통화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모니터를 통해서 본 사촌형 방의 시계를 보니 펭수 방의 시계와 시간이 다르네요. 자,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시면 우리 여기는 9시 정각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9시가 아니라 8시죠. 심지어 낮과 밤도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은 같은데 빈칸이 달라요. 빈칸은 바로 시가 되겠죠. 우리 시라는 단어, 여기 hour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분, 시, 초가 여기 다 등장해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할 예정이고요. 이야기 마무리할까요? 사촌형의 창밖은 캄캄한 것을 보니 형이 사는 곳은 늦은 밤 시간 같아요. 라고 하면서 영상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그 다음은요. 이제 여러분들 펜 들고 쓰는 시간입니다. 귀잘 열고 펜 들고 우리 스텝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 Step 2. Let's listen and speak.
2: 단어를 들으며 세 번 따라 말하면서 네모에 체크하고 두 번 써보세요.
0: Hour, hour, hour. Minute, minute, minute. Second, second, second. O'clock, o'clock, o'clock. At, at. Now, now. Now. Late. Late. Late. Call. Call. Call. Screen. Screen. Screen. Dark, dark, dark. Bright, bright, bright. Same, same, same. Different, different, different. Cousin, cousin, cousin.
1: 자, 어느새 스텝 3입니다. Let's handwrite.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듣고 쓸 텐데요. 제가 한 단어씩 천천히 설명할 테니 여러분들 따라 발음하면서 직접 펜 들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hour입니다. 우리 hour는요, 시간 단위에서 시를 얘기합니다.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H-O-U-R. 자, 그냥 넘어가기 전에 우리 hour에서 우리 H 하면은 왠지 hour라고 발음해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이 H는요 발음하지 않는 묵음입니다. 이 묵음이라고 하는 건요 영어 철자로는 있지만 발음이 되지 않는 경우에 우리가 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hour라는 발음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시간 단위에서 분입니다. 분은요 영어로 minute입니다. 따라 써볼까요? M I-N-U-T-E 마찬가지로 minute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minute이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거 발음 다시 한번 주의하시고 자 이번에 초가 되겠습니다. second 자 우리 초는 영어로 second입니다. 적어볼까요? S-E-C-O-N-D 자 그런데 이 minute과 second가 또 다르게 쓰이기도 하는데 wait a minute 하면은 1분만 기다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잠깐만 이런 뜻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 second는 시간 단위의 초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의란 뜻도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o'clock입니다. o'clock은 시 정각이란 뜻이요. 이 철자 유의하시고요. 써볼까요? 어퍼스트로피 있고 그 다음에 C-L-O-C-K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clock, 정각, 시라는 뜻. 자, 그 다음 단어 at입니다. 이 at은요, 시간, 장소, 이 나이를 나타낼 때 우리가 뭐뭐에 혹은 뭐뭐에서 라는 뜻으로 씁니다. 적어볼까요? at. 자, at 9이라고 하면은 9시에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다섯 개 단어 보겠습니다. now, 지금, 이제 라는 뜻입니다. 적어볼까요? now. 그래서 right now 하면 바로 지금 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우리 now와 비슷하게 또 쓸 수 있는 다른 뜻은요. ago, 전에, 나중에는 later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낼 때 now는 지금 이제라면 전에는 ago, 나중에는 later가 되겠습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단어 late. late는 늦은, 지각한, 늦게 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적어볼게요. L-A-T-E. 자, 그 다음 단어, call. 자, 우리 call me. 나한테 전화해. 연락해.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전화를 걸다. 혹은 전화, 통화. 라는 뜻의 명사로도 쓰여. 적어볼까요? C-A-L-L. 그 다음 단어, screen입니다. 우리 스크린이라고 마치 우리말처럼 또 많이 들어본 친구들 있을 것 같아요. 화면 혹은 스크린의 뜻이라고 쓰시고요. 적어볼까요? S-C-R-E-E-N, screen. 자, 그 다음 단어, dark입니다. dark는요, 어두운, 캄캄한 이런 뜻입니다. 잘 보면 창밖에 하늘이 굉장히 캄캄하죠? 이 어두운, 캄캄한, 영어로 dark. 적어볼까요? D-A-R-K. 자, 어느새 단어 4개 남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dark의 반대말로 bright란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밝은, 빛나는 이란 뜻이에요. 적어볼까요? B-R-I-G-H-T 자, 그 다음 단어 same입니다. same은 같은이란 뜻인데요. 자, 우리 적기 전에 반대말에 해당하는 이 다른이란 뜻도 같이 한번 정리하고 적어볼게요. 우리 앞에서 dark와 bright와 마찬가지로 same과 different를 서로 반대되는 반의어, 우리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different는 다른이란 뜻입니다. same 먼저 적어볼게요. S-A-M-E 자 그리고 different 똑같이 적어볼까요? D-I-F F-E-R-E-N-T 자, 이때 F가 두 개 들어간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So, be different from 그래서 이 비동사와 함께 쓰고 뒤에 from을 붙여서 뭐뭐와 다르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어 cousin 우리 사촌이라는 뜻의 단어 cousin

0: C-O-U-S-I-N이고요.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S 이렇게 붙고요. 자, 그 다음에 문장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 문장. The movie. 그 영화는요, starts. 시작합니다. At 11 o'clock. 11시 정각에 시작해. 우리 at이라는 표현도 쓰였고, o'clock이라는 표현도 쓰였네요. 저희 문장 한번 완성해 볼까요? The movie. 그 영화는요, 시작할 겁니다. starts. 자, 언제 시작할 거냐면요, 바로 11시 정각에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11, 한 다음에 clock.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학교에 늦지 마. 영어로 don't be late for school. don't가 이렇게 앞에 나오면 뭐뭐 하지 마라는 명령문입니다. 적어볼까요? 우리 late라는 단어 쓰였죠? Don't be late. 자, 어디에 늦지 마라. For school. 학교에 늦지 마라. 지각하지 말라는 게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서로 달라요. 비동사 쓰였어요. We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는 서로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문장이죠. 적어볼게요. We are. 자, 우리는 같지 않고 다릅니다. Different. 네, 누구와 다르냐면 from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each other 같이 이렇게 적어주실게요. 자, 이렇게 문장 완성됐고요. 이제 어느새 마지막 스텝 4입니다. 들려주는 단어의 순서대로 번호를 쓰고 빈칸에 단어를 쓰세요. 자, 여러분들 펜 들고 귀지할 여시고요. 제가 쭉 들려드릴 테니까 순서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Dark. Screen. Second. Call.
0: 자, 잘 들어보셨나요? 자, 여러분들 좀 빠르게 지나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씩 들어볼 텐데요. 한번 듣고 정확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 Dark.
0: 자, 들으셨을 거야. 우리 dark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선명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 dark는 어두운, 캄캄한 이란 뜻이었죠. 우리 딱 봤을 때네 가지 그림 중에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1번 적어주시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들리냐면요.
1: Screen.
0: 자, 이번에도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screen이라고 하는 단어 아주 분명하게 들렸죠? 우리 screen에는 화면, 스크린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세개 중에서 여기 screen, 화면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입니다. 들어볼게요.
1: Second.
0: 이번에 단어는 시간 단위를 나타내는 단어 중에 second, 초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이렇게 연결 써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들어볼게요.
1: Call.
0: call이라는 단어 역시나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다, 전화 통화. 그러면 철자까지 완성하면 이렇게 call, dark, second, screen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자, B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단어 퀴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철자가 약간 다 이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상한 철자 찾아서 바르게 한번 고쳐볼까요? 1번, 우리 사촌 형제들을 일컬어 소리가 cousin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cousin의 스펠링이요. C-U-O-S-I-N이 아니라 우리 U와 O가 서로 바뀌어야겠죠? 그리고 올바르게 쓰면 cousin. 이렇게 순서 바꿔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밝은. 자, 우리 bright라고 발음을 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bright라는 단어로 공부했었죠? bright. 우리 L이 아니라 이 L을 R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right 여기 고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same이란 단어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은데 철자가 잘못됐습니다. I am이 아니라 me로 바꿔줘야겠죠. same. 자, 다른 영어로 different 맞는데 f가 하나 더 있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f 하나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C는요, 이제 관어를 찾아서 동그라미하고 빈칸에 쓰는 건데요. 자, 가로와 세로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부는 minute, C는 hour, 그 다음에 늦은, 지각한, 늦게는 late, 마지막 지금, 이제는 now가 되겠죠. 자, 그럼 찾으면 먼저 minute 찾아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hour, 세 번째 late. late는 여기 지금입니다. 그 다음에 now가 지금 이제고 late는 늦은, 지각한이네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찾았으니까 넣으면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D입니다. 자, 우리말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 채워 볼게요. 그는 나의 사촌이야. He's my 사촌. cousin 적어주시면 되고요. 2번 화면에 손대지 마. Don't touch the 화면. 영어로 screen. 3번. 그 쇼는 7시 정각에 시작해. The show starts at 7 o'clock.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말 같은 뜻이 되도록 배열해 볼 텐데요. 학교는 2시 30분에 끝나. 주어, 동사, 학교는 끝난다. School finishes. 자, 그런데 2시 30분에니까 at 2:30라고 이렇게 완성하시면 될 거고요. 자, 2번. 개는 고양이와 달라. 그러면 개는요. Dogs are different from 누구와? 고양이와. 자, 이렇게 catch까지 해서 문장 완성하시면 되겠죠. 마무리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past와 to 한번 같이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읽을 때 10시 55분을 11시 5분 전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자 영어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10:55라고 하지 않고 또 5:11이라고 해서 이 to를 활용해서 5분 전 11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11시 10분은 10:11이라고 해서 이 past 10분 지난 11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it's 6:10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10:6 10시인데 아 6시인데 10분이 지나 6시야라 그래서 past를 쓰고요. 그다음 is 3:55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5:4 4시 5분이야. 2를 5분이 전이야라고 해서 2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열심히 정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다른 표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 펜수가 지키겠습니다.

0: 4시간의 분기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2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가 세계 경제 그리고 국내 경제 참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 세계 경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유엔에서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인종차별에 대한 또 경찰들의 어떤 폭력 행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미국만의 문제는 아닌 모양입니다. 브라질에서 얼마 전에 Black Lives Matter 브라질판에 시위가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할 텐데요.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바로 그 20분입니다. Today's Topics 이제 출발합니다. 자, Today's Topics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첫 기사는 UN raises global economic forecast to 5.4%라고 되어 있군요. 자, UN이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5.4%로 높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좀 디테일하게 들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확인하시죠.
1: UN raises global economic forecast to 5.4%. The United Nations revised its global economic growth forecast upward to 5.4% for 2021, citing the rebounding Chinese and US economies. But it warned that soaring COVID-19 cases and lack of vaccines in many countries threaten a broad-based recovery.
2: UN raises global economic forecast to 5.4%. The United Nations revised its global economic growth forecast upward to 5.4% for 2021, citing the rebounding Chinese and US economies. But it warned that soaring COVID-19 cases and lack of vaccines in many countries threaten a broad-based recover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몇 가지 중요한 단어 표현 준비되어 있습니다. New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revise.
2: To revise.
1: To cite.
2: To cite.
1: To rebound.
2: To rebound.
1: To soar.
2: To soar.

0: 첫 번째 단어입니다. To revise, 변경하다, 개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를 변경하거나 기존에 있는 법을 개정할 때도 revise 많이 씁니다. To cite, 뭔가를 이유를 들다라고 할때 cite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 이유를 들다, cite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To rebound, rebound는 반등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뭔가가 땅에서 다시 되튀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반등하다, 회복하다라고 할때 씁니다. 보통 우리가 뉴스 키워드에서 중요한 명사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동사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뉴스 청취를 할때 청취가 된다 혹은 안 된다를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나마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이 동사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이기 때문이에요. 동사를 들어야 뭔가 문장에 맺은 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좀 청취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동사를 듣는 데 역점을 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To soar, 급증하다, 급등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마지막 하나는 저도 명사를 가져왔습니다. Lack, 부족이라고 할때 쓰는 말입니다. Shortage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군요. 자, UN의 경제 전망 어떻게 되는 내용일까요? The United Nations revised its global economic growth forecast upward to 5.4% for 2021.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revise something, 반대말로 downward라고 하면 그때는 의미가 달라지죠. revise upward, 우리말로 하면 상향 조정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revise downward라고 하면 하향 조정하다라고 할때 정말 많이 씁니다. 경제 전망치뿐만이 아니라, 예컨대 우리나라 뭐 작년 수출이라고 할때 보통 이제 1년의 수출 그 수치가 해가 바뀐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preliminary report이라고 해서 1차 보고서 내놓고 그 다음에 자료 또 집계해서 내놓고 실제로 전부 나오는 데는 6개월까지도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상향 조정하다, 하향 조정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유엔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망치를 이번에 상향 조정했는데요. to 5.4. 2021년 올해 5.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Citing the rebounding Chinese and US economies.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근거로 들었을까요? 이유로 들다란 얘기죠. Rebounding. 지금 회복 중에 있는, 반등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 경제를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전 세계 최대 경제 국가가 바로 the biggest economy가 바로 이제 미국이 되겠고요. The second biggest가 바로 중국이 되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But it warned that.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역시 내놨습니다. Soaring COVID-19 cases and lack of vaccines in many countries. 두 가지를 일단 언급했어요. 자, 많은 나라에서 soaring, 급등하는 이란 얘기니까요.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반면에 백신은 부족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 현상이 threaten a broad-based recovery. 광범위한 폭넓은 경제 회복,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5.4%로 상향 조정한 건 사실이지만 살짝 문제점과 함께 빠져나갈 구멍도 얘기한 거죠. 이것이 심화될 경우에는 다시 낮출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UN raises global economic forecast to 5.4%. The United Nations revised its global economic growth forecast upward to 5.4% for 2021, citing the rebounding Chinese and US economies. But it warned that soaring COVID-19 cases and lack of vaccines in many countries threaten a broad-based recovery.
2: UN raises global economic forecast to 5.4%. The United Nations revised its global economic growth forecast upward to 5.4% for 2021, citing the rebounding Chinese and US economies. But it warned that soaring COVID-19 cases and lack of vaccines in many countries threaten a broad-based recovery.
0: 두 번째 토픽은 브라질로 가겠습니다. Black Brazilians protest racism and police violence. 자, 이렇게 헤드라인에 카마가 나오면 and란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브라질의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그리고 경찰의 폭력에 맞서 항의하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사실 헤드라인이 절반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을 알고 들으면

0: 면 훨씬 낫죠.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1: 블랙 브라질리언스 프로테스트 레이시즘, 폴리스 바이올런스. Black Brazilians took to the streets to protest against racism and police violence on the day that marked 133 years since the abolition of slavery in the country, a local version of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2: Black Brazilians protest racism, police violence. Black Brazilians took to the streets to protest against racism and police violence on the day that marked 133 years since the abolition of slavery in the country, a local version of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자, 오늘도 키워드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 가지의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take to the streets.
2: To take to the streets.
1: To protest.
2: To protest.
1: Abolition.
2: Abolition.
0: 첫 번째 표현은 시위 혹은 뭐 폭동 이런 맥락에서 거의 100%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To take to the streets. 거리로 쏟아져 나오다 혹은 거리 시위를 펼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ake to the streets. 알아주시고요. To protest. 시위하다, 항의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 문맥에서는 시위하다가 맞겠습니다. Abolition이라고 되어 있죠. Abolish라고 하는 것이 뭔가 정책이라든가 법을 폐지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Abolition, 폐지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죠. 자, 브라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Black Brazilians took to the streets. 자, 브라질의 흑인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To protest against racism and police violenc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종차별주의와 경찰의 폭력에 맞선 시위를 위해 거리 시위를 펼쳤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날이 on the day that marked 133 years since the abolition of slavery in the country 라고 되어 있군요. 바로 이날이 뭔가를 기리다 어디에 해당하는 날이다 라고 할 때 mark 이란 말 쓰는데요. 브라질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된 133주년을 맞이하는 바로 그러한 날이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 local version of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자, 이런 식으로 사실은 문장이 여기서 다 끝났죠. 브라질의 흑인들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거리 시위를 펼쳤는데요. 이 날이 이러이러한 날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도 문장은 완벽하게 끝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덧붙여서 설명을 해줄 때 이렇게 명사형 혹은 형용사형으로 많이 쓰는데 지금 명사형으로 쓴 거죠. 바로 이것이 이번 시위가 뭐를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소위 local이라는 얘기는 지방이 아니에요. 예, 바로 브라질 버전이다. 브라질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local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좀 오해를 많이 당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local universities라고 하면 지방대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local이란 얘기는 현지라는 의미인데요. 보통 이제 local university라고 할 때 그 local이 나오는 배경에는 문장을 보면 foreign이란 말이 항상 같이 나와요. 그래서 foreign universities라고 해서 외국의 대학교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local 혹은 domestic이라고 하면 국내 대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지방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많은 경우에 로컬은 지방이라는 의미보다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현지 혹은 그 나라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죠.
1: Black Brazilians protest racism, police violence. Black Brazilians took to the streets to protest against racism and police violence on the day that marked 133 years since the abolition of slavery in the country, a local version of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2: Black Brazilians protest racism, police violence. Black Brazilians took to the streets to protest against racism and police violence on the day that marked 133 years since the abolition of slavery in the country, a local version of the Black Lives Matter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0: Today's parents. 오늘도 중요한 표현이나 혹은 패턴을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동사는 한 번에 알아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폐지라고 해서 abolition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0: 공산당 abolish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뭔가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입을 했어야 되겠죠. 법이나 제도를 도입하다, 그리고 폐지하다, 그리고 폐지했던 것을 경우에 따라 재도입하다. 이런 세트 메뉴를 한 번에 알아두시는 것이 언어 교육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자, 법이나 제도를 도입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To introduce, 도입하다, to adopt, 채택하다라는 말을 뭐 너무나 많이 쓰고요. 폐지하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확률적으로 abolish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to scrap, 그리고 버리다라는 의미로 to abandon이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쓰죠. 재도입하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물론 여기다가 re를 붙여서 reintroduce 써도 됩니다만 다른 표현들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미국은 폐지했던 사형 제도를 재도입했습니다. 1976년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폐지했다가 다시 사형 제도를 재도입하다 혹은 부활시키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때 부활은 이제 그 기독교에서 쓰는 resurrection이라는 말 쓰지는 않죠. 이럴 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먼저 사형 제도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The death penalty라고 하는 것이 사형 제도고요. 다른 말로 capital punishment입니다. 여기는 덜을 쓰고요. 여기는 안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The United States blank the death penalty that it had abolished.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abolished, 폐지했던 사형 제도를 재도입했습니다. 혹은 부활시켰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은 뭘 쓰면 좋을까요? 도입은 introduce, adopt. 폐지는 이렇게 재도입하다는 가장 많이 쓰는 표현 두 가지가 이겁니다. 하나는 reinstate라는 단어를 쓰거나 하나는 bring back, 다시 가져오는 거죠. reinstate, 요거 부활시키다 혹은 재도입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bring back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the United States reinstated the death penalty that it had abolished.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 들어보시죠.
1: The United States reinstated the death penalty that it had abolished.
2: The United States reinstated the death penalty that it had abolished.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Secret of Economic Development' 경제 발전의 비결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이제 예측치를 5.4%로 상향 조정했단 말이죠. 자, 한국의 경제 발전, 그 비결은 뭘까요? 이게 겨우 요 문장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바가 분명히 좀 있는 문장입니다. 한국 경제 성장의 비결은 IT 기술력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출 중심의 경제도 될 수 있겠고 그리고 근면한 국민성도 될 수 있겠고 근데 구태여 하나만 얘기할 때, 자, 요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비결은 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being an anchor를 통해서 우리가 기사를 작성할 때 자주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품사를 좀 떠나셔야 돼요. 품사를 좀 잊으셔야 됩니다. 우리말의 명사가 꼭 영어로 명사로 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뭐 이런 말을 많이 드리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성장 혹은 경제 발전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은 요 두 가지입니다. economic growth. 정확히는 경제 성장이라고 할 때 쓰고요. economic development, 경제 발전이라고 할 때 좀 많이 쓰죠. 뉘앙스가 조금 다른 건 아시죠? 많은 경우 또 같이 쓰기도 합니다. 자, 뭐뭐의 비결이라고 할 때,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때, the secret of his success is,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아니면, something is the key to his success. 그래서 the secret이라고 하는 것을 비결. 명사로 써서 주어로 쓰는 방법이 있고요. Something is the key to something이라고 해서 뭐뭐의 비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근데 꼭 명사로만 써야 될까요? 물론 한 가지 방법이죠.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South Korea blank much of its recent economic development blank its technology prowess. Prowess은 power라고 보시면 돼요. Power, technology power. 이런 느낌인데요. 자, 한국은 말입니다. 아, 요게 이제 목적어가 되겠네요. 아, 최근 한국의 경제 발전의 상당 부분을 기술력에 의존해 왔다. 즉, 기술력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성공의 비결이라고 할 때, 예, 요거 씁니다. owes much of its success. 여기서는 much of its recent economic development to its technology prowess. 라고 해서 owe A to B. A는 B 덕분이다 라는 개념으로 정말 많이 쓰는 구문이니까요. 이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 단어들을 조금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revise.
2: To revise.
1: To take to the streets.
2: To take to the streets.
1: To protest.
2: To protest.
1: Abolition.
2: Abolition.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운도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코너에나 나올 만한 일이 요즘 종종 생깁니다. 차가 움직이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알고 보니 테슬라의 오토 기능이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많은 업체에서 인력을 구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군요. 그 대안으로 임금을 올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이제 시작입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자, 오늘 Today's Topics 중에 첫 번째 토픽이죠. Driver in the backseat of Tesla. 운전자는 운전석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driver seat 이란 말 쓰는데, 문제는 backseat입니다. 운전자가 테슬라라는 차량을 탔는데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내용 들어보시죠.
1: Driver in the back seat of Tesla.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arrested a 25-year-old man who was seen riding in the back seat of a Tesla with no one in the driver's seat. He moved into the driver's seat of the vehicle before pulling over, but was arrested for reckless driving. Tesla's autopilot requires drivers to keep their hands on the steering wheel.
2: Driver in the back seat of Tesla.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arrested a 25-year-old man who was seen riding in the back seat of a Tesla with no one in the driver's seat. He moved into the driver's seat of the vehicle before pulling over, but was arrested for reckless driving. Tesla's autopilot requires drivers to keep their hands on the steering wheel.
0: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몇 가지 표현은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To pull over.
2: To pull over.
1: Reckless.
2: Reckless.
0: 첫 번째 표현은 to pull over라고 해서 차를 길 한쪽에 대는 거죠. 경찰이 이렇게 부를 때 차를 이렇게 제일 끝차선 쪽으로 도로에서 이제 인도 쪽으로 세우잖아요. 그걸 pull over라고 해요. 명사로 쓸 때는 이걸 붙여서 씁니다. 그래서 pull over라고 하면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차가 좀설수 있도록 쉴수 있도록 이렇게 반원형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주잖아요. 예컨대 졸음 휴식처 같은 곳입니다. 그런 걸 이제 pull over라고도 하죠. 갓길하고는 좀 다릅니다. 갓길은 shoulder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표현은 reckless한 표현입니다. 무모한 난폭한이라고 이제 쓰죠. reckless driving이라고 하면 난폭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웃겨 보이는 이야기가 사실은 웃지 못할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 단어 하나로 알수 있겠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arrested a 25-year-old man.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25세인 한 남성을 체포했는데요. Who was seen riding in the back seat of a Tesla. 아, 요겁니다. Be seen이니까 누군가 이 사람을 목격한 거죠. 이 사람이 테슬라의 뒷좌석에 타고 있는 현장이 목격이 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는 119고요. 이쪽은 911인데 911으로 전화가 뭐 수십 통이 왔다 그래요. 테슬라가 달리고 있는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출동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with no one in the driver's seat. 운전석에 아무도 없이 뒷좌석에만 사람이 한명 앉아 있었습니다. He moved into the driver's seat of the vehicle before pulling over. 그렇습니다. 경찰이 오니까 차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한쪽에 세우기 전에 일단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But was arrested for reckless driving. 그렇습니다. Reckless driver 혹은 reckless driving.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난폭 운전자 혹은 난폭 운전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렇지만 체포됐죠. 사유는 난폭 운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제 난폭 운전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Road Rage란 단어예요. 밑에 나오죠? Road Rage. 도로 위에 분노란 얘기인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보복 운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다가 상대방 운전사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give a finger, 세 번째 손가락을 든다든가 아니면 이제 욕설을 한다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을 쏜다든가 이게 다 Road Rage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죠. Tesla's autopilot. 테슬라의 경우에는 autopilot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자동 운전이 있거든요. 사람이 필요 없이 운전하는 자동 운전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에서는 require drivers to keep their hands on the steering wheel. 운전자로 하여금 운전대에 두 손을 올려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오토파일럿 키를 켜도 운전석에 앉아서 이론적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일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죠.
1: Driver in the back seat of Tesla.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arrested a 25-year-old man who was seen riding in the back seat of a Tesla with no one in the driver's seat. He moved into the driver's seat of the vehicle before pulling over, but was arrested for reckless driving. Tesla's autopilot requires drivers to keep their hands on the steering wheel.
2: Driver in the back seat of Tesla. The California Highway Patrol arrested a 25-year-old man who was seen riding in the back seat of a Tesla with no one in the driver's seat. He moved into the driver's seat of the vehicle before pulling over, but was arrested for reckless driving. Tesla's autopilot requires drivers to keep their hands on the steering wheel.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Desperate for workers. 아, 지금 직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가 봅니다. Desperate라는 얘기는 절박한 거죠.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restaurants raise pay. 요식업계, 식당들이 임금을 인상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겠는데요.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뿐만 아니라 맥도날드까지 이제 임금 인상에 나섰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Desperate for workers, restaurants raise pay. American restaurants and stores are rapidly raising pay in an urgent effort to attract more job applicants as the pandemic eases. Restaurants, bars, and hotels remain the lowest paying industries, and many of their workers have run the risk of contracting COVID-19 on the job.
2: Desperate for workers, restaurants raise pay. American restaurants and stores are rapidly raising pay in an urgent effort to attract more job applicants as the pandemic eases. Restaurants, bars, and hotels remain the lowest paying industries, and many of their workers have run the risk of contracting COVID-19 on the job.
0: 자, 오늘도 몇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봐야 됩니다. 한 너댓 개 되는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News keywords. 들어봅니다.
1: Desperate.
2: Desperate.
1: Urgent.
2: Urgent.
1: Applicant.
2: Applicant.
1: To run the risk of.
2: To run the risk of.
1: To contract.
2: To contract.
0: 첫 번째 단어는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Desperate. 필사적인, 절박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Urgent이란 단어죠. 긴급한. 시급한. 뭔가 맥락이 통하는 거죠. 뭔가가 절실히 필요하고 필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시분을 다투는 긴급한, 시급한 문제가 되는 거죠. Applicant, 지원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직자라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뭔가를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To run the risk of something. 뭔가의 위험을 무릅쓰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Run the risk. 자, 마지막 단어입니다. To contract. Contract이라니까 계약이라고 생각되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감염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부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merican restaurants and store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는데요. Restaurants니까 식당이고요. Stores는 가게죠. 그러니까 미국의 식당과 가게들이라고 해도 되는데 뭔가 조금 없어 보인다는 느낌도 들 수 있고요. 이렇게 조금 우리말로 시사 용어라고 할까요? 뉴스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요식업계와 그리고 소매업계가 라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restaurant industry하고 그다음에 retail industry를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요식업계와 그리고 소매업계가 rapidly raising pay, 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즉 임금 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In an urgent effort to attract more job applicants. 그렇습니다. In an effort to라고 하면 이렇게 앞에 하는 이유가 다음의 것을 위한 노력이다라는 거죠. 즉 목적이 나올 때 in an effort to를 씁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지금 시간을 다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attract는 draw, 뭔가를 유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ttract foreign investment이라고 하면 외국 투자, 즉 외자를 유치하다. Attract foreign tourists라고 하면 외국 관광객들을 유치하다. 뭐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많은 구직자를 유치하기 위한 절박한 노력의 일환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구직자를 원하는 걸까요? As the pandemic eases.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고객들이 발걸음을 다시 돌리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estaurants, bars, and hotels remain the lowest paying industries. 그렇군요. 요식업계, 식당과 그리고 술집, 그리고 호텔. 요쪽이 가장 임금이 싼 산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군요. And many of their workers, 그리고 이 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have run the risk of contracting COVID-19 on the job. 그렇습니다. Contract이라는 단어가 나왔군요. 우리가 전염병에 감염되다라고 할 때, 그럴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to be infected with. 그죠? To be infected with the coronavirus. 이렇게 쓰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to contract, to catch. 그리고 바이러스가 나오면 됩니다. 다 감염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On the job은 뭐예요? 근무 중에라는 얘기죠. 직장에서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무릅써 왔다라는 얘기죠. 사람들을 접하는 일이니까요. 위험은 큰데 지금까지 임금이 낮아서 아직도 기피하다 보니까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즉 임금을 올리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Desperate for workers, restaurants raise pay. American restaurants and stores are rapidly raising pay in an urgent effort to attract more job applicants as the pandemic eases. Restaurants, bars, and hotels remain the lowest paying industries, and many of their workers have run the risk of contracting COVID-19 on the job.
2: Desperate for workers, restaurants raise pay. American restaurants and stores are rapidly raising pay in an urgent effort to attract more job applicants as the pandemic eases. Restaurants, bars, and hotels remain the lowest paying industries, and many of their workers have run the risk of contracting COVID-19 on the job.
0: 오늘 중요한 표현, 패턴은 좀 전에 보셨던 in an effort to 뭐뭐 하기 위한 노력으로 혹은 비슷한 말로 as part of an effort to는 뭐뭐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라는 의미죠.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 느낌 다른 건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적을 얘기할 때 지금까지 왜 해왔는데 라는 이유, 목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석유 수출국 기구, 어려워 보입니다만 그냥 OPEC입니다. OPEC은 유가 부양을 위해 감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감산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뭐 때문이에요? 유가 부양하려고요.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산하다라는 얘기는 석유 생산, 그 석유를 뽑아내는 것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0: oil produc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증산이라고 하면 increase oil production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OPEC plans to cut oil production in an effort to blank prices. 자, 감산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뭐 때문이에요? In an effort to blank prices. 가격을 부양하다, 떠받치기 위해서. 이럴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뭘까요? 그래요. Show up 이란 말 쓰시면 되겠습니다. Show up과 같은 말로 prop up을 쓰셔도 괜찮아요. PROP 그리고 up을 쓰시면 뭐 담장이 조금 기울 때 여기 나무로 괴어두죠. 이게 show up, prop up 이라고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가격을 부양하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s part of an effort 이라고 쓰면 가격 부양을 위한 노력의 한 가지로 이걸 선택하는 거죠. 다른 뭔가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거의 비슷합니다만 조금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오펙 앞에 관사, 덜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실 거예요. OECD라고 있죠? 우리 많이 쓰는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건데요. 자, 오펙은 덜을 안 쓰는데 OECD는 덜을 씁니다. 그 차이점은 뭘까요? 조직의 이름, 기관의 이름을 약자로 이렇게 네 단어 이상을 쓸 때 발음대로 OPEC이라고 읽으면 OPEC가 아니고 OPEC 발음대로 읽으면 덜을 쓰지 않고요. OECD 철자 하나하나를 끊어 읽으면 덜을 씁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듣고 정리하죠.
1: OPEC plans to cut oil production in an effort to shore up prices.
2: OPEC plans to cut oil production in an effort to shore up prices.
0: 빙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하고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Driving and digital devices. 운전과 그리고 디지털 기기.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스마트폰, 뭐 패드 종류가 되겠습니다. 부주의 운전은 음주운전만큼이나 위험하대요.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4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두 문장입니다. 첫 번째, 부주의 운전.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부주의 운전은 뭐였죠? 라디오 듣는 거였어요. 그리고 음식 섭취하는 거였는데 2000년 초반부터는 휴대전화, 그리고 중후반부터는 스마트폰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정신을 딴 곳에 팔다라는 표현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To be distracted. 이게 정신을 딸 데 팔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도 알아주시면 좋은데 drinking and driving, 음주하고 운전하는 거죠. driving and drinking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drunk driving, 취한 상태에서 하는 운전입니다. 세 번째는 driving under the influence of alcohol, 술의 영향 하에서 운전하다. 이게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istracted driving is as dangerous as drunk driving. 얼마나 간단한지 모르겠습니다. 라임도 맞췄죠? Driving and driving. Distracted, drunk. 그래서 A is as dangerous as B. 이때 A에 해당하는 부주의 운전, distracted driving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가능성이 4배 높아진다. 자,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다. 이 표현 꼭 알아두시죠. To use a cell phone while driving. 쉽죠? 두 번째 표현, to use a mobile phone 혹은 cell phone, smartphone, behind the wheel. behind the wheel, 운전대 뒤에서, 즉 운전대를 잡고 있는 와중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According to studies, drivers using a cell phone are 4 times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traffic accidents. Be mor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 times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연루되는 거죠. Traffic accidents.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4배 높습니다. 교통사고를 유발하다라고 할 때는 cause traffic accidents. 그렇게 쓰면 문제가 없겠죠. 자, 전체 문장 듣고 정리합니다.
1: Driving and digital devices. Distracted driving is as dangerous as drunk driving. According to studies, drivers using a cell phone are 4 times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traffic accidents.
2: Driving and digital devices. Distracted driving is as dangerous as drunk driving. According to studies, drivers use

0: using a cell phone are 4 times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traffic accidents.
1: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2: To pull over.
0: To pull over.
2: Reckless driving.
0: Reckless driving.
2: To run the risk of.
0: To run the risk of.
2: To be distracted.
0: To be distracted.
2: To use a cell phone while driving. To use a mobile phone behind the wheel.
0: To use a cell phone while driving. To use a mobile phone behind the wheel.
1: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운 가능하고요. 다시 보기 100번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일본이 다시 한번 소위 평화 헌법의 개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을 통과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야구 선수들이 지금 미국 메이저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텍사스 레인저의 한 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인데요.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Today's Topics. 자, 오늘 첫 시간이죠. 바로 Part 1, Today's Topics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토픽은 양현종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양현종 선수가 makes first start in MLB, Major League Baseball입니다. 미국의 메이저 리그에서 최초로 스타트를 했다는 얘기인데요. 출발했다가 아니고요. Starter가 선발 투수예요. 1회부터 나와서 던지는 선발 투수입니다. 최초로 선발 투수 등판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야구 얘기다 보니까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편식하지 마시고요. 들어보시죠.
1: Yang Hyun-jung makes first start in MLB. Yang Hyun-jung, a former South Korea MVP, made his first major league start, getting the Texas Rangers off to a strong start in a 3-1 win against the Minnesota Twins. He struck out seven of the first nine batters he faced.
2: Yang Hyun-jung makes first start in MLB. Yang Hyun-jung, a former South Korea MVP, made his first major league start, getting the Texas Rangers off to a strong start in a 3-1 win against the Minnesota Twins. He struck out seven of the first nine batters he face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팀 이름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몇 가지 단어만 살펴보면 될것 같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get off to a start.
2: To get off to a start.
1: To strike out.
2: To strike out.
0: 첫 번째 표현은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 get off to a start. Get off to a start. 시작하다, 출발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때 어떤 스타트냐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Get off to a good start라고 하면 출발이 순조롭다. 만약에 poor start이라고 하면 출발이 좋지 않다. 또 get off to a bumpy start. 이것도 의외로 많이 쓰거든요. Bumpy는 울퉁불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평탄치 않은 출발을 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Good, poor, 그리고 bumpy. 이런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 아시겠죠? To strike out. 예, 바로 삼진을 먹이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인데요. 전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종, a former

former South Korea MVP, 그렇군요. Made his first major league start. Make his first major league start 할 때 이 start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발 투수로 출전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 한국 MVP였던 양현종 선수가 자신의 커리어 중에 최초로 메이저 리그에서 선발 출전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0: 가요? 혹시 이런 고민해 보셨나요? 근데 우리가 해봐야 되는 고민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얘기할 때 North Korea라고 얘기하죠. 전문가가 있어요. 근데 그 전문가가 North Korea expert과 North Korean expert이란 말이 구분될 때 의미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다릅니다. South Korea MVP는 한국 프로야구에서 MVP를 먹었다는 얘기지, 이 사람의 국적이 한국인지 미국인지 중국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South Korean MVP라고 하면 한국의 MVP라는 국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혼동되시나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North Korean expert과 North Korea expert. 일단 아부터 보죠. North Korea expert이라고 하면 그거는 대북 전문가예요. 그 사람의 전문 분야가 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국적은 모르죠. 반면에 North Korean expert이라고 하면 북한인인 전문가예요. 그 사람의 전문 분야는 알 수가 없죠. 안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North Korea policy는 policy on North Korea, 대북 정책이 되겠고요. North Korean policy는 북한의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시면 대북 문제라든가 외교 문제라든가 심지어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역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때 South Korea MVP는 물론 한국 사람이지만 양현종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MVP를 먹었던 선수였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Getting the Texas Rangers off to a strong start. 이때는 get off를 타동사로 쓴 거죠. 자, 선발 출전하면서 텍사스 레인저스의 순조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아, 잘한 거죠. In a 3-2-1 win against the Minnesota Twins. 미네소타 트윈스와 3-1로 승리를 냈고요. 본인이 선발로서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e struck out seven of the first nine batters he faced. 그리고 최초 9명의 타자 가운데 자그마치 7명이나 삼진을 먹여서 돌려 세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양 현종 makes first start in MLB. Young Hyun-jung, a former South Korea MVP, made his first major league start, getting the Texas Rangers off to a strong start in a 3-1 win against the Minnesota Twins. He struck out seven of the first nine batters he faced.
2: Young Hyun-jung makes first start in MLB. Young Hyun-jung, a former South Korea MVP, made his first major league start, getting the Texas Rangers off to a strong start in a 3-1 win against the Minnesota Twins. He struck out seven of the first nine batters he faced.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Japan renews its push for constitution revision. 이라고 그랬군요. Renew는 뭔가 새로이 하는 거죠. 다시 하는 겁니다. 일본이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Japan renews its push for constitution revision. Japan's ruling party is renewing its push for its goal of revising the country's pacifist constitution. The lower house of parliament approved a revision to the nation's referendum law that would lay the groundwork for a possible future vote on a constitutional revision.
2: Japan renews its push for constitution revision. Japan's ruling party is renewing its push for its goal of revising the country's pacifist constitution. The lower house of parliament approved a revision to the nation's referendum law that would lay the groundwork for a possible future vote on a constitutional revision.
0: 어려우셨죠? 정치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ews keywords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1: The ruling party.
2: The ruling party.
1: To renew.
2: To renew.
1: To revise.
2: To revise.
1: Pacifist constitution.
2: Pacifist constitution.
1: Parliament.
2: Parliament.
1: Referendum.
2: Referendum.
1: To lay the groundwork for.
2: To lay the groundwork for.
0: 첫 번째 표현은 the ruling party가 되겠습니다. 다스리는 당이죠. 그래서 집권 여당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the governing party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당도 있겠죠. 야당은 반대쪽에 서 있는 당이기 때문에 opposition party.

0: parties. 여러 당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복수수입니다. 야당, opposition parties. To renew, 뭔가를 재개하다, 혹은 경신하다, 갱신하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제 계약을 갱신하다라고 할 때 renew the contract, 많이 쓰는 표현이죠. To revise, 법을 개정하다. Pacifist constitution, constitution이 헌법이에요. 일본의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군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Parliament, 의회라고 하죠. 한국의 의회를 우리가 The National Assembly, 국회라고 부르는 건데요. Parliament, 의회를 얘기합니다. Referendum, 국민투표고요. Referendum, 그리고 마지막으로 To lay the groundwork for something, 뭐뭐의 토대를 마련하다, 기틀을 마련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오늘 표현이 좀 어려운데요.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Japan's ruling party,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is renewing its push for its goal of revising the country's pacifist constitution. 그렇습니다. 여기서 끊으셔도 돼요. 일본의 집권 여당인 자민당이 자신들의 목표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목표가 뭘까요? 동격이죠. 바로 일본의 소위 평화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The lower house of parliament. 우리나라는 이제 단원제죠. 국회가 딱 하나의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일본은 두 개의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을 대중중자를 써서 중의원이라고 하고요. 상원을 참의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원이라고 하는 중의원인데요. 중의원이 approved a revision to the nation's referendum law 라고 되어 있군요. revision 다음에 to를 쓴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국가 국민투표법이에요. 국민투표법 개정을 승인했습니다. 근데 이 법은 어떤 법일까요? That would lay the groundwork for possible future vote on a constitutional revision. 이때 would 당연히 쓰셔야 되죠.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하원인 중의원을 통과한다고 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원인 참의원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상원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만약에 통과가 되고 법제화가 된다면 이런 개념으로 꼭 would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국가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어쩌면 미래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예, 투표를 하게 될 때 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개정안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화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투표를 더욱더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개정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쯤 정도 더 있어야 어떻게 될지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듣고 정리하죠.
1: 주한 renews its push for constitution revision. Japan's ruling party is renewing its push for its goal of revising the country's pacifist constitution. The lower house of parliament approved a revision to the nation's referendum law that would lay the groundwork for a possible future vote on a constitutional revision.
2: Japan renews its push for constitution revision. Japan's ruling party is renewing its push for its goal of revising the country's pacifist constitution. The lower house of parliament approved a revision to the nation's referendum law that would lay the groundwork for a possible future vote on a constitutional revision.
0: Today's parents, 오늘은 조금 전에 보셨던 표현입니다. To lay the groundwork for something, 뭐뭐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다, 기틀을 마련하다, 뭐 경우에 따라서 밑밥을 까는 거죠. 비슷한 표현, 거의 같이 쓰는 표현이 to pave the way for, 뭐뭐를 위해서 길을 닦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set the stage for란 말도 있는데 느낌이 조금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to lay the groundwork, to pave the way for,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틀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내용 상당히 어려워 보이죠? 그럼 쉽게 생각하세요. 주어는 당연히 주체니까 정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의미죠. 우리말이 어려우면 같은 의미의 다른 말로 바꿔보시면 돼요. 역설하다? 뭐 강조하다. 그죠? 뭐의 중요성을 강조했더니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틀 마련. 그러니까 기틀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요겁니다.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이에요. 자, 일자리를 창출하다라고 할 때 create jobs. 일자리 창출은 job creation.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누가 했을까요? The government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laying the groundwork. 여기까지 끊으시면 될 것 같아요. Stress는 강조하는 거죠. Has stressed the importance.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역설한 겁니다. 어떤 중요성이요? Of laying the groundwork. 뭐를 위해서요? For creating private sector jobs. 이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The private sector, 민간 부문. 쉽게 얘기하면 재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The public sector는 공공 부문입니다. 공사라든가 정부 관련 경제 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private sector, the public sector는 경제 용어에서 정말 많이 나오니까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나름 꽤 중요한데요. 들어보시죠.
1: The government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laying the groundwork for creating private sector jobs.
2: The government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laying the groundwork for creating private sector jobs.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보고요. 말해보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Mixed Reactions to Constitutional Revision. 네, 우리가 오늘 항상 주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는 거니까요. 헌법 개정에 대한 Mixed Reactions예요. Reaction은 뭔가 대응하는 거잖아요. Reaction이에요. Action이 왔을 때 Reaction이 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반응이 Mixed예요. Mixed reactions라는 말은 정말 많이 쓰는 편입니다. 좋은 반응도 있고요. 나쁜 반응도 있죠. 찬 반이 섞여 있는 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일본에서 실시된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이 사안을 놓고 여론이 엇갈립니다. 여론이 엇갈린다, 분열되어 있다 이 표현은 모든 주제에 있어서 나옵니다. 오히려 많은 일본인들은 경제와 일자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지금 일본의 여론이에요. 우리는 뭐 당연히 반대죠. 당연히 우리는 반대고요. 여기는 일본 여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론이 엇갈린다. 이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설문조사는 a survey 혹은 an opinion poll, 줄여서 그냥 a poll이라고 쓰셔도 괜찮아요. A survey, a poll, an opinion poll. 다 설문조사를 얘기할 때 쓰는 편입니다. 여론조사. 여론은 public opinion이에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Recent polls in Japan show that 최근에 일본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according to recent polls in Japan, public opinion has been blank of the issue. 이 사안을 놓고 여론이 엇갈립니다. 아, 이건 알아야 됩니다. Public opinion has been divided. 근데 만약에 여론이 첨예하게 엇갈려 있습니다. 거의 반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럴 때는 evenly라는 말을 쓰시면 돼요. Evenly divided, evenly split. 이것도 쪼개지는 거니까요. 그럴 때는 거의 5대 5, 첨예하게 이럴 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많은 일본인들은 경제와 일자리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Pay attention to 생각나시죠? 근데 pay attention to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그거는 정말 집중하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pay attention to 좀 되게 이상합니다. 그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So, in fact, many Japanese care more about the economy and jobs. Care about. 이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쓰는 거예요. 신경 쓰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히려 many Japanese care more about the economy and jobs than the issue라는 느낌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1: Mixed reactions to constitutional revision. Recent polls in Japan show that public opinion has been divided over the issue. In fact, many Japanese care more about the economy and jobs.
2: Mixed reactions to constitutional revision. Recent polls in Japan show that public opinion has been divided over the issue. In fact, many Japanese care more about the economy and jobs.

0: 자, 오늘도 중요한 표현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더욱더 중요한 내용들을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1: To get off to a start.
2: To get off to a start.
1: The ruling party.
2: The ruling party.
1: Parliament.
2: Parliament.
1: Referendum.
2: Referendum.
1: To lay the groundwork for.
2: To lay the groundwork for.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몇 번이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 밖에도 MP3나 스크립트 다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겠다라는 공식 발표가 나오자마자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여학교를 대상으로 테러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불거졌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 석유관이 해킹을 당했는데요. 해킹에 굴복하고 500만 달러나 되는 돈을 지급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도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이죠. 그첫 시작은 Today's Topics입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Today's Topics를 꾸며 볼 겁니다. 첫 번째 주제는 Colonial Pipeline이라고 하는 미국 최대의 석유관 회사가 되겠는데요. Paid a $5 million ransom. 자그마치 500만 달러나 되는 ransom. 보통 이제 인질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납치를 했을 때그 피해자를 구출하기 위해서 내는 돈을 ransom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그 피해자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to hackers. 해커들에게 자그마치 500만 달러를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1: Colonial Pipeline paid a $5 million ransom to hackers. The Colonial Pipeline paid nearly $5 million to hackers, contradicting reports that the company had no intention of paying a ransom to help restore America's largest fuel pipeline. The company paid the hefty ransom in difficult-to-trace cryptocurrency within hours after the attack.
2: Colonial Pipeline paid a $5 million ransom to hackers. The Colonial Pipeline paid nearly $5 million to hackers, contradicting reports that the company had no intention of paying a ransom to help restore America's largest fuel pipeline. The company paid the hefty ransom in difficult-to-trace cryptocurrency within hours after the attack.
0: 자, 오늘 몇 가지 단어 표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contradict.
2: To contradict.
1: Ransom.
2: Ransom.
1: To restore.
2: To restore.
1: Hefty.
2: Hefty.
1: Cryptocurrency.
2: Cryptocurrency.
0: 첫 번째 단어는 to contradict라고 하는 모순되다, 반박하다라고 하여 쓰는 표현입니다. Ransom. 드디어 나왔군요. 보통 이제 인질극이나 납치극에서 몸값이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Ransom. To restore, restore, 회복시키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Hefty, 큰, 혹은 양이 많은 이라고 할 때 hefty amount,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요즘에 뭐 대세가 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Buzzword라고 하는데, cryptocurrency라고 하죠. currency가 화폐를 얘기하기 때문에 cryptocurrency라고 하면 암호화폐. 대표적인 게 비트코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요. 우리가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olonial Pipeline, 당연히 주어가 되겠고요. Colonial Pipeline이라고 하는 회사가 paid nearly $5 million to hackers. 해커들에게 대략 500만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Contradicting reports that the company had no intention of paying a ransom. 여기까지 일단 좀 잘라봐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이제 끊으셔도 문제는 없겠습니다. 이러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기사들이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방금 500만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왔던 기사들과는 정면으로 대치되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어떠한 기사와 보도가 나왔었냐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는 기업은 자,

0: 이 돈을 낼 의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To help restore America's largest fuel pipeline.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Colonial Pipeline이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송유관이 미국 최대의 송유관인데 이 시스템을 되살리는데 도움을 받고자 돈낼 생각 없다. 그것과는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는 행동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The company paid the hefty ransom in difficult to trace cryptocurrency. 여기까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 전치사 in에 관심을 좀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은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만 the hefty 5 million dollar ransom. 예, 금액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금액이 뭐를 설명하는가 설명하는 내용 앞에는 전치사 in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Colonial Pipeline이라는 기업이 자그마치 500만 달러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했는데요. 그게 difficult to trace, trace가 추적하는 거죠.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폐로 지급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ithin hours after the attack, 해킹 공격이 발생한 지채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말이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미국 전역이 뒤집어졌고요. 유가가 상당히 폭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해커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Colonial Pipeline paid a $5 million ransom to hackers. The Colonial Pipeline paid nearly $5 million to hackers, contradicting reports that the company had no intention of paying a ransom to help restore America's largest fuel pipeline. The company paid the hefty ransom in difficult-to-trace cryptocurrency within hours after the attack.
2: Colonial Pipeline paid a $5 million ransom to hackers. The Colonial Pipeline paid nearly $5 million to hackers, contradicting reports that the company had no intention of paying a ransom to help restore America's largest fuel pipeline. The company paid the hefty ransom in difficult-to-trace cryptocurrency within hours after the attack.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School bombing in Afghan capital. 뭐 관사가 많이 생략됐죠. A school bombing in the Afghan capital. 이렇게 되는 문장인데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이라는 곳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했는데 문제는 장소가 school, 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내용은 다 나왔죠. 장소, 대상, 그리고 어떤 행위.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1: School bombing in Afghan capital. A bomb exploded near a girls' school in the Afghan capital of Kabul, killing at least 50 people, many of them young students between 11 and 15 years old. The Taliban condemned the attack and denied any responsibility.
2: School bombing in Afghan capital. A bomb exploded near a girls' school in the Afghan capital of Kabul, killing at least 50 people, many of them young students between 11 and 15 years old. The Taliban condemned the attack and denied any responsibilit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오늘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몇 가지 표현만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condemn.
2: To condemn.
1: To deny.
2: To deny.
1: Responsibility.
2: Responsibility.
0: 첫 번째 단어는 to condemn이란 단어예요. Condemn은 일단 이 말이 나오면 질타를 받을 만한 일이 생기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뭔가를 규탄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deny, deny, 부인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responsibility. 우리가 다 아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의외로 이 표현의 사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염두에 두시고요. 세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 bomb exploded near a girls' school in the Afghan capital of Kabul. 이라고 되어 있군요. 일단 핵심은 여기 다 나온 거죠. 자,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즉, 폭탄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인 카불이라는 도시에 여학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가 되겠는데요. Killing at least 50 people. 최소 50명이 사망했습니다. Many of them young students.

0: students between 11 and 15 years old. 이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11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은 여기서 충분히 이해가 갔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문장이 사실 여기 마침표를 찍어도 괜찮은 내용입니다. 내용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killing 이런 식으로 분사구문으로 한번 문장을 더 연결해 주죠. 최소한 50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마침표를 끊고 끝내도 되는데 다시 한번 추가 설명을 해주면서 문장을 덧붙이죠. 여기서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자, 여기의 경우에는 many of them, 그 다음에 비동사는 어디 갔을까요? were young students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비동사가 생략됐죠. 그 이유는 역시 분사구문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원래는 여기 and란 단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문장이 이어져야 되니까 many of them were young students가 맞는데 and가 생략되면서 비동사도 같이 생략돼야 분사구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문은 아 접속사와 비동사가 함께 생략되면서 간소화되었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The Taliban condemned the attack. 일단 여기서 끊어야 되겠죠. 뭐 탈레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조직이 되겠는데요. 아, 탈레반에서는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서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And denied any responsibility. 여기 responsibility 중요하죠. 우리가 모르는 단어는 아닐 겁니다.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데 때때로 문장 내에서 어떻게 쓰이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는 테러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죠.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러 단체의 경우에는 이제 테러를 저지른 다음에 이것이 우리의 소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일종의 그 뭐라고 할까요? 명예훈장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자신들의 소행임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때 responsibility는 뭐 일반적인 책임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들의 소행, 즉 소재를 밝힐 때, 책임 소재를 밝힐 때 쓰는 표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보통 이제 주제마다 꼭 나오는 단어나 표현들이 있습니다. 테러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소행임을 뭐 밝히다라든가 자신의 소행임을 주장하다 혹은 부인하다라는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고 계시면 독해할 때 혹은 청취할 때 문맥을 따라가는데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하죠.
1: School bombing in Afghan capital. A bomb exploded near a girls' school in the Afghan capital of Kabul, killing at least 50 people, many of them young students between 11 and 15 years old. The Taliban condemned the attack and denied any responsibility.
2: School bombing in Afghan capital. A bomb exploded near a girls' school in the Afghan capital of Kabul, killing at least 50 people, many of them young students between 11 and 15 years old. The Taliban condemned the attack and denied any responsibility.
0: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특정 상황에 항상 나오지만 잘못 알기 쉬운 표현들이 종종 있지요. 방금 같은 responsibility가 그렇습니다. To deny responsibility라고 하면 테러 상황에서 자신의 소행임을 부인하는 거죠. 특히 테러 단체가 군이라든가 정부 조직에 대한 테러는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반면 민간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다. 아, 우리가 그랬어. 라고 마치 명예훈장처럼 얘기하는 경우 to blank responsibility. 동사 뭐가 들어갈지 고민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알카에다는 이번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자, Al-Qaeda has blank responsibility for the terrorist atta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들어가는 동사는 뭘까요? Deny responsibility 그리고 claim responsibility 두 가지 표현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claim responsibility 두 가지 어느 경우에도 앞에 관사는 쓰지 않는다는 거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 문장 들어보시죠.
1: Al-Qaeda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terrorist attack.
2: Al-Qaeda has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terrorist attack.
0: 특정 상황이 항상 나오지만 잘못 알기 쉬운 표현 또 하나. 이 테러 상황에서 우리가 꼭 알아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소행임을 부인하다 주장하다라고 할 때는 responsibility란 말을 쓰지만 미국 정부는 이번 테러의 배후로 알카에다를 지목했다. 배후로 지목했다라고 할 때 거의 100% 쓰는 동사는 뭘까요? The U.S. government has blanked Al-Qaeda for the terrorist atta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서 알카에다를 그 배후로 지목하다. 자.

0: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이 없는 단어입니다. 바로 blame이란 단어를 쓰죠. 우리는 blame 하면 비난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blame은 나쁜 일이 뭐 때문에 이루어졌느냐? 사람이 대상이면 비난하다에 가깝고요.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뭐뭐 때문이다. 탓을 하다 보니까 비난 쪽이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미국 정부는 테러에 대해서 알카에다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이때는 배후로 지목했다. 너네가 저질렀지? 라고 지명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듣고 정리합니다.
1: The U.S. government has blamed Al-Qaeda for the terrorist attack.
2: The U.S. government has blamed Al-Qaeda for the terrorist attack.
0: 빙어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우리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관해서 했는데요.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top. Hoarding, please. Hoard, H-O-A-R-D. 요게 사재기 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사재기를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컬러니얼 파이프라인이 랜섬웨어 공격 이후에 5일째 마비된 가운데 백악관은 사재기를 하지 말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군요. 그리고 요게 촉구 내용이고요. 자, 일단 랜섬웨어라는 거. 조금 전에 우리 랜섬이라는 단어를 봤는데요. 랜섬웨어를 깔고 공격을 하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로 돈을 보내라. 그래야지 열어준다. 마치 내 시스템을 인질로 잡기 때문에 이 악성 소프트웨어를 랜섬웨어라고 하는데요. 자, 시스템이 마비되다라는 표현 아셨으면 좋겠고요. 사재기를 하지 말자. 조금 전에 나왔으니까 이건 이해가 가실 건데요. 촉구했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어떤 순서로 선택해서 쓸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사를 쓸때 가장 중요한 것, 주어, 동사, 목적어, 어떤 순서로, 어떤 청크를 이어 붙일 것인가. 두 번째는 거기에 순서에 맞게끔 가장 내가 최선으로 선택할 수 있는 단어나 표현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비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은 be shut down. 네, 문을 닫은 거죠. 시스템이 shut down 된 거예요. 혹은 to be crippled란 말도 씁니다. crippled이라는 얘기는 뭔가를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망가뜨리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be crippled란 얘기는 기능이 마비되었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To be brought into a standstill. 좀 어렵습니다만, bring something into a standstill 이라고 하면 역시 멈춰 세우다 라고 할때 쓰는 수고입니다. 요세 가지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너무 많이 쓰는 빈도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재기 하다 할때 to hold 혹은 to stock up on something. 이렇게 쓰면 사재기 하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자, 미국 백악관이 국민들에게 촉구하다 라고 할 때, The White House blank Americans not to hold gas. 그죠? 휘발유죠? 이때 휘발유, 가솔린. 휘발유를 사재기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As the colonial pipeline remained shut down. 그렇습니다. 지금 기능이 정지된 상태였어요. For fifth day following a ransomware attack. 이때 어도 정말 중요합니다. 서술 앞에 더를 쓰는 게 보편적이긴 하죠. 더를 써도 괜찮습니다. The fifth day. 상관없는데요. 이때 어를 쓴 이유는 이게 6일차까지 이어질지, 7일차까지 이어질지, 앞으로 뒤에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를 경우에 이런 경우에 서술 앞에 어를 쓰게 됩니다. 자, 촉구하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 예, urge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urge somebody to do something. 누가 뭐뭐 할 것을 촉구하다라고 할 때 쓰는 것. 그리고 이때 어를 쓸 때와 덜을 쓸때 느낌이 다를 수 있다는 것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들어보시죠.
1: Stop hoarding, please. The White House urged Americans not to hoard gas as the colonial pipeline remained shut down for a fifth day following a ransomware attack.
2: Stop hoarding, please. The White House urged Americans not to hoard gas as the colonial pipeline remained shut down for a fifth day following a ransomware attack.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중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중요 표현을 한자리로 모아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condemn.
2: To condemn.
1: To claim responsibility.
2: To claim responsibility.
1: To be crippled.
2: To be crippled.
1: To be brought into a standstill.
2: To be brought into a standstill.
1: To hoard. To stock up.
2: To hoard. To stock up.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MP3 그리고 스크립트 다운도 가능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나이가 이제 조금 중년으로 접어들게 되면 건강검진을 받을 때한 가지를 추가하게 됩니다. 대장암 검사인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0세를 기준으로 권고를 했었죠. 이번에 5년 일찍 하라라고 하는 권고 지침이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하겠습니다. 중국의 우주굴기 참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화성 탐사 한 획을 그었다라는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오늘도 두 가지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첫 번째 주제죠. Early colorectal cancer screening recommended. 헤드라인에서 이렇게 PP 형태로 나오면 비동사가 생략된 수동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lorectal cancer가 대장암인데요. Screening이니까요. 조기 대장암 검사가 요구됩니다. 즉, 요게 권고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1: Early colorectal cancer screening recommended. Public health experts in the U.S. recommend routine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should begin at age 45 instead of 50. Colorectal cancer is the third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s in the United States, claiming around 50,000 lives a year.
2: Early colorectal cancer screening recommended. Public health experts in the U.S. recommend routine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should begin at age 45 instead of 50. Colorectal cancer is the third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s in the United States, claiming around 50,000 lives a year.
0: 사실 이번 주제 자체에는 키워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헤드라인에 나왔으니까 짐작하실 텐데요. 그래도 확인해 봐야죠.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Screening.
2: Screening.
1: Colorectal cancer.
2: Colorectal cancer.
0: 첫 번째 단어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단어죠. Screening이란 단어입니다. Screen이라고 하는 것이 걸러내려는 거예요. 감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하고 확인하는 행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lorectal cancer. 캔서가 나오면 이제 암이죠. 뭐 lung cancer, breast cancer 너무나 많은 암이 있는데요. Colorectal cancer 대장암이라고 해서 많이 주제가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고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하나씩 보시죠. Public health experts in the U.S. 여기까지가 주어 부가 되겠습니다. Public health라고 하는 것이 공중 보건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요. 미국의 공중 보건 전문가들이 recommended routine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should begin at age 45 instead of 50라고 그냥 핵심이 다 나와 버렸군요. recommend 권고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당연히 should 요게 함께 세트 메뉴로 오는 건 기억하실 겁니다. 자, 미국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권고안에 따르면 routine screening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암 일상적인 정기적인 대장암 검사가 기존의 50세가 아니라 45세에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권고를 이번에 새롭게 내놓게 되었습니다. Colorectal cancer is the third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 in the United States. 이거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Leading cause of death. 이게 핵심이죠. Leading cause of death라고 하는 것은 사망으로 이끄는 주요 사망 원인을 얘기할 때 쓰는

0: 표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암이라든가 심장 질환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냥 death가 아니고 cancer death니까 암 가운데 사망 원인으로 몇 번째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암 가운데 사망 원인으로는 세 번째, 즉, 암 중에서는 세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겠는데요. 그냥 여기에 third라든가 뭐 second이라든가 이런 서술가 없이 the leading cause하고 a leading cause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이전에 한번 today's pattern에서 봤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시겠습니다. a leading cause라고 하면 사망 원인 가운데 주요 원인 중에 어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the leading cause라고 하면 딱 지정된 거잖아요. 사망 원인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he leading이냐, a leading이냐에 따라 1위냐 아니면 주요 원인 중에 하나냐가 결정되는 거니까요. 역시 분명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내에서는 그렇게 되고 있군요. Claiming around 50,000 lives a year라고 되어 있군요. Claim을 써도 되고 taking을 써도 괜찮습니다. Claiming 혹은 taking around 약 매년 5만 명 정도의 인명 피해를 낳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까지 50세를 기준으로 했는데요. 조금 앞으로 당기셔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Early colorectal cancer screening recommended. Public health experts in the U.S. recommend routine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should begin at age 45 instead of 50. Colorectal cancer is the third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s in the United States, claiming around 50,000 lives a year.
2: Early colorectal cancer screening recommended. Public health experts in the US recommend routine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should begin at age 45 instead of 50. Colorectal cancer is the third leading cause of cancer deaths in the United States, claiming around 50,000 lives a year.
0: 자,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중국 이야기인데요. China landed its first rover on Mars. 이때 로버라고 하는 것이 탐사 로봇, 탐사차, 탐사 로봇, 뭐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요. 자, 중국이 자국 최초의 탐사 로버를 화성에 착륙시켰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셔야 되겠죠? 들어봅니다.
1: China landed its first rover on Mars. China's Tianwen-1 spacecraft, currently in orbit around Mars, dropped its lander and rover. It is China's first mission to the Red Planet and makes it only the third country, after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o have landed a rover on Mars. China says it is a breakthrough moment in space exploration.
2: China landed its first rover on Mars. China's Tianwen-1 spacecraft, currently in orbit around Mars, dropped its lander and rover. It is China's first mission to the Red Planet and makes it only the third country, after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o have landed a rover on Mars. China says it is a breakthrough moment in space exploration.
0: 자, 오늘도 역시 이 우주 탐사에 대한 내용은 좀 알아야 되는데 몇 가지 어려운 단어가 있습니다.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Spacecraft.
2: Spacecraft.
1: Orbit.
2: Orbit.
1: Rover.
2: Rover.
1: Breakthrough.
2: Breakthrough.
1: Exploration.
2: Exploration.
0: 첫 번째 단어는 spacecraft. Spacecraft는 우주선을 얘기하죠. 단수와 복수가 같아요. A spacecraft, two spacecraft. 그러니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Orbit. 궤도를 얘기하죠. 지구 궤도도 orbit, 달의 궤도도 orbit이라고 합니다. Rover, 탐사 로버라고 해서 바퀴 6개에서 뭐한 8개 달리고 차 같이 생겼는데 뭐 집게 손도 있고 굴러다니면서 뭔가 탐사하는 차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Breakthrough,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돌파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어의 의미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Exploration, 탐사 혹은 탐험이라고 얘기하죠. 자, 중국의 화성 탐사, 어떤 쾌거가 있었는지, 무엇이 기사로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China's Tianwen-1 spacecraft.

0: 이름이 텐웬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텐웬 1호기라고 하는 우주선이 되겠습니다. Currently in orbit around Mars. 현재 화성 궤도를 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텐웬1이라고 하는 우주선이 지금 착륙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화성의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중국이 이번에 화성 탐사를 위해서 보냈던 우주선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궤도선이라고 해요. 궤도를 돌면서 모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비터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 궤도선이 dropped its lander and rover. 그렇습니다. 나머지 두 파트가 여기 되어 있습니다. lander, 착륙선과 rover, 탐사 로버를 이번에 투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가서 모선은 궤도를 돌고 있고요. 이 모선에서 착륙선과 탐사 로버를 투하하게 되는 겁니다. It's China's first mission to the red planet. The red planet,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Mars, 화성을 얘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 되겠는데요. 이때 미션은 space mission, 우주 탐험 혹은 탐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중국 최초의 화성 탐사가 되겠습니다. And makes it only the third country after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o have landed a rover on Mars. 여기까지 안 가도 여기까지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 최초의 화성 탐사로 인해서 이때 it은 China가 되겠죠. 중국은 러시아, 정확히는 이제 구소련이 되겠습니다. 1971년이기 때문에 러시아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 국가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To have landed a rover on Mars. 화성에 탐사 로봇을 착륙시킨 세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러시아, 즉 구소련은 조금 달라요. 구소련의 경우에는 최초로 그 화성에 간 건 사실인데 착륙선으로부터 연락이 끊어져서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 5년 후부터 화성에 여러 차례 탐사 로봇을 보냈고 실제로 최근에는 교신도 이루어지고 사진도 찍은 것이 지구로 귀환이 되었죠. China says it is a breakthrough moment in space exploration.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Breakthrough. 그게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이 쓰죠. 첫 번째는 외교적인 상황에서, 외교나 협상적인 상황에서 뚫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돌파구가 마련되었다, 물꼬가 트였다. 이런 식으로 외교와 협상에서 쓰거나 과학이나 의료적인 상황에서 막혀있던 것이 한 번에 뿡 뚫리는 거죠. 대단한 과학적인 쾌거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요거는 꼭 좀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중국은 이번 화성 탐사를 우주 탐사에 있어서 정말 한 획을 긋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순간이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듣고요. 정리하죠.
1: China landed its first rover on Mars. China's Tianwen-1 spacecraft, currently in orbit around Mars, dropped its lander and rover. It is China's first mission to the Red Planet and makes it only the third country, after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o have landed a rover on Mars. China says it is a breakthrough moment in space exploration.
2: China landed its first rover on Mars. China's Tianwen-1 spacecraft, currently in orbit around Mars, dropped its lander and rover. It is China's first mission to the Red Planet and makes it only the third country, after Russia and the United States, to have landed a rover on Mars. China says it is a breakthrough moment in space exploration.
0: Today's patterns, 오늘도 중요한 패턴 혹은 표현들을 중심으로 꾸려봤습니다. 다양한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품사 변화,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나의 품사만을 가지고 살기에는 참 영어 인생이 빡빡합니다.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breakthrough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전에 돌파구, 외교나 협상에서는 돌파구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과학이라든가 의료에서는 큰 진척, 쾌거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동사로 쓰게 되기에는 딱 끊어만 주시면 돼요. breakthrough라고 하는 것은 막힌 곳을 그냥 뻥 뚫는 겁니다. 뻥 뚫어. 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돌파구도 되고 큰 진척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이 단어를 가지고 내가 영어로 문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용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막판에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전쟁을 막 펼치다가 그리고 막판까지 진통에 진통을 겪고 협상을 하다가 정말 마지막 순간에 물꼬가 트였습니다.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뭔가가 타결되었습니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The United States and China made a breakthrough at the last minute. 보통 breakthrough는 make a breakthrough라는 말과 함께 쓰이는데요. At the last minute, 막판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The breakthrough came at the last minute.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 문장 듣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 The United States and China made a breakthrough at the last minute.
2: The United States and China made a breakthrough at the last minute.
0: 두 번째로는 이것이 동사로 활용될 때는 어떻게 쓰여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시아에서 유리천장을 타파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다. 유리천장은 아실 겁니다. 아, 승진을 쭉 하는데 밑에서 볼 때는 안 보였는데 가다 보니까 뭔가 툭 걸리는 거죠. 투명한 유리천장입니다. 여성이나 소수민족이라든가 소수인종 혹은 장애인들 등등 소위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승진에 있어서 겪는 한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유리천장은 문자 그대로 the glass ceiling이라고 쓰게 됩니다. 자, 이것을 타파하다, 무너뜨리다, 뚫고 나가다, 위로 올라가다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세트 메뉴가 이거죠. A growing number of women are breaking through the glass ceiling in Asia.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 만약에 이제 서구권에서 아시아계 동양인으로서 겪는 그런 여러 가지 불이익을 얘기할 땐 the bamboo ceiling이라고 하죠. 대나무 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A growing number of Asians are breaking through the bamboo ceiling 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이 문장도 듣고 정리하죠.
1: A growing number of women are breaking through the glass ceiling in Asia.
2: A growing number of women are breaking through the glass ceiling in Asia.
0: 빙 앤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기사를 작성해보고 말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뭐 조금 전에 이제 대장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영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Britain for big reopening.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봉쇄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제 개방을 위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봉쇄령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영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이후 취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부분적으로 보면 영국의 입장이죠. 봉쇄령 해제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게 지금 현재 영국의 심정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취해온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간절히 바라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알아두셔도 될 것 같아요. To be eager for something. To be eager for. 알아두시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social distancing 혹은 그런 조치를 Social Distancing Measures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규제를 취하다 할 땐 To Impose 뭐 Restrictions, Regulations 라고 하면 되겠고요. 혹은 To Put Something in Place 다 규제를 취하다, 부과하다, 마련하다 라고 할 때 쓰는 동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Eager for a big reopening 예, 영국을 설명해 주는 거죠. 지금 대대적인 재개방을 갈망하고 있는 영국이 is blank social distancing rules.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은 that have been in place since the COVID-19 pandemic began.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마련되었던, 부과되었던 규정이었습니다. 자, 규정을 완화하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규정이라든가 조치를 취하다는 이제 impose나 put in place를 썼다면 이걸 완화하다라고 할 때는 거의 90% 이상 is란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Britain is easing social distancing rules. 이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자, 이 문장 들어보시죠.
1: Britain for big reopening. Eager for a big reopening, Britain is easing social distancing rules that have been in place since the COVID-19 pandemic began.
2: Britain for big reopening. Eager for a big reopening, Britain is

0: easing social distancing rules that have been in place since the COVID-19 pandemic began.
1: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것 묶어서 한번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2: Colorectal cancer.
0: Colorectal cancer.
2: To make a breakthrough.
0: To make a breakthrough.
2: To break through the glass ceiling.
0: To break through the glass ceiling.
2: To be eager for.
0: To be eager for.
2: Social distancing.
0: Social distancing.
1: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언제라도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MP3와 스크립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운도 가능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화의 재미와 자신감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머 파워와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우리 살면서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막 징징거리면서 앓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범하게 No big deal, 별일 아니야 이렇게 넘기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요. 실력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신력, 멘탈도 같이 평가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마음의 근육도 좀 단단하게 같이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무슨 이야기 했었냐면 수동태 개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형태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했었는데 아마 제가 마지막에 했던 그 개념이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복습하고 남은 문제 풀어볼게요. 자, 제가 그런 얘기 했었다고요. 목적어 한 개가 필요한 동사. 아, 이건 여러분 잘할 테니까 저 안 할게요. 목적어가 두 개 필요한 동사. 이거 있다 그랬어요. 어떤 거 있다 그랬지? 주어가 동사고 뭐뭐에게 뭐뭐를. 자, 에게로 해석되는 거 유식한 말로 뭐? 그치, 간접 목적어라고 부른다 그랬고요. 을로 해석되는 거 유식한 말로 뭐? 그렇지, 직접 목적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자, 그럼 얘 가지고 수동태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 목적어가 앞자리로 뛰쳐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뭘로 바뀌고? BPP로 바뀌고 자, 그 다음에 얘 어떻게 할까요? 직접 목적어. 에,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려다가 쓰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맨 앞에 있던 행위자를 뒤로 유배 보낼 때 뭐 붙여서 보낸다 그랬어요? 바이를 붙여서 보낸다 그랬죠. 자,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고요. 자, 이번에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직접 목적어를 갖다가 주어 자리로 한번 끌어내보려고요. 이거 뭐예요? 그렇지, 수동태예요. 자, 그럼 동사는 어떻게 됩니까? BPP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간접 목적어 어떻게 할까? 그냥 내려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 지금 뭐야? 너 뭔데 멀리 있는 애가 주어 자리까지 뛰쳐나갔어. 페널티를 줘야 되겠어.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전치사를 붙이고 간접 목적어를 쓴다. 그럼 맨 앞에 있던 주어는요? 바이로 행위자를 표시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동사도 있었죠. 목적어랑 보어가 다 필요한 동사. 자, 이건 어떤 거였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수동태 만들어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어나오고

동사는 BPP가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 남았어요? 지금 목적보어 남아있다. 얘 어떻게 해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아래로 내려서 쓰면 된다 그랬죠. 앞에 있는 행위자는 뒤로 끌어다가 by로 표시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 이야기를 이제 예문이랑 같이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 A번까지 풀었으니까 오늘 B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1번, this club formed 2 years ago 그랬어요. 자, 이 클럽이요, 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거겠네. 아, 쌤, 형성되었다, 만들어졌다, 수동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면 지금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BPP를 쓰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be formed를 쓰면 되는

해볼게요. Patricia Award First Prize in the Speech Contest last year. 그랬어요. 자, First Prize니까 1등상이고요. Award라고 하면 상을 주다. 이런 거 좀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지? 수여하다라고 그래요. 자, Patricia가 수여해요. 1등상을 in the Speech Contest. 말하기 대회에서 작년에 아, 좀 이상하다. 선생님, 아무래도 지금 패트리샤가 1등상을 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치? 그래서 아, 받았다가 되려면 이게 뭐가 돼야 돼요? 수동이 돼야 되니까 뭘로? DPP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시제를 뭘로 쓸까? 작년에 라고 여기 나와 있구만. 그래서 be 하지 말고 was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분명히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쌤, 패트리샤가 되게 높은 사람인가 보죠. 그래서 1등상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자, award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 쓰임을 알면 얘가 수동태다라는 걸 조금 더 빨리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정리해볼까? award란 단어는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수여하다, 이렇게 목적어를 두 개 취할 수 있는 동사예요. 자, 그런데 이 누구누구에게 해당하는 게 지금 딱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패트리샤인 것 같고, 뭐뭐를 해당하는 게 뭔 것 같아요? 1등상인 것 같죠. 자, 수동태를 만들려고 해요. 누가 앞으로 잽싸게 뛰쳐나갔어요? 패트리샤에게 해당하는 말이 뛰어나갔죠. 자, 그럼 동사를 뭘로 바꿔야 돼요? BPP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BPP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요? 1등상에 해당하는 내용.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얌전하게 남아있는 형태인 겁니다. 됐어요? 다시 해볼까? Patricia was awarded first prize. Patricia가 1등상을 받았어요. 그 말하기 대회에서 작년에요. 3번. 'The scientists consider a genius by his peers these days.' 와, 쌤, 지금 바이로 행위자가 뒤에 따로 표시가 돼 있는 거 봐서는요, 저 앞에 있는 저 주어는 대상인 것 같아요. 그치? 대상이 주어 자리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뭘로 바꿔줘야 될까? 수동태? 수동태니까 어떻게 바꾸면 좋겠어요? BPP로 좋아요. 근데 시제를 반영해줘야죠. 아, 뭐 요즘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그냥 현재 시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i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해석해볼게요. consider, 여기다 생각하다. 그럼 BPP는 뭐라고 해석할래요? 여겨지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그 과학자는 여겨지고 있어요. 뭘로 여겨지고 있어요? a genius, 천재란 뜻이잖아요. 천재로 여겨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by his peers, 동료란 뜻입니다. 동료들에 의해서 요즘 천재로 여겨지고 있대요. 엄청 똑똑한가 보다. 자, 근데 consider라는 동사의 성격을 알면 답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자, consider는 어떤 동사인데? 얘는요, 누구누구를 뭐뭐로 여기다. 누구누구를 뭐뭐로 생각하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 보어를 다 취하는 동사입니다. 아, 쌤, 그러면 여기서 봤더니 그 과학자를 천재로 여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자, 근데 이 중에서 누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어나갔죠. 그래서 the scientist가 어디 갔어요? 맨 앞으로 나갔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동사가 뭘로 바뀌었어요? BPP로 바뀌었고, 그럼 그 다음에 남아있는 천재에 해당하는 이 목적 보어는 어떻게 할래요? 뭐 어떻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지. 그래서 여기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해석해볼까? The scientists consider the genius. 그 과학자는 천재로 여겨지고 있어요. By his peers these days. 요즘 동료들에 의해서요. 자, 4번 갑시다. 자, 봤더니 the second graders 그랬어요. second grader니까 2학년생이네. 자, 2학년생들이요. teach English, 영어를 가르쳐요? 아, 아니네. 얘네가 배우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뒤에 행위자가 따로 나와 있어요. 아, 쌤, 그럼 얘네는 대상이네요. 그렇지. 대상이 주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건 수동태입니다. 그렇지. 그럼 얘를 뭘로 바꾸시겠어요? BPP로? 그러면 be, teach의 PP가 뭔데요? teach, taught, taught. taught가 PP예요. 이렇게 바꾸면 돼요. 자, 그런데 쌤 지금 봤더니 작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시제를 반영하면 얘를 were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2학년생들이요, were taught, 가르침을 받았어요. 뭐를? 영어를 배웠어요. 누구에 의해서? 귀인 선생님에 의해서 작년에 영어를 배웠습니다.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해봤더니 teach란 동사가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얘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가르치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여기서는 누구에게? 그렇지. 2학년생들에게 뭐뭐를 영어를 가르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인데 지금 이거 수동태 만들려고 누가 앞에 있는 목적어 2학년생이란 말이 뛰쳐나갔어요. 그래서 여기 있구나. 자, 수동태니까 동사를 뭘로 바꿨어요? BPP로. 그래서 이렇게 바꿨잖아요. 자, 그러면 을에 해당하는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그냥 남아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2학년생들은요, were taught English by Miss Green last year. 작년에 그린 선생님에게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자, 우리 이때까지 수동태 계속 바꾸는 거 연습했는데 C번에서는요, 아예 능동 문장만 주면서 우리한테 수동으로 바꿔보래요. 완전 쉽지 뭐. My father built this house. 우리 아버지가 이 집을 지으셨습니다. 얘는 아주 구조가 단촐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로 그냥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제 수동태 만들어 봅시다. 누가? 목적어가 아유, 나도 한번 앞으로 나가보자. 그래서 앞으로 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뭘로 바꿔요? 제일 중요한 거. 그래, BPP로 바꾸면 돼요. 자, BPP로 바꾸고. 자, 맨 앞에 있던 주어가 맨 뒤로 유배오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by를 붙여준다고요. 제가 다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자, 근데 봤더니 시제가 과거잖아요. 그럼 시제 반영해줘야죠. be 대신에 뭘로 쓰면 좋겠어요? was로 쓰면 되겠구만. 그래서 this house was built by my father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2번 합시다. They gave Kelly a sticker 그랬습니다. 쌤, 얘는 목적어가 두 개군요. 어떻게? Kelly에게 스티커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렇네.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에게 해당하는 가까운 목적어부터 앞으로 빼볼까요? 자, 그럼 누가? 켈리가 주어 자리로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수동태니까 뭘로 바뀌면 돼요? BPP로 바뀌면 돼요. Be given으로 바뀌고. 자, 그 다음 을릴 직접 목적어는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내려서 쓰면 돼요. A sticker. 자, 그 다음 맨 앞에 있던 주어 있죠? 얘는 뒤로 귀향 오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by를 하나 붙여줬다고요? 그래서 by the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제가 뭐예요? 과거? 그럼 시제 반영해줘야지. be 하지 말고 뭐 할까요? was 하면 돼요. 그래서 Kelly was given a sticker by them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을에 해당하는 멀리 있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나오면 어때요? 가능. 자, 그러면 이번에는 sticker라는 말이 맨 앞으로 나왔어요. 자, 동사는 뭘로? BPP로. 아까 전에 was given으로 바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남았어요? 간접 목적어 켈리 남았어요. 근데 어머, 너는 괘씸하게 멀리 있는 목적어를 빼다가 주어를 삼았다고? 그래서 페널티로 뭐를? 전치사를 붙인다. 그래서 to Kelly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구나. 자, 그 다음 데이는 뒤로 귀향 보내면서 뭘 붙여줘요? by를 붙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sticker was given to Kelly by them. 괜찮죠? 자, 3번. They appointed a Janet manager last week. 그랬는데 appoint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야, 너 이거 해. 이렇게 임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를 뭐뭐로 임명하다. 얘는 뒤에 목적어도 오고요. 목적격 보어도 오는 동사입니다. 그럼 이거 수동태로 바꿔볼까? 쌤, 수동태는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쳐나가는 거니까 제닛이 주어 자리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 동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BPP 쓰면 돼요. 그래서 BPP. 자, 그 다음 이제 문제가 뭐예요? 네, 목적격 보어. 이거 어떻게 할까? 뭐 어떻게 해? 그냥 내려서 쓰면 돼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려서 뭐라고? manager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 맨 앞에 있던 주어는 뒤로 빠지면서 뭘로? by를 하나 붙여준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시제 반영해줘야지. 지금 위에 왔더니 원래 시제가 과거였죠. 그러니까 be 쓸 일이 아니라 뭘로 쓰면 돼요? was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Janet was appointed manager by them last week. Janet이요. 그들에 의해서 지난주에 매니저로 was appointed,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아유, 힘들다. 잘했어요. 자, 4번. 완전 어려운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Mr. Hampton. 자, Hampton 씨가요. advice, 조언을 했어요. 저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언을 했답니다. 나한테 뭐라고 조언을 했냐면 to practice the clarinet more. 클라리넷을 갖다가 더 연습하세요 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자, 일단은 에게가 붙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목적어. 아, 쌤, 그러면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어나가면 수동태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I. 그 다음 동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BPP, be advised 하면 되는데 지금 위에 봤더니 시제가 언제예요? 어, 과거. 그러니까 was advised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뭐 남았어요? 어, 남아있는 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o practice the clarinet more. 이거, 요 말은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원래 주어 자리에 있던 애를 맨 뒤로 귀향을 보내면서 마음이 아프니까 누구 붙여줬어요? 바이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해볼까? I was advised. 제가 조언을 받았어요. 뭐 하라고? 클라리넷을 더 연습해라 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자, 누구에 의해서? 햄튼 씨에 의해서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아이고, 잘했다. 이거 고쳐 쓰느라고 저도 팔 아프고 여러분도 고생했습니다. 자, 이제 아, 수동태라는 게 동사의 유형에 따라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는 거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볼게요.

네, 여러분 꼭 이렇게 세트로 같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들 뭐 있을까요? 저는 그 햄버거랑 피자 먹을 때는 진짜 콜라가 없으면 그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가끔, 아, 그래, 너무 탄산음료 마시면 안 되니까 물 먹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정말 도저히 맛을 한 반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피자, 햄버거 하면 콜라가 마치 세트처럼 이렇게 딱한 쌍으로 제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죠. 자, 어떤 동사들은요, 이렇게 세트를 딱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세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좀 유식한 말로 구동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wake up, 깨우다라고 했을 때, 얘가 wake가 up이랑 세트로 많이 쓰이잖아요. 또 청소하다 그랬을 때 clean up, clean이 up이랑 세트로 같이 쓰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단품으로도 팔지만 묶어서 이렇게 세트 메뉴 팔듯이 얘네가 뭐라고요? 구동사라고요. 자, 그럼 구동사는 수동태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다 이렇게 해봅시다. 자, 수동태 만들 때는 누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어나오고 그다음 동사가 어떻게 돼요? BPP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be, wake, walk, walking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럼 지금 누가 처치 곤란이에요? 업이 처치 곤란이에요? 얘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해. 아니, 둘이 그렇게 좋아 죽겠다는데 얘 둘을 이렇게 띄워놓을 순 없죠. 그래서 수동태가 됐어도 그냥 이 세트는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앞에 있던 아이를 뒤로 귀향 보내면서 바이를 붙인다 그랬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맨 끝으로 보내면 됩니다. 핵심은 뭡니까? 아, 원래 단짝이었던 얘네 둘을 수동태가 됐다고 띄워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by 전치사구가 생략되는 수동태도 있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동태는 왜 만드는 걸까? 아, 막 귀찮아. 막이 능동수동 바꾸고 막. 왜 하는 거야, 이거? 이유가 있어. 여러분 괴롭히려고 막 원어민들이 머리 짜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사실은 듣는 사람을 배려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말도 안 돼? 아니야. 주어 동사 목적.

증거가 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했는지가. 그래서 얘를 맨 앞에다 딱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때로는 누가 했는지 몰라. 뭐 예를 들면, 눈사람을 만들어 놨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 그냥 아침에 눈 뜨니까 거기 만들어져 있던데. 자, 이럴 때요. 아니면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도 나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대상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 나 지금 지갑 도둑 맞았나 봐. 아, 누가 훔쳐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도둑이 훔쳐갔겠죠. 지금 중요한 건내 지갑이 없다고. 저는 지금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렇게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 맨 앞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앞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걸 티를 내기 위해서 얘를 BPP로 바꾼 거고, 사실 상당 부분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by 이하는 그냥 어떻게 해요? 생략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우리 플러스로 표시된 거. by 이외의 전치사구가 뒤따르는 수동태. 저 영어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진짜 괴로웠거든요. 갑자기 뭐 리스트가 등장하더라고요. 외워야 된대. 막 be covered with, be satisfied with 막 이렇게. 근데 그거 외우지 마시고 아니 물론 외우면 좋지. 그리고 저절로 반복하다 보면 외워질 거예요. 근데 전치사가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을 잘 들여다보시면 생각보다 덜 고통스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앞에 BPP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기계적으로 어머, 뒤에는 당연히 전치사 봐야겠구나. 이거 맞다 틀리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뭔 말인지 예문을 봅시다. 1번. Brad was worried. Brad가 걱정을 했어요. 뭐에 대해서? His mother.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걱정을 했대요. 어? 대해서? 이 전치사 중에서 뭐뭐에 대해서 관해서로 해석되는 전치사 뭐 있어요? About. 물론, be worried about이 뭐뭐에 대해 걱정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이해하고 외우는 게덜 고통스럽죠. 자, 2번 봅시다. Kate was satisfied. Kate가 만족을 했대요. 자, 뭐에 만족을 했을까요? The new English course. 그새 영어 과정에 굉장히 만족을 했답니다. 자, 이 중에서 뭐뭐과 더불어, 뭐랑 함께 있을 때 내가 만족스럽다 이럴 때 더불어의 의미가 있는 전치사가 있어요? 여기 있네, with. 그래서 be satisfied with를 나중에 여러분이 뭐뭐에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라고요. 자, 3번이요. She is interested. 자, 그녀는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에? Gymnastics, 체조예요. 체조에 관심이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요 전치사들 중에 뭔가 안에, 그리고 속성을 의미하는 전치사가 있습니까? 있네, 여기.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그래서요, 우리 그 안에 잘 들여다보면, 아, 저게 참 나랑 맞아. 그쵸? 그래서 뭔가 본질이나 나의 관심이나 취향이나 이런 거랑 같이 쓰일 때 전치사 in을 쓴답니다. 내가 체조 안을 잘 들여다봤더니, 와, 그 본질이 나랑 참잘 맞아. 이래가지고 in을 쓰게 되는 거라고요. 자, 4번 볼게요. Hawaii is composed. 하와이는요, be composed라고 하면 뭐뭐로 구성되다 이거죠? 구성이 되어 있어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Eight main islands. 8개의 주요 섬과 그리고 hundreds of, 수백의 이런 뜻이죠? 수백 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치사들 중에 소유나 구성을 뜻할 때 쓰는 전치사가 있어요. 그게 바로 of거든요. 하와이가 이런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of를 사용하는 겁니다. 저 때만 해도 전치사는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뭐 없어. 무조건 외워. 이랬는데 좀 공부하다 보니까 무조건이 아니더라고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쓰는 거지. 원어민들이 뭐 이렇게 머리가 대단히 좋아가지고 이걸 다 외우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미지도 하나씩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B번 갑시다. 자, 얘들은 세트로 쓰이는 동사, 구동사입니다. 물론 이것도 외워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좀 도와드릴게요. Look up to. 자, 쳐다보는데 up, 위를 쳐다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우러러본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아, 그러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거겠네요. 자, 그다음 put off. off는요, 분리, 박탈,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 있을 때 off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put, 갖다 놓는

하는데 완전 저기 멀리다 이렇게 미뤄놓는 거죠. 그래서 put off가 무슨 뜻이에요? 미루다 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use up. up이라고 하는 거는 한계치까지 up, 채워서잖아요. 그래서 use up이라고 하면 다 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바닥 남은데 한계치까지 다 썼어 이렇게 되는 거고 switch off는 뭐예요? 아까 제가 off가 뭐라 그랬어요? 분리, 박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스위치를 꺼가지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니까 스위치 off는 그냥 딱 차단해서 끄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는 것보다는 좀 낫죠. 자, 1번. The wedding was by them until next spring. 아, 결혼이 다음 봄까지란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 미뤄졌다 이런 얘기인가 보다. 그럼 요 넷 중에서 미루다 뭐였어요? 빨리. 네, 풀어프였죠. 그 다음, 결혼이 미뤄지다니까, 아, 미뤄진다고? 수동이네? BPP 쓰면 돼요. 비동사는 써줬구만, 친절하게. 그러면, 풋의 PP 형태 쓰면 돼요. 풋의 PP 형태가 뭐지? 풋, 풋, 풋. 아, 모양이 똑같네. 어프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얘네들이 그렇게 친하다는데 띄워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뒤에다 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해볼게요. The wedding was put off. 결혼식이 미뤄졌어요. By them, 그들에 의해서. 언제까지 미뤄졌어요? Until next spring, 다음 봄까지 미뤄졌어요. 자, 2번 갑시다. Mr. White is wise. White 씨는 굉장히 현명해요. And, 그리고 he's really been kind by his students. 학생들에 의해서 어떻게 할까?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뭔가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얘네들 4개 중에서 우러러보다 존경하다의 뜻인 거 얼른 찾아봐요. Look up to. 좋아요. 근데 비동사 줬구만. 그러니까 BPP에서 PP만 쓰면 돼요. Look의 PP 형태는 look to죠. 그럼 남은 애들 어떻게 하지? 얘네 둘이? 저기 어디로 보낼까? 안 되지. 원래 세트였으니까 같이 그냥 써주세요. 그래서 he's really looked up to by his students. 그는 정말 존경을 받아요. 자기의 학생들에 의해서요. 자, 이거를 이 표현을 알고 이걸 보면 이상하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모르고 보면 엄청 이상할 수도 있어. 뭐야 이거? Up to by? 와,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자, 3번. The computer was by Emmett's mother. 컴퓨터 나오고 어머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겠어요? 그렇지. 그냥 코드를 뽑아버리고 전원을 끄는 거지. 아, 쌤 그러면 switch off 끄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수동태는 BPP니까 was switched off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Melanie needed to go. Melanie는 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어디에? To the store. 그 가게에 갈 필요가 있었어요. 거기 왜 갈까? Because, 왜냐하면 the milk was, 우유가 다 떨어졌거든요. 그럼 우유가 다 사용되었다는 거네. 아, 쌤, 우유가 사용되다? 수동입니다. 그렇지. 어떻게 생겼어요? BPP예요. 그러면 use를 쓸 게 아니라 뭘 써주시면 돼요? Used. 그 다음에 of은요? 에이, 떨어뜨리면 안 되니까 같이 써줘야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어우, 잘했다. 이제 3번 남았네. 자, 이번에는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보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나파밸리 들어봤어요? 여기가 포도밭으로 엄청 유명한 데인데 그러니까 포도가 이렇게 좋은 포도가 많이 나니까 와인도 좋은 와인이 많겠죠. 그래서 나파밸리는요, 고급 와인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명성이 높다. 와, 이거 고급진 표현인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나파밸리가 잘 알려져 있다 이거잖아요. 쌤, 알다가 아니고 알려지다. 수동이니까 BPP 뒤에 is known. 비동사 뒤에 PP에 해당하는 known을 쓰겠습니다. 어이구, 잘했어요. 근데 얘가 유명한 이유가 뭐예요? 와인 때문에 유명한 거죠. 아, 쌤, 이유를 뜻하는 전치사가 for 아닙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는 요 뒤에다가 for를 쓰겠습니다. 그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와인 때문에란 말만 넣으면 되니까 it's excellent wine이란 말을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알고 쓰면 좋은데 무조건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라고? Be known for 명성이 높다. Be known for 명성이 높다. 이러면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쵸? 자, 나파밸리는요. is known for its excellent wine. 그 고급 와인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2번. 나의 여동생은요, 할머니에 의해서 돌보아집니다. 와, 우리말로 좀 어색하지만. 자, 일단 영작을 해볼게요. 돌보다가 영어로 뭘까? 돌보다. 우리말로도요, 뒤를 봐준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잖아요. 돌봐주는 거를 갖다가. 자, 그러면, 아, 쌤, look after. 그게 돌보단 것 같은데요? 그치? 근데, 돌보아진다 수동이니까, BPP를 쓰겠습니다요.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is looked after.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여동생을 돌보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게 할머니이잖아요. 아, 쌤 행위자는요. by로 표시한다 그랬으니까 by my grandmother.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맞아요. 그래서 my younger sister is looked after by my grandmother. 해주시면 된다고요. 괜찮죠? 3번. 그 어린이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뭔가 익숙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accustom이란 표현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익숙해지다, 익숙하다 수동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쓰면 되겠어요? 아, 쌤, 비동사 뒤에 PP, are accustomed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맞아요. 자, 근데 뭐에 익숙하대요? 우리 뭐뭐에라고 할 때 전치사 to 쓰거든요. 아, 그럼 쌤 이 뒤에다가 to를 쓰면 되겠네요. 어, 맞아. 근데 제가 얘 이름 붙일 때 뭐라 그랬어요? 전치사. 전치사는 뒤에 뭐 나오지? 명사. 아니면 ing 동명사. 그럼 여기 남은 애들 중에 동명사 있어요? 오, 여기 있다. washing their hands. 그죠? 자, 근데 손을 씻기는 씻는데 언제 씻는답니까? 식사 전에니까 before meals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아이고, 잘했습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이 쉽지가 않죠. 자,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커스텀이라고 하는 단어 알아요? 커스텀? 그게 뭐지? 관습. 관습이라고 하는 건 늘 해오던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accustomed가 익숙한이란 뜻인지 아시겠죠? 늘 해오던 거니까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전치사 to이니까 뒤에 동명사를 쓴 게 그래서 맞는 거구나 라는 얘기도 아까 했으니까요. 해석 다시 해볼게요. The children are accustomed to. 자, 아이들이요. 익숙해져요. 익숙해요. 어디에 익숙해요? washing their hands before meals.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에 익숙합니다. 됐습니까? 아이고, 잘했다. 이제 4번 남았네. The current issues will be 이렇게 나와 있는데 current가 현재의 이런 뜻이고요. issues라고 하면 어떤 이슈, 문제, 쟁점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현재의 문제들이요. will be 다루어질 거래요. 이 표현은 많이들 알고 있더라고요. 다루다가 영어로 뭡니까? 응, deal with. 그러면 다루어지다는 뭡니까? 수동.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BPP. deal의 PP 형태가 뭐예요? deal, dealt, dealt. 그래서 be dealt with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자, 근데 누구에 의해서 다루어질 거래요? 이 행위자가 누굽니까? 아, 쌤, 학생회에서, 학생회에 의해서 다루어진답니다. 행위자는 by로 표시하라면서요. 그래서 by the 학생회가 student council이거든요. 다 쓰기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줄여서 한번 써볼게요. 됐습니까? 다시 할게요. The current issues will be dealt with by the student council. 그 현재의 문제들이 학생회에 의해서 다루어질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선생님, 말도 안 돼요. with, by 이런 게 어딨어요. 이거 틀렸어요가 아니고 원래 다루다, deal with가 짝이었잖아요.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었을 때에도 이 둘 사이 찢어놓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아유, 고생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세트로 쓰이는 구동사를 어떻게 수동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BPP 뒤에 무조건 by만 나오는 게 아니더라. 다른 전치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그 전치사가 가진 뜻을 한번 잘 생각해보자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볼게요.

네, 우리 오늘도 고생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숙제도 확인하고 갈까요? 오늘은 그대라는 세상이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숙제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노래 첫 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새로운 세상에 문이 열리겠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이 영어를 시험 때문에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렇겠지만 이게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새로운 세상으로 통하는 문을 여는 거랑 똑같거든요. 우리말 예쁜 시를 영어로 아무리 잘 옮겨도 그 맛을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느끼는 그런 기쁨과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 어려운 고비 잘 넘겨서 여러분도 꼭그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어요. 자, 숙제 확인하고 올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수동태로 표현될 수 없는 동사를 한번 봅시다. 수동태를 지금 열심히 배우다 보니까 막 세상 모든 동사를 다 수동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자, 첫 번째 자동사. 우리 이거 상권 처음 할 때 배웠는데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이 자동사의 이 자자가 스스로 자다. 그럼 얘는 스스로 설 수 있는데 뭐가 필요 없단 얘기다. 목적어가 필요 없단 얘기라고요. 잠깐만. 수동태 어떻게 만들었지?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쳐나온다 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목적어가 없으면 주어 자리로 뛰어나올 애가 없잖아요. 그럼 아예 수동태를 만들 수가 없겠구만.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대표적인 자동사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뭔가 이렇게 일어나고 발생하다 류의 동사들이 자동사예요. occur, happen, 그 다음에 arise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존재하다 이런 것도 자동사죠. exist. 자, 그 다음에 fall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떨어지다, 몰락하다 라고 했을 때 fall. 그 다음 rise라고 하는 건 어때요? 오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애들 다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그 다음에 depend on 어디 어디에 의존하다 이런 뜻이고요. result from A라고 하면 A가 원인이 되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사실은 뭐 이런 애들은 다 읽으면 알 수 있는데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consist of, 뭐뭐로 구성되다. 그래서 우리말로 되다니까 아 수동일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consist of는 그냥 이대로 쓰시면 돼요. 얘가 자동사입니다. 아 원래 목적어 필요 없는 애니까 수동태도 없겠구나. 괜찮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가볼게요. 자, 타동사. 우리 영어에서 이 타자가 무슨 타자라 그랬어요? 다를 타자라 그랬죠. 근데 그 다를 타가 무슨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목적어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럼 타동사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어요. 아, 그럼 쌤 수동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가 있습니다. 상태 어떤 게 상태일까? 뭐 내가 지금 뭐 돈이 얼마 있다, 물건이 얼마 있다 이런 소유도 상태고요. 나의 어떤 외모. 누구를 닮았네. 뭐 이런 것도 상태고요. 그죠? 그럼 한번 볼까요? belong to 어디 어디에 속하다. have a hold 가지고 있다. 아니면 lack 부족하다,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소유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동사죠. 이런 애들은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수동태로 사용하지 않아요. 또 resemble 닮았다, suit 적합하다. 이런 것들도 타동사로 쓰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타동사라고 하는 거는 뭔가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그거를 갖다 목적어가 앞으로 뛰쳐나왔을 때 아 이게 수동태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3번은요. 이거 우리 어디서 배웠냐면 상권에 자동사, 타동사 이야기할 때 나왔던 애예요. 그러니까 얘 지금 머리 싸매고 와 막 이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듣고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었지 그냥 흘려버리시면 돼요. 영어에서 나는 곧 죽어도 자동사로만 쓸 거야? 아니.

야, 나 절대, 난 타동사로만 쓰일 거야. 이런 동사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어떤 동사들이 많냐면 자동사로도 쓰이고 타동사로도 쓰이는 동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요,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자동사로 쓰일 때 해석이 뭘로 돼요? 마치 수동태처럼 해석이 돼요. sell, 우리 뭘로 알고 있어요? 팔다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 팔리다 이렇게 해석돼요. 그 다음에 wash 뭐로 알고 있어요? 씻다로 알고 있죠? 얘가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씻기다로 해석이 돼요. write 쓰다로 알고 있죠? 얘가 자동사로 쓰일 때는요, 쓰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쌤 정말 머리가 터져버릴 거 아니야. 그냥 나왔을 때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된다니까. 아, 내가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머리 아파하지 말아요. 외우지 마요. 자, 맞으면 T, 틀리면 F로 표시를 해보랍니다. Kate arrived home after 2 a.m. Kate가 집에 도착을 했는데, 와, 새벽 2시가 넘어서 왔대. 얘좀 혼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 동사는 어때요? 도착했다. 도착하다란 말이 목적어 필요 있어요? 야, 너 어디야? 도착했어. 땡, 끝. 그죠? 아, 쌤, 그래서 얘는요, 그냥 자동사니까요. 이렇게, 뭐, 저기, 수동태로 안 쓰고 쓴거잘 썼는데요? 맞아요. 이거 맞는 문장이에요. 2번. Is this bag belong to you? 그랬어요. 자, belong to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아, 제가 외우지 말라는 거는 막 자동사, 타동사, 종류 그런 거 외우지 말라는 거지. 단어 뜻을 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belong to. 그렇지. 어디 어디에 속하다. 누구누구의 소유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 그랬죠. 잠깐. 소유라고요? 소유는 대표적으로 뭘 나타내는 거지? 상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은 뭘로 쓰지 않는다 그랬지? 수동태로 안 쓴다 그랬는데, 뭐야? BPP 수동태 썼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틀렸구만. 그럼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수동태 쓰면 안 되니까. 그냥 능동으로 의문문 만들 때는 우리 두 동사 쓰면 되죠? Does this bag belong to you?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요. 이 가방 당신 겁니까? 이렇게. 잠깐. 1번에서 혹시 이거 홈 목적어인데 이러고 생각한 거 아니죠? 집을 도착한 거예요? 아니죠. 집에 도착한 거죠? 얘는 부사로 해석됐잖아요. 집에라고. 됐습니까? 어쨌든 3번. Martha enjoys. Martha가 즐겨요. 뭐를 즐기냐면 asking to show newcomers around. show 누구누구 around라면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주변에 갔다가 안내시켜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가 안내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는 걸 즐길까? 그럼 이 사람 진짜 민폐형 인간이다. 그죠? 부탁하는 걸 즐기면 안 되고요. 아, 사람들이 나한테 그런 부탁 받는 걸 즐기더라. 이렇게 수동으로 해석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쌤, 부탁을 받는다 수동인데, 그러면 얘를 지금 ing가 붙어 있으니까요. BPP, be에다가 ing를 붙여서 being asked로 고칠까요? 그래. 그렇게 고쳐주면 되겠네. 그래서 Martha enjoys being asked to show newcomers around 이렇게 하면 되겠고 being PP 이런 형태는 곧 뒤에서 다시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다음 4번 봅시다. They are afraid. 그들은 두려워한대요. 뭐를 두려워해요? Of being attacked by the large dog. 큰 개에 의해서 쌤, being PP이든 뭐든 간에 일단 비동사랑 PP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동태고요. 그렇지. 공격을 받았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그들은 큰 개에 의해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하겠죠. 공격받으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겠지. 내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선 수동의 의미로 쓴거 어떻게 했어요? 잘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괜찮습니까? 2번. 자, 이번엔 틀린데 한번 고쳐보랍니다. The master key is held by the security guard. 그랬는데, master key가 뭐예요? 예, 막 만능 열쇠. 어디든 다열수 있는 거. 자, 그 열쇠가 소유되어지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The security guard라고 하면 누구예요? 보안 요원에 의해서요. 잠깐만. 근데, 가지고 있다, 이런 거 뭐예요? 소유. 소유는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지? 상태. 상태는 뭐안 쓴다 그랬어요? 수동태 안 쓴다면서요. 얘왜 이렇게 수동태로 썼어? 그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키세요. by 이하에 있는 걸 주어 자리로 빼요. The security guard. 그 다음에
동사는요, BPP 이런 건 수동태일 때나 쓰는 거죠. 그냥 have.

0: as 동사 쓰고 그다음 목적어가 뭐예요? The master key잖아요. 그래서 the master key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The security guard has the master key.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굳이 수동태 복잡하게 쓸 필요 없어요. 자, 2번. The festival was happened a week ago. 그랬습니다. 잠깐만. happen. 이렇게 발생을 나타내는 유의 동사들이 주로 자동사였는데요, 쌤? 그렇지. 일어나다. 뭐 더 이상 뭐가 필요 있어요? 아, 그럼 자동사면 애시당초 수동태를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아, 못 만들지. BPP 안 되니까 얘 빼버려요. 그래서 그 페스티벌이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자, 3번. The results were disappeared from the website. 자, 그 결과가 disappear니까 사라지다잖아요. 어디에서? 그 웹사이트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뿅 하고 뭔가 일어나고 발생하는 유의 동사가 자동사라 그랬죠. 그럼 발생하는 거에 대꾸가 반대가 되는 그치? 사라지는 것도 뭐예요? 얘도 자동사예요. 자동사는 아까 전에 수동태 안 된다고. 그렇지. 그럼 뭐 빠지면 돼요? 비동사 그냥 빠지면 돼요. 괜찮죠? 4번. The motorcycle was cost me just $500. 그랬는데 비용이 얼마 들다 이런 게 막 동작이에요. 막 500원 막 이런 거 아니잖아. 상태죠, 상태.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뭐 안 된다고. 수동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 빠져야 되겠네.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자면 이 cost라고 하는 동사는요. 누구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이 들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사람 금액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the motorcycle, 아, 그 오토바이가요, cost me, 저에게 얼마가 들었어요? 단 500달러밖에 안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저 조금만 더 욕심내도 돼요? 자, 3번. 자, 보기와 같이 문장을 바꿔보십시오. 그랬는데 딱 봐도 지금 뭐가 보여요? BPP가 있는 거 봐서는 수동태로 바꾼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문장들을 수동태로 바꿔보시오란 얘기네요. 자, 1번 해봅시다. People speak English all over the world.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영어를 이야기한답니다. 수동태 만들라 그랬으니까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뛰쳐나와야지. English.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 동사는 BPP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is, speak의 PP 형태 해봐요. speak, spoke, spoken. 그죠? 그 다음에 주어는 뒤로 보내면서 by 붙여야지. 잠깐.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뭐 영어를 사람들이 말하겠지, 그럼 동물들이 말하겠습니까? 얘는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죠. 그래서 어떻게? 그냥 생략하고 훨씬 더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English is spoken all over the world 해주시면 된다고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2번. Batman looks like Johnny Depp. 저 사람 꼭 조니 뎁 닮았어요. 이건데 우리 look이라고 하는 게 뭐뭐하게 보이다라고 하는 자동사예요. 자동사니까 바로 목적어 이렇게 와라 못하고 뒤에 like라고 하는 전치사를 지금 취했잖아요. 아, 쌤, 지금 바로 목적어 없는 거 보니까 얘 자동사고요. 자동사는 수동태 못 만든다면서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안 되는데 뒤에 왜 이렇게 막 써놓으셨습니까? 왜냐하면 안 써져 있으면 여러분이 너무 빨리 눈치챌까 봐 괜히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썼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쵸? 됐어요? 잘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태를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으니까 남은 문제 다음 시간에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독해하면서 공부 함께하는 저는 김수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도 긍정 주문으로 힘차게 시작해봅시다. 오늘의 긍정 주문은요. 내가 시작하는 아침이라는 긍정 주문입니다. 자,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리고 어떤 표정으로 어떤 기분으로 준비해서 학교에 가세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피곤하고 표정도 어두울 것 같고요. 막 그리 썩 유쾌한 경험은 아닐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최근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거기에서 직장인 분들이 나오시는데 8시까지 출근이요. 굉장히 이른 시간까지 출근을 해야 되죠. 근데 그 아침을 내가 만들고 싶어서 내가 시작하고 싶어서 30분,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서 공원을 한 바퀴 산책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카페에 앉아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들어간다든지 그러니까 뭔가 강제로 해야만 해서 그 아침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의지대로 꾸려나가는 아침의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굉장히 대단하면서 멋있다는 생각 그리고 좋은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겠지만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아침을 내 의지대로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챕터는 챕터 8 되겠습니다. 우리 어법 주제 제목, 무관한 문장의 순서까지 계속 연습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연습해온 유형이기에 이 챕터만큼은 조금 자신감 있게 뭔가 우리가 연습한 전략들을 다 적용해서 문제를 풀었기를 바라는데 하필 요 1번에서 4번까지의 구간이 어려웠습니다. 그치? 선생님도 준비하면서 아, 친구들 우리 첫 문항 구간부터 좀 어려움을 겪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이거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헤매지? 생각을 했더라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기 헤맸던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배우러 오신 거니까 우리 많은 거 한번 배우러 가봅시다. 자, 1번부터 시작합니다. 어법 문제인데 소재가 또 만만치가 않으면서 쓰인 어휘와 표현들도 막 어려운 것들이 다다다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용은 큰 덩어리 가져가면서 다섯 개의 어법 우리의 원 안에 있는가? 추가를 해야 하는가 살피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The current trend, 현재의 추세라고 합니다. 어허, 무엇의 추세인가 봤더니 increasing global atmospheric temperatures, 증가하고 있어요. 전 세계 대기 온도가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increasing, 뭐도 증가하고 있냐면 seawater acidity, 산성도입니다. 바다, 즉 해수의 산성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재 추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의 핵이 누굽니까? 얘입니다. 동사 자리에 뭐 왔어요? reduces 왔어요. 괜찮죠? 주어 동사 찾기는 우리 모든 문장에서 연습해줘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감소시키고 있답니다. 전반적인 능력이에요. 바다가 뭐 하는 능력입니까? absorb. 흡수하는 거죠.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갖다가 감소시키고 있구나. 좋습니다. 1번 어법 바로 해결하고 들어갈게요. 쉬운 거니까. 투부 정사 밑줄입니다. 우리 아까 해석을 어떻게 했죠? 바다가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뭐를 수식하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the overcapacity, 명사 덩어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투부 정사구는 명사구를 수식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때 투부 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다라고 하지요. 다시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구나. 괜찮지요? 그치? 좋습니다. 1번 어법 바로 정리하고 갑니다. 뭐 물어보고 있었습니까? 명사구를 투부정사 이하가 수식하고 있었고요. 우린 이것을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많이 배운 용법입니다. 그쵸? 내용적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현재의 추세가 어떠하다고요? 현재 대기 온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뭐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해수의 산성도. 즉 바닷물의 산성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했다고요?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을 갖다가 감소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원래는 거대한 스펀지처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지. 근데 더 이상 그 스펀지 역할을 못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내용이 만만치가 않은 것 같은데, 바로 2번 밑줄 등장합니다. if 뒤에 나와 있는 allowed입니다. 일단 해석 자연스럽게 해봅시다. if allowed, 허용된다면, 뭐 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허용이 된다면, 이것은요, 잠재적으로 뭐할수 있을 겁니까?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pH라고 해서 이거는 산성도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그런 산성도 지표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the deep sea region, 심해, 깊은 바다 지역을. 잠깐 한번 끊어보자, 얘들아. 2번 어법부터 해결을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if라고 하는 접속사 나오죠? 그 다음에 allowed라고 하는 PP 형태 밑줄입니다. 생략된 것을 찾아줘야 돼. 즉,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그 관계를 살펴줘야 된다고요. 생략된 주어가 뭐겠습니까? 주절의 주어인 this겠습니다. 그치? 그리고 this가 뭡니까? 아까 앞 문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이 현재 추세 아니겠어요? 그치? 그럼 좋습니다. 현재 추세를 this로 받고 있고, 이것이 생략됐으니까 우리 살려내 주자면 대명사 is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가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허용이 되는 거죠. 현재 추세가 주체적으로 무언가를 허용하는 게 아니잖아. 그치? 허용? 된다면 수동 관계가 맞구나. 즉, 생략된 비동사 was까지 써주시면은 얘잘 쓰였다라고 동그라미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허용된다면. 허용된다면. 자, 우리 2번 어법은 뭐 물어보고 있었습니까? 처음 하는 포인트는 아니었습니다. 그치? 자, 접속사 if 다음에 우리 생략된 주어 플러스 비동사 살려내주고요. PP 잘 왔는가? 주어 찾아서 의미 관계 살피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으시죠? 그쵸? 다시 내용 갈게요. 자, 이러한 추세, 얘가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럼 뭐할 거예요? 심해 지역의 pH라고 하는 산성도 지표를 변화시킬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병렬 관계 세모로 표시하고 가셔야죠. hinder 뭐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방해할 수 있답니다. 중요한 과정이죠. 뭐와 관련된 중요한 과정이냐면, carbon particular barrier, 어려운 단어 나왔네. 탄소 입자 매몰과 관련된 과정을 갖다가 방해할 수 있답니다. 탄소 입자 매몰? 있는 그대로 탄소 입자를 매몰하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바다 저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묻히는 과정인 건데, 지금 그 과정이 방해를 받는다잖아? 그러니까 탄소가 바닷속에 안 묻히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다시 대기 중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네. 그럼 대기 중에 탄소 농도,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은 결국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기후변화가 가속될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네. 그치? 환경에 마이너스가 될 거구나. 요 정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내용 잘 살피고 계시고요. 넘어갑니다. Similarly,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내용이 추가가 될 건가 봅니다. 복잡한 관계입니다. 뭐와 뭐 간의 관계냐면, water temperatures, 물의 온도니까 여기서는 수온이겠죠? 수온과 ocean acidity, 바다의 산성도입니다. 그 해양 시스템에 있는 수온과 바다의 산성도 간의 복잡한 관계가 이 eroding이라고 해서 ing 형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주어가 여기서 끊겼기 때문에 우리는 절을 완성하려면 동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뒷부분을 잘 찾아보아도 동사가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end 앞에서 동사가 나와줘야 되거든. 그리고 end 뒤에 두 번째 동사가 병렬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동사를 만들어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얘를 동사 형태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첫 번째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치?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주어 분석할 건데,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결국엔 전치사 덩어리가 붙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요, 얘가 주어의 핵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Between A and B에 해당하는 전치사 덩어리가 붙었기 때문에 주어가 길어졌습니다. 따라서 주어 동사를 찾는 포인트에 있어서는 이 전치사구를 묶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주어가 조금 더잘 보이기 때문에. 오케이, 가봅시다. 3번은 또다시. 주어 동사 찾기를 물어보고 있었구나. 이렇게 많이 연습했던 포인트였고 답까지 골라준 겁니다. 그쵸? 좋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해양 시스템에서 수온과 해양 산성도 간의 복잡한 관계는 마찬가지로 어떤 부정적 영향까지 미칠까요? 봅시다. 이 road는 저하시키는

거예요. 그치? Calcification은 석회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Shell bearing organisms라고 하면 쉘이 껍데기잖아요. 껍데기를 가진 유기체들의 석회화율을 갖다가 저하시킬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죠. 위협할 겁니다. The survival of coral reefs. Coral reef 뭐예요? 산호초예요. 산호초의 생존까지 위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껍데기를 가진 생물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나온 산호초도 있겠고 조개 같은 것도 있겠지. 근데 이 껍데기가 사실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산성도가 높은 바다에서는 잘 생성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산호초와 같은 것들도 생존이 위협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좀 어려운 얘기했어요? 이해할 수 있으시죠? 그치? 좋습니다. 지금 껍데기 가진 생물들의 석회화율을 저하시키고 산호초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조금 더 쉬운 뒷내용 덩어리 잡아보고 갑시다. 뭐할 거예요? 산호초의 생존까지 위협을 할 거예요. 이것이 또 단계적으로 이것이 연결되어서 어떠한 악영향을 또 끼칠지를 마저 보러 갈 겁니다. 일단 답은 찾아줬으니까 마음은 편하지요? 산호초에 대한 이야기 계속합니다. 산호초는요, cover 차지한다라고 하네요. Less than 1% of the Earth's surface. 지구 표면의 1%도 되지 않는 면적을 갖다가 차지합니다. 즉, 차지하는 면적 자체는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그러나 자, 벗이라고 해서 마찬가지 연결하죠. 병렬 구조 파악 문제입니다. 지금 얘가 주어잖아요. 첫 번째 동사가 cover, 차지하다라는 뜻이었고, 두 번째 동사 자리에 비동사 아가 온 건데, 주어가 coral reefs라고 해서 S 붙은 복수명사였으니까 잘 쓰인 겁니다. 그치? 좋습니다. 4번은요, 주어 동사의 수리치. 거기에 병렬 구조까지 파악하는 포인트였구나. 괜찮습니다. 항상 연습했던 거예요. 그치? 좋아요. 다시 한번 내용. 산호초는 지구 표면의 1%도 채 되지 않는 면적을 차지하지만, are home to, 자, 요 표현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특히 어떤 생물 관련 이야기할 때요. 자, be home to라고 하는 건 누구의 서식지다. 이런 뜻이야. 자, 근데 누구의 서식지가 되냐면은 모든 해양 생물 다양성의 25% 엄청난 생물들이 그 산호초에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 이 산호초가 지금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면서요? 이게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는 겁니까? 생물 다양성. 생물 다양성이 줄어들겠구나. 이러한 연쇄적인 영향을 또 미치는 겁니다. 괜찮죠? 와, 내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단어 잘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접 연계를 대비해서. 자, 이어서 또 가봅시다. By the end of the century, 지금 현요 세기의 말 즈음에는 지금 21세기니까 2100년 즈음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 시기 즈음에는 current level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자, 현재 수준의 이산화탄소 배출이라고 하는 것이 could result in 뒤에 결과 나오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냐면은 the most acidic levels of ocean pH. 자, 바다의 pH, 산성도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pH, 산성도 수준이 가장 높을 거다라고 합니다. 어느 시기를 다 통틀어 봤을 때, 밀리언은 100만인데 앞에 20이 붙었으니까 2000만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기를 통틀어 봤을 때, 2100년 즈음이 되면은, 현 세기의 말 즈음이 되면은, 이 산성도 수준이 가장 높을 겁니다. 바다의 산성도가 가장 높아질 거로. 그러면, 당연히 환경에도 연쇄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겠죠. 그치? 좋습니다. 자, 마지막, which 밑줄입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게, 앞에 컴마가 있습니다. 이거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뭐 하는 겁니까? 앞 내용을 쭉 이어받아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선행사가 누굽니까? 지금처럼 컴마 나오고 위치로 받아줄 때에는 앞절 전체를 선행사로 받을 수가 있어요. 선행사가 뭐라고요? 앞절 전체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풀었을 수도 있는데, and로 이어받으면서 앞절 전체를 is로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요? 자, 이러하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할 거냐면 have severe adverse effects,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군요. 괜찮으시죠? 5번.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일단
문맥상으로도 괜찮고요. 어법상으로 따졌을 때에도 바로 뒤에 동

귀찮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오이치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어쨌든 이것은요,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냐면, 첫 번째. Ocean World Chemistry, 해수의 chemistry, 화학적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해, 심해, 둘 다. 근해는 육지와 가까운 바다고, 심해는 깊은 바다죠.

기능입니다. 뭐로써 carbon reservoir는 저장소란 뜻이거든요. 탄소 저장소로서의 바다의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바다가 더 이상 지구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아까 말한 것처럼 산호초가 사라져요. 생물 다양성이 줄어듭니다. 먹이 사슬도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어업을 하는 어부들도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먹을 것의 가격은 점점점 오르고 식량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관광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 산호초가 많아야지만 예쁜 물고기가 많이 사는 것인데 산호초가 없어집니다. 생물 다양성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해양 관광업을 주로 하는 나라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바다가 더 이상 탄소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를 못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나가가지고 지구의 온도를 높일 수가 있다. 기후 변화가 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질문은요,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과정이 또다시 기후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 결국 악순환이다.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질문이라고요. 굉장히 심오하고 중요하고 또 어려운 질문이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겠습니다. 교훈을 따져보자면요. 자, 좋습니다. 스윙트 정리할게요.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자주 연습하고 있는 주어 동사 찾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주어를 찾는 데 있어서는 전치사구를 묶어주는 연습. 요거를 같이 해주면 좋겠다. 기억하시죠? 그치? 자, 주어의 핵심어의 동사 역할을 하면서 and 뒤에 threaten과 병렬되어야 하므로 이 route 동사 형태로 고쳐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어우, 어려운 거 함께 하셨어요. 자, 근데 요 2번, 1번을 막 헐떡거리면서 풀었어. 그래서 2번은 주제니까 좀 낫겠지 했을 거야. 그치? 모두 같은 생각. 근데 어때요? 이게 또뭔 소리야. 짜증나. 했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사람 심리가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웠어요. 딱 봤을 때 뭔가 압도감이 뿜뿜 느껴지는 게 LLM이 뭐야? AI가 뭐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딥러닝까지 나와. 그러니까 싫어하는 소재의 집합체 아니에요? 우리 모르는 소재 만나면 굉장히 긴장하죠. 근데요. 괜찮아요. 선생님도 이거 잘 모르거든요. 영어 지문은 항상 나와 있는 정보로만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얘기를 할 거긴 하지만 이거 설명문이죠. 딱 봐도 Large Language Models LLM이라고 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에 관한 설명문. 설명문은 오히려 쉬워, 얘들아. 깊이 생각하거나 논리 관계를 막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 전달글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설명문 오케이. 오히려 좋아. 마음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가봅시다. LLM이라고 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딱 봐도 얘가 소재겠구나. 자, 그리고 이것은요, 매우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다라고 합니다. 좋아요. 자, 사용합니다. 뭐를 사용합니까? Sophisticated algorithms, 정교한 알고리즘과 enormous volumes of data,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을 한답니다. 뭐하기 위해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를 줬습니다. 지금 딱 설명문의 정석처럼 소재 등장시키고 얘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치? 어쨌든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합니까? 정교한 알고리즘과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합니다. 괜찮으시죠? 딱 봤더니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AI는 AI인데 약간 언어 처리에 특화된 AI 느낌이 듭니다. 괜찮아요. 그쵸? 여기까지 한번 정리 갈게요. 자, 대규모 언어 모델에 관한 글입니다. 이것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고요? 정교한 알고리즘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갖다가 사용을 한다고요. 내용이 많아가지고 조금 작게 썼습니다. 볼수 있으시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에 관한 글인지는 나왔어. 근데 이거 설명문 오히려 땡큐라 그랬잖아. 왜? 이제 이 LLM이라고 하는 소재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소재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만 찾으면은 주제 보이는 겁니다. 그치?
너무 깊이 있게 파고들거나 놀

관계를 따지거나 추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치? LLM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거 찾으러 지금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Deep Learning Techniques, Deep Learning 기법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Neural Networks,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 신경망 많이 들어봤죠? 그치, 이거 뭐예요? 인간의 뇌 구조와 작동 방식을 모방한 수학 모델과 같은 거 아닙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이러한 Deep Learning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LLM의 Construction, 구축에 사용이 되는데, 뭐 하기 위해서, 처리하고 배우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로부터 처리하고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데이터네, 그치? 자, 딥러닝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LLM의 구축에 사용이 되는데 결국 뭐 하기 위함이랍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고요. 데이터로부터 배우기 위함이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얘기하는 거, 요 정도만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좋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되는 뭔가 새로운 내용이 또 있는가를 살펴보러 가보도록 합시다. 자, 봤더니요, LLM이라고 하는 것은 must be fundamentally trained, must라고 해서 우리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당위성의 조동사가 나왔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 자, 단어의 무게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약간의 무게를 느끼셔야죠. 설명문이라고 해서 단조롭게 계속 정보를 나열한 느낌은 들지만 그 와중에도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하는 무게 있는 단어들이 등장할 거거든요. 이러한 무게 있는 단어들이 이 설명문의 목차 같은 역할을 해줄 거야,들아.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목차 같은 역할을 해주는 단어들이 있다고 첫 번째입니다. Must. 자, LLM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바탕으로? A large volume of data.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나왔구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훈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일반적으로 측정이 되는데 어떤 단위로 페타바이트라고 해서 100만 기가바이트 엄청나게 큰 단위예요.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하구나. 괜찮죠? 그리고 데이터는 우리 아까 정리했던 정보 아니겠습니까? 끄덕끄덕 하면서 넘어가셔요. 자, 이 다음부터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가보시면요. Large strings of numbers라고 해서 숫자들의 긴 연속이야. String은 쫙 줄처럼 이어진 연속이거든? 이 숫자들의 긴 연속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라고 일컬어지냐면 weights, 가중치라든지. 아니면 parameters, 페라미터라고 해서 매개 변수입니다. 모델이 학습하는 수치값이랍니다. 어쨌든 이 매개 변수라고 일컬어지는 숫자들의 긴 연속이 있는데 이것은 결합된 것이다라고 합니다. 뭐랑? 코드랑 결합된 것이에요. 이것은 뭐 합니까? 숫자들을 갖다가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부연 설명 정보는 잠깐 드러내시고 어쨌든 무슨 얘기가 새로 나왔습니까? Numbers, 숫자들이 새로 등장했습니다. 그치? 자, 이 숫자들의 긴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make up, 구성합니다. 지금 얘가 동사 자리에 온 거죠? 뭐를 구성합니까? 기계 학습 모델을 갖다가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요 LLM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들의 집합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문장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숫자만 있어. 숫자들의 집합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치? 좋습니다. 자, 뭐가 있어요? 숫자들. 즉, 숫자들로 구성된 것이구나.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The data that models learn from. 이 모델이 배우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얘가 동사 자리에 나온 것이지요. Not stored in or contained in the models themselves. 자, 이 모델 그 자체에 저장되어 있지도 않고 포함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데이터 자체가 저장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들만 있어요. 그치? 숫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rather 나왔습니다. 앞에 not을 받으면서 rather로 뒤집는 거야. rather는 x를 동그라미로 뒤집는 역할을 하거든. 데이터가 모델 그 자체에 저장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하죠. 선생님이 뒤끝치기 들어갔죠. 또 무게 있는 단어, 목차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오히려요. Certain numbers within a model, 그 모델 안에 있는 특정 숫자들이 adjust slightly, 약간 조정을 한답니다. 조정을 한대요. 무엇에 대한 반응으로?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뭐 하면서 against knowledge, 이승 모델이겠죠.
그 모델이 어떤 지식을 얻어가면서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그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숫자가 조금씩

조금씩 조정되는 것이구나. 다시 모델 속에 있는 숫자가 조금씩 조정된답니다. 새로운 정보에 대한 반응으로. 오케이. 자, 이 LLM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새로운 정보를 접하게 되면 이 숫자들이 약간 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되게 어렵죠? 요 즈음에서 예시를 좀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문장이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숫자만 있어. 숫자만 있고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가중치 매개 변수라고 일컬어져 라고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 I am 이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어요. 이 뒤에 무엇이 와야 하는가를 갖다가 LLM이 지금 막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뒤에 happy가 와야 한다? 그럼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이거는 한 2점, 3점 정도? 아니면 뒤에 hungry가 와야 된다? 이거는 한 1점, 2점 정도. 아니면 뒤에 바나나, 바나나가 와야 된다? 아, 이건 좀 아닌데. 마이너스 3점, 8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을 판단을 했을 때 이 뒤에 나올 단어로 가장 적합한 것은 얘겠다. 지금 이러한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해서 언어 처리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치? 좋아요. 그리고 뒤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접할 때 숫자들이 약간씩 조정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또 이런 예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 자, 이 언어 모델이 뱅크가 은행이야 라고 학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계속 학습하는 과정에서 리버뱅크라고 하는 표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럼 리버뱅크라고 하는 표현을 만나게 되면서 이 숫자들이 약간씩 조정이 돼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뱅크가 은행인지 아니면 강둑인지 이것을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치? 안에 있는 숫자값들이 약간씩 조정이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요. 이 정도로 쉽게 이해를 좀 가져가 봅시다. 그치? 좋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rather라고 하는 무게 있는 단어를 통해서 두 번째 목차까지 한번 가져가 봤거든요. 우리 한 개만 더 살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require, 필요로 합니다. 요구합니다. 또 빗금치기 들어가셔야죠. 예전에 배운 적 있습니다. 무게 있는 단어예요. 필요로 한데, 요구한데, 중요하겠지 얘들아, 그치? 자,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성공적인 개발입니다. 몇몇 필수적인 단계들의 성공적인 개발을 갖다가 필요로 하는데, 그러니까 필수 단계. 필수 단계가 있어야 하는구나. 근데 이 단계들은요, 글쎄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훈련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목차 추가됐으니까 필수 단계들이 있어야 돼. 좋아요. 조금만 더 가봅시다. 자, 대규모의 텍스트와 데이터의 수집과 프리프로세싱은 전처리 과정이거든요. 전처리 과정이에요. 자, 뭐로부터? 다양한 출처로부터. 출처의 예시로는 책도 있고요. 기사도 있고, 웹사이트도 있고, 아니면 다른 텍스트의 커프라, 말 뭉치와 같은 것들도 있는데 어쨌든 다양한 출처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은 Mars, 얘가 동사 자리에 온 거죠. 나타냅니다. 그 과정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좋아요. 과정의 시작에 관한 정보를 주면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필수 단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의 시작은 뭐라고요? 시작은 데이터를 갖다가 수집하고 전처리를 하는 겁니다. 다양한 출처에서 모은 데이터를 가리키는 거겠지, 그치? 자, 여기에서 또 궁금할까봐 전처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갖다가 막 모았잖아요. 그러면 미리미리 처리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불필요한 정보는 삭제하고요. 중복되거나 오류가 있는 정보도 삭제를 하고 형식 같은 것은 통일하는 등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pre-processing, 전처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괜찮으시죠? 좋습니다. 이렇게 질문이 끝나버렸습니다. 뭔가 이거다 싶은 문장 없이 끝나버린 느낌이 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게 있는 단어, 목차 역할을 한 단어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용을 그래도 조금 나눠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주제는 도대체 무엇이야? 우리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쓸 수 있습니까? 아니, 선생님도 쓰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객관식 문제라고 하는 거. 따라서 설명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의 도움? 선택지의 도움을 200%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 내용인 거는 이해를 했어. 오케이.
선택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가시는 거라고 역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1번 가볼게요. 자, Training and Operational Mechanisms of Large Language Models. Okay. LLM의 학습 그리고 작동 메커니즘 어때요? 학습과 작동 메커니즘, 학습과 작동 메커니즘 이런 것들로부터 배우고 이렇게 작동합니다. 많은 데이터로부터 배우고 숫자들로 구성되었는데 이게 막 조정되고 조정되면서 작동을 합니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치? 완전 1번이에요. 그래서 메커니즘 뭡니까? 쉽게 말해서 방식, 작동 방식을 일컫는 거거든. 한 몇 번?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2번 갈게요. Process, 접근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LLM 내에서 Efficiently storing data,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랍니다. 지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접근 방식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치? 좋아요. 3번 갑니다. Challenges, 어려움이다라고 합니다. 이 LLM의 지속적인 개발에서의 어려움, 개발이 어렵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고 4번 갈게요. Copyright issues라고 해서 저작권 문제는 바로 탈락이네요. 그쵸? 자, 뭐 할 때? 인공지능이 인간의 언어를 생성할 때의 저작권 문제? 아니지. 5번 갈게요. 영향이랍니다. LLM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미치는 영향입니까? 이런 것도 아니니까 답은 1번으로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우, 되게 어려운 거 함께 했어요. 좋습니다. C&T 정리할게요. 자, 설명문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라고요? 일단 뭐에 관한 글인지 소재를 찾아요. 그리고 소재에 관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찾아주는데 결국엔 무엇의 도움? 선택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빗금 표시했었던 무게 있는 단어들 기억하십니까? must 있고요. rather 있고요. 그 다음에 require라고 하는 동사까지. 이 무게 있는 단어들이 설명문의 목차 같은 역할을 해주었다. 다시 한번 그 단어들의 쓰임 살펴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LLM의 작동 방식과 학습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 언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생성하는지, 어떤 기술이 사용되는지,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의 양과 구성 방식이 어떠한지를 쭉 설명해놓고 있었고요. 대규모 언어 모델의 학습과 작동 메커니즘, 방식이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어려워. 아, 숨차. 설명을 너무 많이 했어.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까? 할 수 있으시죠? 아, 지금 소중한 배움 계속해서 얻고 있어요. 제목 갑니다. 우리 조금 쉬어갑시다. 얘는 좀 할만했습니다. 그치? 딱 보니까 이모지라고 해서 좀 익숙한 소재가 등장하는 것 같고 일단 내용 자체가 우리가 좀 공감하기 좋은 그런 친숙한 소재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볼게요. 봅시다. 이모지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얘가 뭡니까? 감정 등을 표현한 그림 형태의 문자다라고 합니다. 이모지는요, 도와준대요. 목적어 to 부정사 나오지요. 우리가 뭐 하는 거? Super quick. 엄청나게 빠르고요. Efficient. 효율적이 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뭐 할 때? Responding. 응답을 할 때. 뭐에 관한 글? 이모지에 관한 글인 것 같고 이것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좋아요. 이모지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따봉, 하트, 아니면 웃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그러한 표정. 걔네가 다 이모지입니다. 저 어때요? 응답을 할 때 엄청나게 빠르고 효율적이 되게끔 해줍니까? 그치? 나 이해했어. 확인했어. 대신에 따봉. 아, 좋아. 고마워. 대신에 하트. 아, 나 너무 웃겨서 막 눈물이 나. 대신에 웃으면서 우는 그러한 표정. 어때? 완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응답할 수 있게끔 해주지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일단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모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의 장점을 먼저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구나. 근데 바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예시라고 해서 뒤집힐 표현이 나오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요. This also raises a question. 의문을 제기하네요. 이것은 또한 의문을 제기한답니다. Is this actually a good thing? 이거 실제로 좋은 겁니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겠니? 이제 yes로 뒤집으면서 의문을 제기했으니까 마이너스의 흐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볼게요. This kind of rapid response, 이러한 빠른 응답의 종류는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The development of the smartphone, 스마트폰의 개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새로운 소재 등장, 동그라미 치셔야죠. 스마트폰 등장합니다. Our communication is now, 우리의 소통이라고 하는 이제, 자, so 나왔고요.
뒤에 된 나와서 이거 연결되거든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인과관계로 해석을 해주세요. 우리의 의사소통은 이제 기술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the two cannot be separated. 이 의사소통과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의사소통이 뭐야? 이모지를 사용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뭐가 있기에 가능한 겁니까? 스마트폰과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겁니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모지라기보다는 예죠. 이모지는 하나의 예시로서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그럼 얘를 괄호에다가 넣어주고요. 스마트폰과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의사소통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갖다가 크게 잡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어서 한번 봅시다. Technology,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has increased, 증가는 시켰어요. 우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갖다가 증가를 시켰습니다. But, 그러나, 또 뒤집으면서. There's a double-edged sword.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 뭐예요?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는 것이지, 그치? 그럼 좋습니다. 이것은요, 양날의 검입니다. 여기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준다고. 응, 우리가 더 빨라질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효율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해주었고요.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도 높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있지만 양날의 검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제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가보자고요. We may end up less human than we ever wanted. 자,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 등장합니다. End up이라고 해서 결국 뭐뭐 하게 되다. 즉, 더 빨라졌어요. 효율성도 높아지고 생산성도 높아졌지만, end up,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껏 원했던 것보다 less human, 덜 인간적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마이너스의 특징 등장하는구나. 좋습니다. 우리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요? 덜 인간적이게 되었다고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치? 가봅시다. 자, 뭐 하면서 we adapt to 적응하는 거지요. 이런 엄청나게 빠른 속도와 초생산성에 적응을 하면서 our conversation, 우리의 대화는요, may become like fast food. 뭐처럼 되었습니까? fast food. 패스트푸드처럼 되었습니다. 비유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요. 우리는 능력을 잃을지도 몰라요. 뭐 하는 능력이에요? Produce and enjoy slow talk. 패스트푸드와 대비되는 개념. 느린 대화를 생성해내고, enjoy. 즐기는 능력을 갖다가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면서 우리의 대화가 패스트푸드처럼 되어가지고 느린 대화를 만들어내고 즐기는 능력을 갖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패스트푸드 어떠하죠? 빨리 나오지만 뭔가 깊이가 없고 영양가가 부족한 느낌. 지금 우리 대화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응이응. 아니야라고 했을 때는 니은니은. 재밌을 때는 크크크. 이런 식으로 패스트푸드처럼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치? 자, 그럼 이와 대비되는 slow talk, 느린 대화라고 하는 건 뭘까? 이거는 대화에 깊이가 있고, 감정이 오고 가고, 좀 오랫동안 생각해서 말해야 하는 그러한 대화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치? 좋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적응하면서 우리는요, 느린 대화에 관한 능력을 갖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의 흐름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Before the arrival of the smartphone, 스마트폰의 등장 이전에, we were able to wait a couple of days for an answer to an email. 우리는 이메일에 대한 답장을 갖다가 며칠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메일 답장을 며칠 동안이나 기다릴 수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for urgent matters, 긴급한 일에 관해서는 we made a call, 우린 전화를 했습니다. 이메일 답장은 몇날 며칠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긴급한 일에 대해서는 전화를 하면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이전에요. 그쵸? We knew,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The division, 구분을 갖다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두 형태의 의사소통, 즉 이메일과 전화, 이둘 간의 구분, 차이점을 알고 있었어요. 그치? 긴급한 일엔 전화. 그렇지 않고 몇날 며칠을 기다릴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이메일, 그 구분 차이를 갖다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치? 근데 in the smartphone era, 스마트폰 시대에는 이제 다시 넘어오면서 We cannot endure the wait. 우리는 기다릴 수 없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리지도 않아요. We expect. 우리는 기대합니다. An immediate answer for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immediate answer. 어떤 대답이에요? 즉각적인 대답이지. 즉각적인 대답을 갖다가 기대합니다.
내용 추가할까요? 우리는 기다리기를 못해요.

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기대합니까? 즉각적인 대답을 갖다가 기대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살펴주시면 되겠어요. 그치? 그러면 이거 지금 제목 찾는 문제였으니까 얘를 소재로 해서 마이너스에 조금 더 비중을 준 선택지를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가볼게요. 1번 왔습니다. A world united by emojis. 이모지로 인해 하나 된 세상. Digital bonds in daily life.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디지털 유대? 아니지. 2번 갈게요. 스마트폰 문화랍니다. Where communication meets efficiency. 소통이 효율성과 만나는 곳이 스마트폰 문화다. 긍정적으로만 기술하고 있는 거 아니라고요. 3번 갈게요. 이모지는 도와준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서 build closer connections. 어떤 더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닙니다. 플러스의 흐름만으로 끌고 가면 절대 안 돼요. 4번 갈게요. The convenience of instant communication. 즉각적인 소통의 편리함. Can't wait to talk. 얼른 말하고 싶어. 이겁니까? 아니죠. 지금 편리함이에요. 아니고 5번 갑니다. Fading deep conversations in the smartphone era. 스마트폰 시대에서 사라지는 fading. 중요한 단어지. 사라지는 깊은 대화. 스마트폰 시대에서 깊은 대화가 사라지고 있어요. The price of speed. 속도의 price. 대가죠, 대가. 치러야 할 대가입니다. 빠른 속도는 얻었지만 깊은 대화는 사라지고 있어요.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좋습니다. 자, 세인트 정리감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전환 구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로 뒤집으면서 의문을 제기하죠. 이거 실제로 항상 좋은 겁니까?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본격적인 마이너스의 흐름은 엔드업이 나오는 지점, 결국 뭐뭐하게 되다, 결국 덜 인간적이 되었다. 요 흐름을 잘 잡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모지와 스마트폰의 발전으로 인해 빠르고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해졌지만 그로 인해 대화가 패스트푸드처럼 될 수도 있고 느린 대화의 가치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에서 사라지는 깊은 대화, 속도의 대가라고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자, 땡톡에 알람이 울렸는데 이거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서는 못 견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 공감을 하시죠. 그치? 근데 우리가 이러한 삶에 너무 적응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읽었는데 답을 안 해. 10분이 지났을 때는 막 불안해. 내가 말 잘못했나? 뭐 무슨 일 있나? 1시간이 지났어? 이제 화가 나. 아니 왜 읽고 답을 하네? 지금 이러한 세상 속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만약에 여러분이 땡톡을 보냈는데 항상 몇 날 며칠을 답장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한 현상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좋습니다. 자, 드디어 4번 오셨는데 아, 얘도 어렵죠? 어법인데 내용도 길고 내용도 많고 그 또 중요한 소재라서 우리 간접연계 대위 쪽 가져가야 하는 질문이거든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가볼까요? Recognizing, 인식하면서, 무엇을 인식하면서, changes in the natural world, 자연세계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근데 이 변화는 뭐에 의해 야기가 된 거냐면 부분적으로 아니면 전적으로 뭐 때문에 야기가 된 겁니까? 인간의 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서식지 파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지금 인간 활동에 의해서 야기된 자연세계의 변화들을 갖다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 오염, 서식지 파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면서 얘가 주어 동사 되는 거지 앞에 거는 현재 분사 구문이었어요. 그쵸? 어쨌든 관광객들은요. are pursuing,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last chance tourism, 마지막 기회 관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문법 바로 갈게요. 추구하다, pursue의 목적어로 와시 이끄는 명사절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 안에 있는 이 동사요.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refer to ASB의 구조로 쓰여서 이거 R입니다. 헷갈릴까봐 다시 써줄게요. refer to ASB라고 해서 A를 B라고 일컫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기회 관광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이라고 해서 수동태로 쓰인 거지. 그치? 잘 쓰인 거지요. 그쵸? 그러니까 A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와세 자리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쓰였어요. 그쵸? 좋습니다. 1번부터 바로 정리 갈게요. 뭐 물어보고 있습니까? What 뒤에 나와

있는 수동태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알기 위해서는 요 구조를 알았어야 됐고, 어쨌든 완 나오고요. 뒤에 비동사 플러스 PP의 구조 오는 건데, 요 동사 형태까지 다시 한번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뭐에 관한 게? 마지막 기회 관광. 마지막 기회 관광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살펴주시고 이어서 쭉쭉 가봅시다. 내용이 조금 많아요. 자, 마지막 기회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행입니다. 무엇에 의해 동기부여를 받는 여행이냐면, the desire to see, 보고 싶은 욕망. 뭐를 보고 싶어요? 위협받거나 아니면 줄어들고 있는 자연 명소를 갖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보고 싶습니까? Glaciers, 빙하라든지, coral reefs, 산호초라든지, endangered species, 멸종위기에 처한 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사라지기 전에 보러 가야지. 그런 욕망 때문에 여행하는 것이 마지막 기회 관광이구나. 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Best train 특징으로 하는 이렇게 수식하고 있지요. 이러한 명소들을 특징으로 하는 장소는요. May continue to experience 계속해서 겪을지도 모르겠습니다. Heightened vegetation 방문객 증가.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보러 가야지 해서 마구마구 보러 가니까 방문객이 증가할 거예요. 그치?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만들어낼 겁니다. 2번 문법 바로 확인하러 갈까요? Simultaneously 동시에라고 해서 부사죠. 동시에 만들어낼 겁니다라고 해서 지금 분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부사는 분사를 수식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지. 그치? 뭐 물어보고 있어요? 부사의 분사 수식. 오케이, 다시 가봅시다. 자, 이러한 지역들은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방문객들을 갖다가 겪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만들어낼 겁니다. 무엇을 만들어낼 겁니까? 기회죠, 기회. Increase awareness, 인식이 올라가는 거니까 인식 제고, and resource production, 자원 보호의 기회를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거기에 뿐만 아니라 뭐도 만들어낼 거냐면, increase risk of over-tourism, over-tourism,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증가된 위험 또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의도는 좋았어. 의도 자체는 괜찮았다고. 의도는 좋았으나 이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해서 첫 번째 전환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자, 사람들의 의도는 좋았으나 이것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떠한 위험?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마이너스로 첫 번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관광객 수가 1만 명으로 증가했을 때에는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뭐 좋아요. 근데 관광객이 100만 명이 됐어요. 그럼 사람들이 쓰레기도 엄청 많이 버리고 갈 거고 물도 엄청 쓰니까 물 부족 사태에 더불어서 어떤 자연 생태계가 훼손될 수도 있는 거죠. 그치? 환경이 파괴될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과잉 관광의 위험 또한 증가했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이어서 또 가봅시다. 오버투어리즘 이어받아 설명을 합니다.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된답니다. 뭐라고 인정이 되냐면, a major threat to the industry. 그 산업의 주요 위협이라고 인정이 된답니다. 과잉 관광은 위협이야. 계속 마이너스 이름 가져가주면서. 과잉 관광은요, 가리킨답니다. The tipping point라고 해서 임계점. 임계점을 가리킨답니다. 임계점은 이따가 추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임계점을 가리키는데 그 임계점 이어받아서 관계대명사 나왔거든요. 우리 문법부터 판단을 한번 해보고 갑시다. 일단 얘가 선행사인 것 같아요. 얘는 관계대명사니까 뒤에 불완전한 절이 따라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봤더니요, the cost of tourism이라고 해서 주어 나오고요, outweigh라고 해서 동사 나왔는데, outweigh는 뭐뭐보다 더 크다라고 해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거든? 근데 뒤에 목적어까지 잘 나왔어. 완전한 절이 왔다고. 그러면 관계대명사는 단락이구나. 뒤에 뭐가 왔기 때문에?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부사 where로 고쳐주거나 아니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형태인 at which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해석은요,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해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앞에 선행사까지 끊고 그 임계점에서는 뭐뭐에서는이라고 받아서 쭉 이어받아 해석해주셔도 자연.

부담스러워요. 괜찮으시죠? 그럼 다시 한번 가볼게요.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건 임계점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임계점에서는요, 관광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용이 이득보다 더 커지게 되는데, 누가 얻어가는? 지역사회가 얻어가는. 근데, 뭐 때문에 비용이 더 커지게 되냐면, overcrowding. 관광객이 막 붐벼. 관광객 과밀이라든지, poor management. 부실한 관리 때문에 이득보다 비용이 더 커지는 그 임계점을 가리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계점이 사실은 물리학 용어입니다. 자, 물컵에 물이 차 있습니다. 이것을 기울일 때, 계속 넘치지 않다가 어느 지점을 딱 넘어서면 쾅 흘러 넘치게 되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죠. 그 임계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가능성이 무너지는 그 지점, 그 한계점을 갖다가 임계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어쨌든 비용이 더 커지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If not managed properly,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의 threat,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마이너스의 흐름으로 가고 있군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또 봅시다. The growing concern, 증가하는 우려입니다. 이게 계속 위협이 되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할거 아니겠어요? 우리 3번까지 정리를 하고 가셔야죠. 이따 물론 스윙트에서 정리를 할 거긴 하지만 지금 관계대명사의 자리인지 아니면 관계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자리인지 뒤에 완전한 절이 왔기 때문에 후자를 써줘야 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과잉 관광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는요. Offers opportunities.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네. 지금 과잉 관광 마이너스였거든. 근데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오히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내용에 재전환이 일어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사람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막 방문을 해. 근데 역효과를 인해서 과잉 관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이게 위협이 될수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너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위기가 관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재전환이 일어나는 구간이에요. 그쵸? 좋습니다. 누가 뭐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냐면, 관광 전문가들이 뭐할수 있는 implement, 실행을 하는 거죠. Sustainable best practices, sustainability네요. 정정합니다.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지속 가능성에 관한 어떤 최우수 실천 사례, 모범 사례를 갖다가 implement, 실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improve, 개선을 하는 거죠. site specific는 특정 지역에 맞춘 거예요. 특정 장소에 맞춘 지속 가능한 관광지 수준의 관리 계획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제공을 해주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내용 한번 뻗어나가 보면은 지금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무엇을 위한? 지속 가능한 관리 실천에 대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더라라고 해서 내용의 재전환이 일어나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4번의 어법 판단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할수 있는 기회에? 지금 기회를 갖다가 수식하는 투부 정사 덩어리 내에서 첫 번째 동사 원형, 엔드로 연결되는 두 번째 동사 원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 최우수 실천 사례를 실행하고 그 지역 맞춤형 관리 계획을 갖다가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오케이. 4번은 병렬 구조를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으시죠? 그치? 좋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갑시다. 과잉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복합적 추세입니다. 이 관광 산업에 있어서 복합적인 추세이고요. 이어지는 동사입니다. calls up은 요구하는 거지. 그리고 요구한답니다. 그 관광지의 관리자들이 뭐 하도록 요구를 하냐면, engage with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누구랑 관계를 맺습니까? 모든 부문, 그리고 stakeholders, 이해 당사자들과 관계를 맺도록 요구를 하는데, 글쎄, 이 모든 부문과 이해 당사자들은요, involved, 관련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구나.
어디에 관련된 그 관광업과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정부, 뭐 지역단체, 환경단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까지 해당될 수가 있겠지요. 그치? 자, 우리 involve라고

대표하는 동사는 포함하다, 관련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관광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니까 관련된 PP 형태로 수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쵸? 얘는 뭐하고 있습니까? 앞에 나오는 명사구를 갖다가 PP 덩어리가 수식할 수 있는가?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그쵸? 5번까지 괜찮은 거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장기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관리 계획을 위해서. 근데 이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기 위한 거냐면 mitigate double tourism, 과잉 관광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한번, 과잉 관광을 완화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계획 수립을 위해서 관광지의 관리자들은 이 관광업과 관련된 모든 부문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라고 요구사항까지 딱 던져주며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으시죠? 많은 내용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스윈트 정리하고 예시 하나 들어주고 마무리할게요. 자, 스윈트 정리 어떻게 갑니까? 지금 관계 대명사의 자리인가 아닌가를 갖다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관계 대명사는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하지만 관계 부사,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 완전한 절이 따라올 거고요. 우리 뒷부분에 있었던 요 동사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뭐보다 더 크다, 더 중요하다라는 뜻을 가진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앞에 명사구, the tipping point를 수식하는 관계 절이 와야 되는데 뒤에 완전한 절이 이어짐으로 where나 at which로 고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시 하나 들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사라지기 전에 보러 가야지 해가지고 빙하가 녹기 전에 아이슬란드에 갈 거야. 나는 북극곰이 멸종되기 전에 캐나다에 갈 거야. 아니면 해수면이 상승되어서 섬이 사라지기 전에 난 몰디브에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얘들아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어쨌든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면 탄소가 배출되니까 결국 이것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서 빙하가 더 빨리 녹을 수도 있어. 북극곰을 보러 갔어. 북극곰이 스트레스를 받아. 사람들이 가면서 그 자연 환경, 북극곰의 서식지도 알게 모르게 파괴를 합니다. 그럼 북극곰의 멸종이 더 가속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치? 그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오히려 관리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관리자들, 관광업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뭐 입장객수를 제한한다든지 예약제를 운영을 한다든지 뭐 보호구역을 설정하거나 환경세를 부과를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 좋은 내용의 지문이었어요. 좋습니다. 22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하는 아침, 이 아침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내가 어떻게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볼 것인가 고민을 한번 해주시고 스윈트와 어휘까지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 지문들 남아있는데 오늘 큰 산 넘으셨습니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지문들 살펴보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0: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 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 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
2: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서영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이 듣기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 배울 유형은요, 바로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유형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유형은 듣기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이 유형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3급에서 6급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보통 우리가 13, 14, 15, 16번에 해당하는 문제들은요, 단일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문항들은요, 1지문 2문항의 복합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일 문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문을 듣고 하나의 문항을 풀면 되는 것이지만 복합 유형에서는 하나의 지문을 우리가 듣고 두 개의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 3부터는 조금씩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과 함께 이 유형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13번부터 16번까지의 문항을 이번 첫 시간에 우리가 연습을 해볼 텐데 인데요. 자, 보통 우리가 남녀의 대화, 그리고 안내방송, 뉴스 보도, 인터뷰 이러한 담화들이 조금 더 다양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3번부터 16번까지는 이렇게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출 유형 학습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여러분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같은 내용을 찾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요. 자, 이 문제는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빠르게 한번 살펴보셔야 여러분들이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자는 수강 신청을 하지 못했다. 남자는 영화에 이해 수업에 만족했다. 남자는 여자와 함께 영화에 이해 수업을 들었다. 여자는 자신의 전공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예, 선택지가 있는데요. 아마도 이 영화에 이해라고 하는 수업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민수야, 너 작년에 영화에 이해 수업 들었잖아. 어땠어?
4: 정말 좋았어. 근데 왜?
3: 이번에 수강 신청을 했는데 다른 학과 수업이라 좀 걱정돼서.
4: 그 수업 내용도 재미있고 별로 안 어려웠어. 너도 괜찮을 거야.
2: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이 영화의 이해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요. 자, 여자가 너 작년에 영화의 이해 수업 들었잖아. 어땠어? 라고 되어 있죠. 남자가 정말 좋았어. 근데 왜? 여자, 이번에 수강 신청을 했는데 다른 학과 수업이라 좀 걱정돼서. 남자가 그 수업 내용 재미있고 별로 안 어려웠어. 너도 괜찮을 거야 라고 그 수업 들어도 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여자는 수강 신청을 하지 못했나요? 아닙니다. 이미 수강 신청을 했다라는 것이 나오지요. 자, 영화의 이해 수업에 만족했다. 여러분, 남자는 이미 수업을 들었고 그 수업 아주 재미있고 별로 안 어려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바로 정답은 2번, 수업에 만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좋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택지를 보시면 여러분, 만족했다, 남자의 대화에서

0: 좋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고 있지요. 이렇게 비슷한 표현으로 바꿔서 선택지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면 정답을 찾는 것이 아주 쉬워집니다. 자, 남자는 여자와 함께 영화 이해 수업을 들었나요? 아니요. 남자는 들었지만 여자는 아직 듣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전공 수업인가요? 아니지요. 다른 학과 수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는 이곳에 처음 와봤다. 예전보다 가게가 많이 줄었다. 남자는 인주식당에 간 적이 없다. 인주식당은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여자와 남자가 이 인주식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우리 여긴 10년 만에 온 거지? 진짜 많이 변했네.
2: 그러게. 가게도 많아졌어. 새로 생긴 길도 있고.
1: 그런데 저기 인주식당은 그대로 있어.
2: 정말이네. 우리 대학 다닐 때 저기서 자주 점심 먹었잖아.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약간 오랜만에 이곳에 온것 같습니다. 여긴 10년 만에 온 거지? 진짜 많이 변했네. 라고 이야기했어요. 남자가, 그러게, 가게도 많아졌어. 새로 생긴 길도 있고. 그런데 저기 인주식당은 그대로 있어. 라고 여자가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지요. 남자가, 정말이네. 우리 대학 다닐 때 저기서 자주 점심 먹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이곳에 처음 와봤나요? 아니지요. 이미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가게가 많이 줄었다라고 했지만 아닙니다. 가게가 많아졌어라고 하고 있지요. 역시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남자는 인주식당에 간 적이 없나요? 아니죠. 우리 대학 다닐 때 저기서 자주 점심 먹었잖아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인주식당은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 있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청바지 할인 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고객의 양말을 선물로 준다. 선물을 받으려면 1층 행사장, 그다음에 행사장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 행사를 하고 있는데 할인 행사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오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객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1층 행사장에서는 청바지를 50%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오늘 하루만 진행되니 고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 쇼핑몰에서는 오늘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께는 양말 한 켤레를 선물로 드립니다. 영수증을 가지고 고객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즐거운 쇼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여러분, 여자가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내 방송의 첫 번째 부분을 잘 들으시면, 아, 이 행사가 무엇인지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자, 고객님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 1층 행사장에서는 청바지를 5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할인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청바지 할인 행사는 어제부터 시작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제부터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오늘 하루만 진행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그러니까 같은 것을 찾는 이 유형 3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선택지에 있는 이런 시제들, 그리고 단어 하나를 약간만 바꾸어서 다르게 표현해서 선택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작은 정보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은 맞지 않지요. 모든 고객에게 양말을 선물로 준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5만 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줍니다. 자, 선물을 받으려면 1층 행사장으로 가야 되나요? 아니지요. 자, 여기 보시면 영수증을 가지고 고객센터로 오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바로 4번. 행사장에서 청바지를 할인된 가격. 얼마? 50% 할인된 가격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단 청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기숙사 학생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 내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계단 물청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소 시간 동안에는 1층부터 4층까지의 계단을 이용하실 수 없으니 기숙사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단에 신발이나 개인 물건을 두신 경우에는 청소 시작 전까지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은 청소가 끝난 후 바로 다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지금 기숙사에서 안내 방송을 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계단 청소를 한다라는 안내 방송이었죠. 자, 여러분, 내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라는 부분, 내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계단 물 청소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했지요. 여기에 보통 오전이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후라는 단어 틀린 것이지요. 자, 2위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아주 작은 정보들이 바뀌어서 출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에 주의하시고요. 자, 계단 청소 중에는 엘리베이터를 탈수 없다라고 했지만 엘리베이터를 오히려 타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리고 계단 청소 전에 계단에 둔 물건을 치워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계단에 신발이나 개인 물건을 두신 경우에는 청소 시작 전까지 치워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차근차근 살펴볼 수 있겠지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연습 문제를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연습 문제 1번입니다. 여기도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엄마 생신에 대해서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 오빠, 다음 주 수요일이 엄마 생신인 거 알지?
2: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같이 선물 사러 가기로 했잖아.
1: 맞아. 엄마 지갑이 오래돼서 새 지갑을 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2: 좋아. 그럼 지갑은 같이 사자. 꽃은 그날 내가 따로 준비해 갈게.
0: 자, 여러분, 여자, 남자가 엄마 생신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이 엄마 생신인 거 알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번 선택지를 보시면 이번 주 주말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게 맞나요? 아니죠.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제를 바꾸는 경우들 많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언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더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엄마의 생신을 잊고 있었다라고 했는데요. 생신인 거 알지? 응. 그래서 이번 주말에 같이 선물 사러 가기로 했잖아. 나 알고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3번. 여자는 엄마 생신 때 꽃을 준비할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꽃은 누가? 남자가 준비, 따로 준비할게. 라고 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들은 내용과 같지 않습니다. 자, 4번. 두 사람은 엄마 생신에 지갑을 선물하려고 한다. 여러분, 지갑이 오래돼서 새 지갑을 사드리면 어때? 라고 했고요. 남자가 좋아! 라고 이야기했지요. 아마 여자와 남자는 엄마 생신에 지갑을 선물하려고 한다는 내용과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문제는 4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쉬우신가요? 자, 이 들은 내용과 일치하는 것, 정말, 내용이 같은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비슷한 것도 아니고 정확히 일치하는 것인데 약간 다른 단어들로 선택지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 우리가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 또뭐 편의점도 나오고요. 아르바이트, 편의점 이런 내용들이 선택지에 등장을 하는 거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런 내용이 듣기 담화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민수 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어때요?
2: 아, 처음에는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실수도 많았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재미있어요.
1: 그렇군요. 전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안 구해지네요.
2: 그래요? 우리 편의점에서 주말에 일할 사람을 찾는데 한번 지원해 보는 건 어때요?
0: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민수 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어때요? 아, 처음에는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들고 실수도 많았는데 지금은 익숙해지다. 여러분, 괜찮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 이 여자는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에서 나오는데요. 전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보려고 하는데 라는 키워드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여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1번에서 바로 제시가 됩니다. 자, 남자는 지금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었나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여자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구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남자가 일하는 편의점에서는 평일에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 편의점에서 주말에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아닌 것이죠. 자, 시간이 된다면 끝까지 한번 오답들을 체크해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차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겠습니다.
1: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열차는 강한 폭우와 바람으로 인해 속도를 줄여 운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대전역을 지난 상태입니다. 강풍으로 열차가 일부 구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열차는 안전하게 운행 중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인 부산역에는 예정보다 약 20분 늦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0: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차 탈때 이런 안내 방송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날씨 때문에 조금 늦게 도착한다. 이런 안내 방송,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안내 방송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승객 여러분들께 우리 열차는 강한 폭우, 여러분 뭐예요? 비가 아주 많이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폭우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바람으로 인해서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고 있다. 현재는 대전역을 지났고 그 강풍으로 열차가 일부 구간에서 흔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보고 우리가 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이 열차는 대전역에 설 것이다. 자, 이미 대전역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오답입니다. 자, 이 열차는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열차라고 했는데요. 뒷부분에 이 정답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자, 부산역에는 예정보다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인 부산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보다 20분 늦게 도착할 예정입니다. 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다면 서울역까지 운행하는 열차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역에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20분이나 늦게 도착할 것이라고 한 것이지요. 자, 마지막 4번. 이 열차는 강한 바람으로 일부 구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답은 4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형 3에 해당하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들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유형에서는 지금 일상적인 대화와 안내 방송과 관련된 내용들로만 오늘 문제들을 파악하고 연습을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뉴스와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들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지문, 이문항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같이 복합적으로 묶여있는 유형들을 학습할 때 연습을 해볼 것이기 때문에 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 유형이 어떤 것인지만, 어떻게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인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만점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보통 선택지에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핵심 정보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듣기가 이루어지니까요. 듣기 내용이 들려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자, 자주 나오는 어휘도 학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안내방송 같은 경우에도 뭐 지연이 되다, 그 다음에 뭐 폭우나 강한 바람, 그리고 어떤 청소, 끝나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문제에서 오늘 들었듯이 자주 나오는 어휘 학습들 반드시 해두시면 꼭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제를 파악하는 것. 그러니까 이미 한 것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 중요합니다. 자, 선택지 1, 2, 3, 4를 분석.

0: 생각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맞는지 이것은 틀린지를 미리미리 좀 풀어보시면, 그러니까 표시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분석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의미 중심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단어들을 찾기보다는 그 같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핵심 정보를 파악한다라고 했을 때에도 여러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바뀌어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듣기에서 함께 갔어요라고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혼자 갔다라고 바꾼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어휘 학습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의미와 반대되는 의미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입장권을 구입, 사야 된다라고 반대로 제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파악할 때, 자, 다음 주 수요일이 생일이야라고 했는데 선택지에는 이번 주 주말과 같이 단어를 또 바꿔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에 이 선택지 1, 2, 3, 4 듣기 전에 선택지의 내용을 미리 파악해야 된다는 거. 물론 들으면서도 O, X 표시들을 여러분들이 하면 답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듣기에서 사람이 많다라고 했다면 선택지에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으로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미 중심으로 판단한다 라고 했을 때 표현이 다르지만 같은 의미일 수 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들로 바꿔 놓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듣기에서는 선물로 지갑을 사드리자 라고 했다면 선택지에서는 지갑을 선물할 계획이다 라고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에서는 이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리에 쏙 집어 넣으시고, 문제들이 어떻게 다르게 선택지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신다면 정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아, 이것이 왜 정답이고 이것이 왜 정답이 아닌지 꼭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다음에 또 이런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얼마든지 정답을 빠르게 찾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어려우신가요? 아니죠? 자, 선생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포기하지 않고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여러분 토픽 시험 볼 때 아 방금 내가 내용을 못 들었는데 라고 하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적 있으시죠? 여러분 듣기 시험에서는 지나간 것은 바로 잊어버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더 집중력 있게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0: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사가 유형 3의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출 유형 학습부터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13번, 14번에 해당되는 유형들을 연습하고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내용. 자, 일치하다라고 하는 것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6번에 나오는 문제에서 선택지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빠르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인주시청이 개최한 제4회 인주 걷기 대회가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정해진 거리를 자유롭게 걸으면서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기념품도 제공되었습니다. 인주시청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0: 자, 여러분, 우리가 대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을 때는 사실은 선택지에 아주 유사한, 그러니까 같은 내용과 같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표현으로 선택지에 제시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인주시청이 제4회 인주 걷기 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대회라고 한다면, 걷기 대회, 그리고 자전거 대회, 그리고 마라톤 대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걷기 대회에서 진행된 활발한 참여 속, 누구? 시민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회는 중간에 날씨 문제로 중단되었다? 당연히 이것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번 대회는 정해진 거리를 자유롭게 걸으면서라는 키워드를 들었다면, 여러분, 다른 참가자들과 경쟁하면서,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걷는지 경쟁하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회는 앞으로 더 이상 개최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문단 얘기에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오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인 이 대회에서 끝까지 걸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기에 완주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완주하다가 뭔가요? 목표 지점까지 끝까지 가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걸으면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한 기념품도 제공되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문제도 함께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자의 직업, 그다음 여자의 어떤 정리 방법.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를 보면 정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선택지에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의 내용을 사실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화 내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수납 정리사라는 직업을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0: 어떤 일을 하시나요?
1: 저는 수납 정리를 신청한 고객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정리하고 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물건을 버릴지,

0: 끝날지 고객과 함께 결정한 후 남은 물건들을 보기 좋고 사용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끝난 뒤에는 정리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대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대화는 인터뷰입니다. 인터뷰 형식도 우리 듣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잘 들으면 힌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수납 정리사라는 직업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라고 벌써 말하고 있죠. 자,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처럼 여자의 직업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수납 정리를 신청한 고객의 집에 직접 방문해서 물건을 정리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죠? 고객의 집에 가서 정리를 함께 해준다. 정답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이 없는 동안 정리 업무를 해야 한다 라고 했지만, 고객과 함께 결정한 후 라고 말했기 때문에 3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 방법을 알려주는 것은 여자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정리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역시나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습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다양한 단어들 들으면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정전사고, 정전사고, 정전사고, 전기공급이라는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정전사고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겠죠? 자, 그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제 저녁 7시경 인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기 공급이 6시간 넘게 중단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전기 공급이 복구된 상태이며 관계 기관은 해당 단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전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 대본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지금 정전사고가 났다는 뉴스의 담화입니다. 자, 뉴스는 보통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왜 일어났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지요. 자, 보시면 오늘 새벽에 일어났다라고 했지만 대본에서는 어제 저녁 7시경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했었지만, 자, 이런 오늘 새벽 반대되는 표현들, 그러니까 단어들을 조금 바꿔서 선택지로 제시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관계기관은 정전사고의 원인을 밝혀냈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전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냈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전사고로 인해서 화재까지 발생했다라고 했지만, 뉴스에서는 정전사고에 대한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전기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현재는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잘 들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전기 공급이 복구가 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기가 잘 공급되던 상태로 복구가 되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0: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민은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응급처치를 했다, 차 사고가 났다,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에 옮겨졌다. 선택지를 빠르게 읽으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고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난 3일 아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한 시민이 빠르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하여 남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시민은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남성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약 10분간 응급처치를 이어갔습니다. 남성은 곧 의식을 되찾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0: 여러분, 대본부터 보면서 정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지난 3일 아침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자, 이 처음 부분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한 시민이 빠르게 다가가서 응급처치를 했고, 남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시민은 남성에게 바로 응급처치를 했다. 바로 정답을 사실은 찾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민은 119에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했지만 앞서 우리가 대본을 보면서 확인한 것처럼 이 시민이 빠르게 다가가서 10분 동안 응급처치를 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1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횡단보도에서 차 사고로 쓰러졌다라고 선택지에 제시되어 있지만, 여러분, 남성은 갑자기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차 사고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남성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지만, 마지막 부분에 남성은 응급처치를 받은 후에 곧 의식을 되찾았다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문제, 그리고 지금 연습한 문제도 사건을 이야기해주는 뉴스의 담화인데요. 뉴스의 담화는 사건이 일어난 어떤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그리고 그 사건의 원인이나 그 사건의 결과까지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원인과 결과 속에서도 누가 했는지 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게 되면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문제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의 선택지를 보니까요, 남자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기장에서 운동선수의 부상을 치료한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을 한다, 그다음 운동선수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또 운동선수의 기록을 분석해서 실력을 평가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아마도 남자가 어떤 운동선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내용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선생님께서는 현재 스포츠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1: 저는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돕는 일을 합니다. 선수들이 긴장하거나 자신감을 잃었을 때 그 원인을 함께 찾아가며 심리적 안정과 집중력을 높이는 훈련도 진행합니다. 또 경기 외적인 스트레스나 슬럼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0: 자, 대본 보면서 정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선생님이 인터뷰의 내용은 앞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앞에서 무엇을 말하는지를 집중력 있게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선생님께서는 현재 스포츠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 상담사. 그러니까 무언가를 자꾸 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리를 좀 안정시켜 줄 수 있도록. 자, 근데 그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리적으로 돕는 일을 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선생님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 남자의 직업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운동선수의 부상을 치료한다? 사실 아니죠. 부상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를 상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경기 전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운동을 한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사실 이 첫 번째의 내용에 여러분들이 집중했다면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습니다. 3번, 남자는 운동선수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도 우리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이 일은 이라고 해서 이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들어보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요즘 문화유산이나 박물관을 방문하면 문화 해설사 분들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요. 문화 해설사가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1: 네. 우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고요. 관람객에게 쉽게 설명하는 전달력과 친절한 태도도 중요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설할 때는 외국어 실력이 도움이 됩니다.
0: 네, 대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해설사라고 해서 이 문화해설사의 직업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을 합격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시험 없이 면접만 보면 된다? 아니지요. 이 일은 외국어를 잘하면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주의 깊게 들으셨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설할 때는 외국어 실력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3번은 대화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설할 때 도움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4번은 이 일을 하는데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지만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하는 교육과정 이수와 시험 합격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격증이 사실은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3번, 4번, 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0: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는 꽃을 직접 키워서 판매한다. 남자는 꽃 구독 서비스를 처음 신청했다. 여러분, 구독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할 텐데요. 구독은 우리가 신문이나 예를 들면 뉴스 같은 것들, 책 같은 것들을 정기적으로 돈을 주고 구입했을 때 구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꽃을 구독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자, 여기 이 키워드에 초점을 맞춘다면 아마도 이꽃 구독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요즘 신문을 구독하듯 꽃을 정기적으로 받는 꽃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2: 제가 꽃을 워낙 좋아해서 꽃집을 열게 됐는데요. 꽃 사러 오는 게좀 번거롭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독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어요. 정해진 날짜에 신선한 꽃을 예쁘게 포장해서 집이나 사무실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0: 자, 여러분, 대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을 구독하듯이 꽃을 정기적으로 받는 꽃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지요. 바로 여자가 꽃을 워낙 좋아해서 시작하게 됐다. 꽃집을 열게 되었는데 꽃 사러 오는 사람들이 번거롭다고 이야기를 해서 직접 정해진 날짜에 보내주는 것을 하는 꽃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자는 꽃을 직접 키워서 판매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고요. 남자는 꽃 구독 서비스를 처음 신청했다 맞지 않습니다. 여자는 꽃집에 직접 꽃을 사러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직접 사러 가기 힘든 고객들을 위해서 꽃을 보내주고 있지요. 여러분, 마지막 4번,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꽃을 배송하고 있다라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일치하는 것을 찾는, 그러니까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13번과 14번을 기출형을 살펴보고 그리고 연습을 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5번 뉴스에 대한 담화, 16번 인터뷰에 대한 담화들을 함께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이런 문항들은 두 개의 문제가 출제되는 복합 지문인데요. 다른 유형들과 묶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점 전략,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듣기 담화의 유형별로 좀 주의할 점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일상 대화에서는 대화의 상황과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 안내방송이나 뉴스 같은 경우에는 언제, 몇 시에, 그리고 어디에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들을 메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이 아주 단어만 바뀌어서 선택지에 오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뷰에서는 화자의 직업,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면서 이게 맞나요? 아닌가요? 맞나요? 틀린가요?를 계속해서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쉽고 또 빠르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실전 대비 연습입니다. 여러분, 미리 읽고 핵심어를 표시하는 것들 우리가 같이 연습을 해 봤는데요.

들으면서 핵심어를 메모하는 건 분명히 앞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휘를 바꿔서 표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문장의 뜻이나 전체적인 의미를 유사하게 바꿔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들은 내용과 비슷한 답안들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라고 했을 때 무엇무엇을 마음 먹었다. 무엇무엇을 하고 싶다. 할 계획이다라는 표현들로 비슷한 말들로 선택지에 나오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유사어의 의미들을 파악하고 연습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선택지를 보지 않고 듣거나 선택지를 보면서 정답을 판단하고 또 자기의 메모와 비교하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한번 들으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혼자서 공부할 때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듣는 연습을 꼭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답 분석 노트를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내가 무엇을 못 들었고, 어떠한 단어를 아직 모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꼭 들었어야 하는 어떤 중요한 표현들, 어떤 장소가 나왔을 때그 장소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을 아직 많이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을 좀 정리해 놓고 또그 부분에서 다음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에는 조금 더 주의 깊게 듣는 연습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제, 특히 언제, 과거에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누가, 또 수량과 관련된 내용들, 얼마나 몇 명이 그랬는지, 또 긍정, 부정, 이러한 개념들의 세부 정보들을 파악하면서 듣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듣기 시험들을 더 자신 있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집중력을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요 우리는 조동사들을 차례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문장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It can't be true. 진짜 짧죠?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조동사, 아 여기 사용됐죠? can이라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조동사 can 하면 여러분들 그냥 능력만 떠오르실 때가 많아요. 뭐 할 수 있다는 뜻 아니야? 라고 말이죠. 근데 지금 이 문장을 그 뜻으로 해석하시면요. 그것은 사실을 능력이 없다는 뜻인가? 그것은 사실을 능력이 없다? 그게 무슨 뜻인지 굉장히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헷갈리고 계시다면 아주 잘 오셨어요.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조동사 can 그리고 조동사 could의 모든 것을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can과 could 중에 먼저는 can에 집중.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뭐 할 수 있다라는 현재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그건 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니까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조동사 ca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많은 조동사들이 그렇듯이 조동사 can이 추측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조동사 can이 추측의 의미를 가질 때는 보통 부정으로만 쓰인다는 거예요. 부정으로 cannot 또는 can't 라고 쓰이는 경우에만 오모 일리가 없다라는 추측의 의미로 활용이 됩니다. 즉 부정이 아닌 긍정 형태의 조동사 can은 거의 뭐 10중 8구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능력을 표현하는 건데 can't라고 쓰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추측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상당히 특이하죠? 기억해 주시는 게 포인트겠습니다. 자, 됐어요? 정리됐나요? 그러면 could로 넘어가 볼게요. could,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죠? 맞아요.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과거의 능력을 표현하는 거 가능합니다. 근데 could도요. 자, 집중하셔야 돼요. 추측의 의미가 있거든요. 추측의 의미를 더해줄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추측으로서 could가 쓰일 때 그 추측은 현재의 추측이 됩니다. 과거에 대한 추측이 아니에요. 현재에 대한 추측입니다. 해서 could가 뭐뭐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의미로 사용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이게 좀 헷갈려요. could는 can의 과거형인데 추측으로 쓰일 때 뜻은 현재란 말이야? 네. 뜻은 현재가 됩니다. 언제? 추측의 의미로 could가 쓰일 때. 자, 요 점 참고해 보시면서 다음 예문들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헷갈릴 수 있는 can't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an't가 능력을 정말 말해서 뭐뭐 할 수가 없다. 그러할 능력이 없다 라는 뜻으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똑같은 can't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추측의 의미로 근데 부정의 추측의 의미죠. 어떻게 말하자면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면 됩니까? 가장 확실한 건 사실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자, 예문 같이 볼게요. 한번 훈련을 해보자는 말이죠. 먼저 문장 읽어봅니다. He can't drive a truck. Drive a truck은 트럭을 운전하다잖아요. 그는 트럭을 운전할 리가 없다라는 뜻인가 싶을 수도 있지만 근데 맥락상 보통 이런 문장이 있으면 그는 트럭을 운전할 수 없어요. 능력의 의미로서 파악해주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읽고 있는 글 속에서의 맥락을 통해 파악하시는 게 언제나 가장 정확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는 요거 이제 우리가 능력으로 좀 파악을 해볼게요. 그럼 이 문장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can't가 쓰였거든요. 근데 맥락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he can't be the thief. thief 하면 도둑이잖아요. 만약에 can't를 능력으로 보면 그는 도둑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뭐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런 문장 나오면 저는 추측으로서 그가 도둑일 리가 없어요 정도로 해석할 것 같아요. 이것도 맥락에 따라서 뜻이 바뀔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can't가 두 가지 이런 쓰임들이 있다는 거 can't가 이런 두 가지 쓰임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는 거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자, can't만큼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사 could예요. could는 과거의 능력,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이건 우리가 잘 알아요. 근데 could가 어떻게도 쓰인다? 현재의 추측, 포인트는 이거예요. 현재의 추측을 할 때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 뜻을 보면 뭐뭐일 수도 있다. 뭐뭐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문 통해서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She could eat three hamburgers in one sitting. In one sitting은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러니까 한 번에란 뜻이거든요. 자, 한 번에 세 개의 햄버거를 먹을 수 있었다. 과거의 능력으로서 해석하는 게 여기서는 가장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이건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하는 거지만 저는 지금 능력으로, 과거의 능력으로 이 쿠드를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문장은 어때요? 자, 똑같은 쿠드거든요. 읽어볼게요. She could be coming. 이걸 능력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녀는 과거에 능력이 있었던 건데 어떤 능력이 있냐면 becoming 오고 있는 중이다니까 그녀는 오고 있는 중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뜻은 추측으로 그녀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요 정도로서 봐주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could가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맥락에 맞춰서 해석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건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럼 함께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말 먼저 읽습니다. 그녀는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읽을 수 있어요. 뭐뭐 할 수 있어요. 능력이죠. 조동사 can이 쓰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녀가 할 수 있는 거니까 she can 시작하면 되겠죠. 자,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he can read a book. She can read a book. 책을 한 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하루 만에요. 그냥 하루 안에 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n a day 말해주시면 문장 아주 쉽게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헷갈리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조동사 can의 첫 번째 가장 많이 쓰이는 뜻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능력이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이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She can read a book in a day. 그녀는 하루 안에 하루 만에 한 권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자, 문장 완성이 됐고요. 이건 어때요? 자, 조금 길죠. 그는 한강을 10분 안에 수영해서 가로지를 수 있었어요. 뭐뭐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능력을 또 한번 제가 표현해보고 싶었어요. 참고로 한강을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그래도 10분 안에 가로지를 수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냥 제 멋대로 쓴 문장이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 명작에만 집중해보세요. 자, 그가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주어는 먼저 he로 시작할 거고요. 과거의 능력이니까 could 써주면 되죠. He could. 그는 할 수 있었어요. 뭘 할 수 있었어요? Swim across. 수영에서 가로질러 갈 수 있었던 거죠. 뭘 가로질러서 가는 겁니까? 한강. 그걸 이제 영어로는 The Han River. The Han River. 있어 보이죠? 아,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근데 그냥 가로지르는 게 아니에요. 10분 안에 가로지르는 거니까 In 10 minutes. 붙여주면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의 능력, could 신경 쓰면서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could swim across the Han River in 10 minutes. 이렇게 해서 조동사들 활용해서 문장 두 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It can't be true. 여기서 can't를 능력으로 보면 그것은 능력이 없죠. 뭐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라는 되게 특이한 문장이 만들어져요. 그것은 사실일 능력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석하는 거 여기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다뤘죠. can't가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어요라고 해석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른 해석이 되겠어요. 이거 아까는 해석 못하다가 지금 해석이 가능하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 배우셨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Hi guys, today is the second day of stretching out our hips. You ready?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고관절 스트레칭 데이 2,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자세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일단 영어 대화문 먼저 보러 가실게요.
1: You did something to your hair, didn't you? Can you tell? You have such a keen eye. Sarah, you dyed it pink. What do you mean pink? Get me a mirror.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 you tell? 이런 뜻인데요. I can tell 아니면 Can you tell? 이런 식으로 tell, 말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Can you tell? 이러면 티나니? 이런 뜻입니다. 아, 그게 보여? 알 수 있겠니? 즉, 티나니? 이런 뜻인데요. 거꾸로 I can tell 이러면 나도 보여, 나도 알 수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tell 이라는 동사를 써요. 좀 신기하죠? 그래서 대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You did something.

something to your hair, didn't you? 이럽니다. 너 머리에 뭐 했지, 그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Can you tell? 이럽니다. 티나? 이런 뜻이죠. 아, 그게 보여. 티가 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You have such a keen eye. 이럽니다. Keen eye. 너 눈썰미 되게 좋다. 이런 뜻,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You have such a keen eye. 이거 딱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Sarah. 야, Sarah야. You dyed it pink. 이럽니다. 너 핑크색으로 염색했잖아. 어떻게 이게 안 보일 수가 있겠어? You dyed it pink. 이럽니다. 핑크색으로 염색했잖아. 이러니까. What do you mean, pink? 이랍니다. 핑크라니 무슨 소리야? Get me a mirror. 이랍니다. 야, 거울 갖다 줘봐. 이러죠. 큰일이 났어요. 분홍색으로 염색이 됐나 봐요. Can you tell? 잘 쓰실 수 있으시겠죠? 두 번째 대화 일단 또 보러 갑시다. I'm trying to buy a lipstick for my older sister. That's so nice of you. These four colors are the most popular. I can't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ny of these. I'll give you a hand. Is her skin more of a cool tone or a warm tone?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Can you tell 활용해서 I can tell 이런 식으로 표현이 쓰인다고 했죠. 그 표현을 쓴 대화인데요. I'm trying to buy a lipstick for my older sister입니다. 아, 립스틱을 사려고 한대요. 누구를 위해서? For my older sister. 아, 누나 또는 언니를 위해서 살 거래요. 그랬더니 That's so nice of you. 정말 나이스하시네요. These four colors are the most popular입니다. 이네 가지 색깔이 가장 인기가 많은 컬러예요. 이렇게 백화점이나 샵 가면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랬더니 I can't tell the difference 이럽니다. I can't tell the difference. 나는 차이점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럽니다. 난 봐도 모르겠어요. Between any of these 이럽니다. 이중 어느 뭐하고도 차이점을 난 모르겠는데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ll give you a hand 이럽니다 손을 줄게요 이런 뜻이 아니라 아 제가 도와드릴게요 I'll give you a han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s her skin more of a cool tone or a warm tone 이럽니다 그녀의 피부가 혹시 more of a cool tone 쿨톤에 더 가까운지 아니면 웜톤에 가까운지 물어보죠. 이러면 정신이 더 혼미해지시죠? 남성분들은 정말, 정신이 이제 오락가락 할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그렇게 해서, 아, can you tell? 그리고 I can tell. 또는 I can't tell. 이 표현 살펴봤습니다. 이 표현 사용해서 우리 요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econd pose of the week. Our second pose is going to be the cow face pose. So, let's get to it. People who are less flexible in their hips might find this pose painful. So please take it easy,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eople who are less flexible in their hips might find this pose painful. So please take it easy. All right? Okay. So sit with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and bend them.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it with both legs out in front of you and bend them. Good. Now take one leg and tuck the foot in tightly towards the opposite hip.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ake one leg and tuck the foot in tightly towards the opposite hip. Good. Now take the other foot and send it across the bottom thigh.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ake the other foot and send it across the bottom thigh. Good. Now, if you can tell right away that this is enough, don't overdo it. Stay.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 can tell right away that this is enough, don't overdo it. Stay. Okay? All right. You can try to tuck the other leg as well towards the opposite hip. See that?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Or you can try to tuck the other leg as well towards the opposite hip. Good. Now make your two legs very close to each other, tightly clasped.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make your two legs very close to each other, tightly clasped. Good. Now it helps a lot to lift your hips off the floor
for a moment.

we did it. That was the cow phase pose. You guys did really well. Okay? 네, 우리 오늘 소머리 자세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아플 수 있는 자세예요. 저도 골반이 닫혀있는 편이기 때문에 골반의 유연성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영어 표현은 can you tell? 표현 배워봤습니다. 티나? 아, 그게 보여. 이런 뜻의 can you tell?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활용해 주시고 알겠죠? 그럼 우리 또 내일 만나요. Bye! I will miss you guys!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 주세요.

0: everybody. Welcome back to 매주분요. 신혜킴의 고고 레슨.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I'm your buddy, 신혜킴. 네. 자, 이번 시간 이야기는요. 아주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100% 얼마나 잘 들리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On a windy day or in heavy rain, the trees fall. But on days like today, they need cut down one by one.
2: Oh, wow.
1: The two make a great team.
3: Oh. Muy bien.
1: I join them.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0: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 join them. 나는 그들과 합류합니다. 동참하는 거죠. 그 바나나를 이렇게 거두는 그 작업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땅의 에너지와 맛을 느끼면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4: Today's listening point. 1. I join them. I join them. 2.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0: 자, 그럼 이제 음의 파악 들어갈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아주 간단한 문장. I join them. 나는 그들과 합류합니다. Join이라는 동사는 전치사 필요 없이 바로 목적어를 나오게 되죠. I join them. I join with them이 아니라. Okay,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주세요.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은퇴한 부부는요, 땅의 에너지와 그 땅의 기운이죠. 땅의 에너지와 맛을 느끼면서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이번엔 아시죠?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one more time.
1: On a windy day or in heavy rain, the trees fall. But on days like today, they need cut down one by one.
2: Oh, wow.
1: The two make a great team. I join them.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0: Well, are you ready to enjoy practicing your pronunciation part? All right,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 join them. 여러분. 쉽습니다. 자, 정말 문장 하나가 딱 나와 있는데요. I join. 어려운 단어 없죠. I, 강세 없고요. Join them, 강세 없습니다. Join에만 힘주시면 되겠네요. I join them. 가볼게요. 그거 listening 1. I join them. 대 마실 때 잠깐, 네, 그냥 넘어갈 뻔했는데 them이에요. 그냥 우리말처럼 them이 아니라 them. 아셨죠? 그거 listening 2. I join them. 그거 listening 3. I join them. 잘하셨어요. 자, 문장에서도 해보죠. I join them. 한 번 더. I join them. Excellent. 자,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The and of the. 기능어입니다. Feeling. Feeling. 우리말처럼 필, 여러분, 필링이 아니라 필링은 벗기는 거예요. feeling.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앞에서 뒤로 긁어주시면 되고. 자, 에너지 발음하실 때 첫 번째 강세 꽝 주시는데 이때 이라는 모음의 소리로 시작이 돼서 에. 정말서 더는 D로 발음해 주시고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aste 하지 마시고 taste, taste. 에 부분에 강세 주시고 of the land, land. 보통 N 사운드, D 사운드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에 네, D 사운드 약화져서 land가 아니라 land, land. 자,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2.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네, Google listening 3.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One more time.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Excellent. 자, 그럼 이번엔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4: Go, go listening. 1.
5: I joined them. I joined them.
4: 2.
5: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0: 네, 여러분, 항상 북미권 발음과 영국식 발음 비교하면서 들어보는 연습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발음이건 캐치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차이점을 기억하면서 연습해 주시고요.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On a windy day, 바람이 부는 날, 또는 or in heavy rain,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날, the trees, 나무들은요, 어떻대요? 동사 나와야 되는데, 빈칸 첫 번째, fall,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fall, 넘어지다, 쓰러지다, 이 동사는 fall, fell, fallen, 이렇게 변하죠? 그런데, but, 빈칸 이어졌어요.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on days like today, 오늘과 같은 날에는요, they need cut down, 잘라내야 합니다. 뭘요? 나무들을 잘라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어떻게? One by one 이렇게 이어집니다. One by one은 하나씩 잘라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라내야 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Alright, move along. The two make a great team. 아마도 엄마와 아들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이 아주 훌륭한 한 팀을 이룹니다. I join them 하면서 진행자가 그들에게 합류합니다. 즉, 제가 그들과 합류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join이라는 동사는 뒤에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명사 나오죠. The retired couple. 자, 부부를 뜻하는데 은퇴한 커플, 즉 부부는요, has been living here. 이곳에 살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제 형태가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오고 있느냐? Feeling the energy. 자, 기운을 느끼면서, 그리고 taste, 맛보면서, 모의 기운과 맛 of the land. 땅의 기운과 그 에너지, 힘과 맛을 느끼면서 여기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전체 이야기 여기까지 모두 이해되셨다면 100%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문장 길지 않습니다. Give a shot.
1: On a windy day or in heavy rain, the trees fall. But on days like today, they need cut down one by one.
2: Oh, wow.
1: The two make a great team.
3: Oh. Muy bien.
1: I join them. The retired couple has been living here, feeling the energy and taste of the land.
0: 자, 오늘도 열심히 달려와 주셨죠, 여러분? 반복 학습은 어디로요? www.evise.co.kr로 오셔서 지난 김에 고고 리스닝을 통해서 청취 실력 올릴 수 있도록 많이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marketing, but my passion is design. 저는 부업으로 그래픽 디자이너 일을 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But I would like to do it full-time now. Alright guys, let's look at the entire answer. Alright, my background is in marketing. Alright, 저의 경력은 마케팅이지만, but my passion is design. 자, 디자인에 더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가 그동안 했던 거는 마케팅이지만 사실 정말 하고 싶은 거는 디자인이다. 이런 뜻이죠. Alright? So my background is in marketing, but my passion is design. 자, background 할 때 뭐 뒤에 뭐 화면 background 이렇게 말을 또 많이 하지만 여기에서는 professional background. 네, 이런 뜻입니다. 경력. Alright. 저는 부업으로 graphic designer 일을 했습니다. So, 부업으로. So that's what we're going to focus on. I worked as a graphic designer on the side. 네, 아마 학교에서 그 혹시 뭐 햄버거 주문할 때 I would like the onions on the side 이런 대화도 있었죠. Right, so 옆에, that's right, on the side. But actually, 여기에서는 부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So I worked as a graphic designer on the side. 자, main job이 있었는데 옆에 이런 job이 또 있었습니다. All right. But I would like to do it full time now. Okay. 자, 하지만 지금은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습니다. 자, 부업으로 했는데 I want to make it my full time job. But I would like to do it full time now. Okay, so a full-time job, of course, do it as a full-time job or do it full-time.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My background is in marketing, but my passion is design. I worked as a graphic designer on the side, but I would like to do it full-time now. 그래서 in this situation, this person would like to change the career. That's right. So 이럴 수도 있죠. 원래 이거를 했는데 이쪽으로 이제 career change를 하고 싶은 거죠.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은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다. Alright, let's look at some key phrases or sentences in detail. Here's a key phrase. Now, background in this situation is 능력 or 경력. So, what professional, we're talking about professional background. 그래서, 뭐, what's your background in? 그러니까, what are you, what kind of job do you do? Or what did you study?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education, your work experience, right? Those things can all be part of your background. Alright, what's your professional background? 자, 당신의 전문 경력이 무엇입니까? So, basically, like,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당신의 professional background는 이 전문적인 경력이 뭐예요? What's your professional background? What's your professional background? Okay, let's look at the next sentence. I have a background in engineering. Okay, 자, I have a background in engineering. 저는 엔지니어링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I have a background in engineering. 지금 뭐 다른 거를 하지만 원래 저는 이런 엔지니어링 경력이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o, I have a background in 뭐 teaching. 뭐 그렇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요. Counselor이에요. But I have a background in teaching. Alright, so I have a background in teaching. I have a background in engineering. I have a background in broadcasting. It can be anything that you know, you have work experience, or you have education. Al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On the side, 부업으로. Okay, can I have onions on the side? 네, 이런 이렇게 주문할 때가 아니고요. This is talking about a job that you do kind of part-time.
All right.

He's a teacher, but also works as a musician on the side. 네, 그는 선생님이지만 부업으로 음악가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낮에는 선생님이고,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Serious versus severe. Serious versus severe. Yeah,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rious하고 severe입니다. 진짜 이 단어들은 사실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긴 해요. 근데 확실하게 제가 오늘 뉘앙스 차이를 알려드릴게요. Let's take a look at serious first. Okay,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Serious. 네, 여기 중간에 R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R 같은 경우는 혀가 천장 닿지는 않아요. 그 대신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돼요. 그래서 serious 연결해서 serious, serious 진지한, 심각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네, serious 같은 경우는 그냥 웃음기 없이 그리고 진지하고 심각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Okay? When something has to have careful consideration and thought. And it's a situation where it's no laughing matter. 그럴 때 serious. 네, 문장들 몇 개 볼게요. Are you serious?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We have a serious problem. Serious, 진지한, 심각한. Serious.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Are you serious? 이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죠. 상대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진심이야? 너 진심이야? 영어로 Are you serious? 네, 이런 톤으로 물어보시면 더 좋죠.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같이 해볼게요. Are you serious? Very good.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무슨 말일까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가끔 그녀는 꽤 진지해. 네, 진지한 사람, 잘 웃지도 않고 생각 많이 하고 좀 진지한 사람을 serious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Sometimes she's quite seriou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네, 이거는 어감이 좋지는 않죠. 네, 심각하고 뭔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웃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We have a serious problem. We have a serious problem. 다음은 severe입니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네, 여기서는 V 발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 제 입 모양을 보세요. Severe, severe. 네, 여기서 스펠링은 S-E이지만 발음은 severe, severe. 그리고 R 발음까지 마무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severe는 심각한, 네, serious하고 비슷하게 심각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극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vere는 아주 안 좋은 상태일 때 sever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특히나 어디 좀 몸이 안 좋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병이 있을 때 이 severe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자, 문장들 좀 볼게요.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s the injury severe?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Severe, 심각한, 극심한. Severe, severe.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그건 독감이 심각한 경우이지. 네, 그래서 severe case of the flu. 심각한 경우. Severe case.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cold. 아니면 it's a severe case of COVID-19.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severe가 심각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it's a serious case of the flu도 괜찮아요.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Is the injury severe? 부상이 심해? Is the injury seve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Is the injury serious? 괜찮아요. Is the injury serious? 살짝 또 어감 차이 하나 더 있는데요. Serious보다 severe가 좀 더 포멀한 느낌이 있어요. Okay.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그 차에 심각한 파손이 있었어. 차 사고가 났는데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이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There was severe damage to the car. 네,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네, serious, 이거는 진지한 혹은 심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진지한 사람은 severe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항상 serious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severe 같은 경우는 심각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극심한 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들은 일단은 교체할 수 있는 상황들은 있지만 안 되는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Are you serious?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It's a severe case of the flu.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Well d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Remember, practice, practice, practice, okay?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 주제는요. 여러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그런 분야입니다. 최신 경제 트렌드 용어와 영장 연습 같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구독 경제 이야기를 했었죠. We talked about the subscription economy. 다양한 서비스를 우리가 구독하고 있으니까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OTT가 뭐의 약자입니까? Over the top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영상을 매달 좀 무제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회사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OTT 서비스가 근데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많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메이저하게 들어와 있는 그런 외국 업체나 우리나라 업체들도 있는데 over the top이라고 하실 겁니다. 이 top 자체가 뭔가 좀 케이블 TV 같은 거 받아보려면 셋업 박스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그걸 이제 top이라 부르는데 그 자체를 없어도 되니까 over the top, 그냥 인터넷 연결만 되면 다 들어오는 서비스를 over the top services라고 하죠. 서비스 단수로 쓰셔도 되고, 자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뭐 영화나 미드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총칭한다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over the top services or OTT services 들어볼게요.
1: OTT service, over the top service, OTT service, over the top service.
0: 자, 회원 등록을 해야 되죠. 다 유료입니다. 예, 무료 서비스는 없어요. 무조건 유료인데 이제 어떻게 유료화를 하는지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자, 회원 등록을 한다는 얘기를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회원 등록을 하자마자 제일 먼저 뭘 줘요? 무료 체험 기간 주죠. 근데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게 끝나면 자동 과금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회원 등록은 가장 많이 쓰는 게 사인업이에요. 사인업. 같이 한번 해보세요. 사인업. 사인업. For a membership. 별거 없습니다. 이게 회원제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등록을 하다. Sign up for a membership. 다시 한번. Sign up for a membership. 들어볼게요.
1: Sign up for a membership. Sign up for a membership.
0: 이게 인터넷상에서 내가 회원 가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면 대부분의 이런 유료 서비스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이제 뭐 요즘 말에 이렇게 낚으려고 무료로 이용하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쓰다가 아, 이거 계속 써야겠는데? 그럼 계속 돈을 내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뭐예요?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대부분 이걸 쓰죠.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자, free trial period. trial이 이제 써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료 체험 기간이 이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0: 그렇죠. 자, 그러면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 체험 기간을 받게 된다. 이거 별거 없어요. 이런 문장 뭐 영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OTT 서비스가 가장 먼저 회원 가입을 하면 무료로 쓸 수는 있어. 그러다 이제 과금이 되지. 그럴 때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회원 가입하면 조건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아까 썼던 문장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하나를 얻을 받게 될 것이다.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됐죠? 무료 체험 기간을 받게 될 거야. 들어볼게요.
1: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If you sign up for a membership, you will get a free trial period.
0: 끝없는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어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몰아서 보고 이렇게 정주행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걸 또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끝없는 영상 콘텐츠는 정말 endless라는 단어 쓰면 어떨까요? endless.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똑같죠? 끝없는 endless video content. video content. 여기다 s를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content라는 단어는 단수로도 되게 많이 써요. 여러 개를 지칭할 때도 약간 개념으로 content라고 많이 해요. content 해도 돼요. 복수형이란 단어가 가능한데 그냥 복수형 자리에 단수도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view endless video content. 무슨 말이에요? 정말 무한정의 어떤 영상 콘텐츠를 view 시청할 수 있다. 들어볼게요.
1: View endless video content. View endless video content.
0: 일단 종류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몰아보기는 뭐라고 그래요? Binge watch라고 하죠. Binge watch. 이거는 binge는 몰아치기 할 때 쓰는 접두사 같이 쓰인 아이예요. 그래서 binge shopping 하면 정말 한꺼번에 엄청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거고 binge drinking 하면 폭음을 엄청나게 혹은 연일 술을 마시는 걸 말하는 거고요. Binge watch는 시즌 한 개를 앉은 자리에서 끝내는 겁니다. 15시간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binge watch라고 합니다. 그래서 몰아보다 정주행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Binge watch. Binge watch.
0: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TT는 대부분 이런 많이 또 보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이 해당 사항 있는 말들이 될 것이고 주말 동안 내가 그 시즌 전체 다 앉은 자리에서 다 봤어. 정주행했어. 이럴 때 쓰는 말이 binge watch입니다. I binge watched the whole season. The whole season은 뭐예요? 시즌 아시죠? 뭐 에피소드 1부터 뭐 10까지 있다 합시다. 그럼 10개 에피소드를 한 시즌이라면 그걸 다 본 거죠. 주말 사이에. 그죠? 뭐 긴 거였으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겁니다. I binged watched 동사로 과거 시제 I binged watched the whole season 시즌 전체를 over the weekend 주말 기간 동안 over the weekend 들어보세요.
1: I binged watched the whole season over the weekend. I binged watched the whole season over the weekend.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binge watch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오리지널 컨텐츠라고 많이 또 들어보셨죠? 각 OTT마다 자체 컨텐츠를 많이 만듭니다. 그거는 그냥 받으면 될 것 같고 추천 받죠? 왜냐하면 자기가 어떤 영상을 클릭을 하면 엄청나게 추천 알고리즘이 열심히 일을 하죠. 그래가지고 유사 컨텐츠, 취약 적용 컨텐츠, 모모와 비슷한 컨텐츠 어마어마하게 추천해주면 끝도 없어요. 내리다 보면은 아, 이게 뭐야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추천이란 얘기 자신만의 재생 목록이 또 만들어져 자기가 현재 재생하고 있는 콘텐츠 따로 만들어지고 뭐 찜한 콘텐츠 따로 만들어지고 이게 굉장히 큐레이팅이 잘 돼있죠. 그걸 큐레이션이라고 하죠. 첫 번째, enjoy original content. 별거 없어요. original content 우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요즘 워낙 많이 외래로 쓰이다 보니까 그냥 즐기다. enjoy original content. 자체 콘텐츠죠. 어디서 사와서 탑재한 게 아니라 그냥 이 OTT 플랫폼에서 그냥 투자해서 만든 그런 작품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죠. 들어보세요.
1: Enjoy original content. Enjoy original content.
0: 자, 그 다음 추천받다 이야기해볼게요. 자기가 영상을 일단 보면 취향 저격 콘텐츠가 계속 올라와요. 모모와 유사한 콘텐츠, 취향에 맞을 만한 콘텐츠, 무슨 무슨 영화 콘텐츠, 뭐 애니메이션 무슨 계속 나오잖아요. 본인이 하여튼 본 거와 유사 콘텐츠는 다 추천해줍니다. 계속 보게 하려고. Get recommendations. 요거는 OTT 용어 아니죠. 그냥 일반적으로 추천하다, 추천받다 할 때 계세요. Get recommendations. You can get a lot of recommendations for movies, for video clips. 들어보세요.
1: Get recommendations. Get recommendations.
0: 자, 마지막으로 재생 목록을 음악과 영상 마찬가지입니다. 플레이리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본인만의 플레이리스트가 생기는 거니까 your own playlist. You can have your own playlist. 그렇죠. 같은 OTT를 쓰는데 저 사람 화면하고 내 사람 화면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예 다르죠. 아이 페이지 자체가 다르잖아요. 왜요? 좋아하는 콘텐츠가 다르니까. 그래서 have your own playlist 해서 자기 페이지는 옆에 친구 같은 서비스 쓰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1: Have your own playlist. Have your own playlist.
0: 재생 목록 창 자체가 다르겠죠? 자, 문장에 넣어봅니다. 그 플랫폼에서 여러 가지 자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아까 original content 고 넣어볼까요?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S 붙여도 된다고요. 컨텐츠 해도 되고 컨텐츠 해도 돼요. 컨텐츠라는 단어는 좀 특이하게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S를 붙여 쓰기도 하고 S를 안 붙여서 그냥 복수형 자리에 단수를 써도 너무나 정확한 문장입니다. 둘 다 다 돼요.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해도 되고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s 복수형 주고 on that platform 가능합니다. 들어보세요.
1: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You can enjoy a lot of original content on that platform.
0: 자, OTT 플랫폼 오늘 정리합니다. OTT 서비스, 무료 체험기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일단 회원 가입하면 한 며칠, 한 달이든 20일이든 얼마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Free trial period라고 한다고 했었죠? 알아두세요. 들어볼게요.
1: Free trial period. Free trial period.
0: 요즘 많이 듣게 되는 몰아보기, 정주행하기, binge watch. Binge watch. 오늘 꼭 기억했으면 하는 동사입니다. 들어볼게요.
1: Binge watch. Binge watch.
0: 자체 콘텐츠. Original content를 enjoy하다. Enjoy original content. 들어볼게요.
1: Enjoy original content. Enjoy original content.
0: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OTT 서비스 관련된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가상화폐라든가 NFT 쪽으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시면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 질문들 직접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아, 월요일부터 막 힘들죠. 그래서 아, 이제 주말까지 이제 며칠 남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이벤트까지 며칠 남았는지, 휴일이면은 혹은 공휴일이면은 이런 것들이 며칠 남았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어떠한 이벤트까지 며칠이 남았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는요. How many days are left? 하고 나서 until event로 얘기를 해서 이 이벤트 자리에 어떠한 일이 며칠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넣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말까지 며칠 남았지? 이런 얘기들 얘기를 할 때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event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핵심 패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남아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일단은 left라는 걸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앞에는요, there is, there are 이런 것들을 넣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러한 어순구조로 사용합니다. 이 left는요, leave의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떠한 이벤트까지, 어떠한 날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남아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는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라는 어순구조가 돼서 전치사가 until 이라는 게 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질문으로 한번 해봐주고요, 얼마나 시간이 남아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는요, How much로 물어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며칠 남아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How many days are left?로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며칠 남았어요?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다가 until event를 넣으면은, 그쵸? 그 일까지 며칠이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무엇? 해가지고 그 무엇, 그 일까지 며칠이 남았어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여러분들 살짝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자꾸 입에 붙여주시는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주말까지 우리 며칠 남았지?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느냐? How many days are left? 얼마나 며칠이 남았습니까? Until 무엇인데? 주말은? 그쵸? 여러분, the weekend를 넣어서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해서 주말이 며칠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은 휴가 혹은 방학까지 며칠이 남았지?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되게 휴가라는 거, 그쵸? 방학이라는 거 vacation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휴가까지 며칠 남았지? 방학까지 며칠 남았지?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해서 휴가까지, 방학까지 며칠이 남았지?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현충일까지 며칠 남았지?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현충일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현충일 언제지? 그럼 현충일, 그쵸? Memorial Day를 넣어서 그 Memorial Day라고 얘기를 하면 그 Holiday를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현충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로 연습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라고 얘기를 해서 현충일까지 며칠이 남았습니까? 혹은 여러분이 until the holiday라고 얘기를 해서 그 공휴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지? 뭐 카드값이 막 뭐 나가고 뭐 대출이 뭐 얼마 나가고 혹은 뭐 여러분이 이제 적금을 넣으면 적금이 며칠 남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월급날은요. payday를 넣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지?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한 번만 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라고 얘기를 해서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지?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구체적으로 내 월급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my payday. 뭐 너 얼마 월급일까지 며칠 남았니? Your payday. 다양하게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간이 남았다라는 기본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남았을 때는 시간, 비동사, left였지만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서 how much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how many days are left? 하고 나서 until event로 얘기를 해서 며칠이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어요.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0: Vacation.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Memorial Day?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payday?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구체적으로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좀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그래서 주말까지.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라고 물어봤다면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장 구조에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그쵸? 시간, 비동사, left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4일 남았어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쵸? 4 days are left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다가 구체적으로 주말까지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Until the weekend까지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얼마가 남았습니다. 며칠이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주말까지 4일 남았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시작! 4 days are left until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답변도 할 수 있는 것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휴가 방학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휴가가 끝나려면, 휴가가 시작하려면 며칠 남았습니까? 이런 얘기들로 휴가가 끝나려면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이 이벤트 뒤에 starts 혹은 begin 혹은 end라는 동사를 넣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끝날 때는 end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학이 끝나려면 며칠 남았습니까? 라는 질문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ends로 얘기를 해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vacation ends라고 얘기를 해서 휴가가 끝나려면 이라는 구체적인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이벤트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질문 한번 해봤어요. 그렇죠. How many days are left until event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네,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인가 배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다 해서 내가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데 맨 마지막만 생각하시면 그 과정은 전부 다 고통이고 고역입니다. 하지만 하나를 알더라도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끼시면 전체가 다 행복한 여정이 되겠죠. 자, 오늘도 그런 점에서 도전 자체는 항상 우리한테 도전 의식을 만들어내고 무엇인가 새로운 에너지를 줄 수 있잖아요. 새로운 에너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Let's go and challenge it.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핵심은요, 상황 파악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매일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즐겁다. 그러니까 느낌이 뭐뭐 하는 것은 즐겁다가 핵심 부분이잖아요. 다 줄이면. 그래서 뭐뭐 하는 건, 뭐뭐 하는 것은 영어에서 동작에 ing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ing is fu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영은 재밌다, swimming is fun. 예, 그다음에 달리는 건 재밌다, running is fun, walking is fun, watching is fun.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가서 한번 함께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practice more. 스텝 1. 첫 번째 거는요. 앞에서 금방 나왔던 것처럼 바로바로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돼요. 뭘요? ing 부분을. 보세요. 배움은 즐겁다. 그러면 즐거운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it makes you happy, it makes you pleased. 그런데 여기서는요. fun이란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something is fun인데 fun이 재미란 뜻도 있지만 이것이 재미있는이란 뜻도 됩니다. 자, 그래서 learning is fun. 배움은 재미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재미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조깅은 즐겁다, 달리는 거죠. 좌깅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미국식 영어에서는 러닝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러닝 is fun 아니면 jogging, 좌깅 is fun 하셔도 되고요. 대화는 즐겁습니다. 물론 conversation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누는 것은 talking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talking is fun.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춤추는 것은 재미있다. 오, 뭐 좋은 음악. 예. 다 나오면 절로, 예, 바로 춤이 되잖아요. 그래서 dancing is fun. 이거 말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종류의 단어들 다 집어넣으실 수 있어요. 그죠? 예, walking, driving, watching, listening, cooking. 아, 오늘부터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100가지 이상 말씀하실 수 있는 법칙이 동작에 ing만 쓰시면 something, 그래서 ing is fun 있죠? 네 가지 했는데, you know what to do. 뭘 하는지 이제 아시죠? 얘 보고 읽어봐야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Totally meaningless. You're wasting your time. So repeat after me. 저를 따라 하시고요. 그 전에는 before that, you'll be given a chance to speak it out loud. 커다랗게 한번 해보세요. Ready? 이제 동작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거. Here we go. 배움은 즐겁다. 배움은 your turn. 네. Learning is fun. 됐죠? 자, 두 번째. 발음 주의하세요. 얘는 달리는 거죠. 조깅이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Your turn. 네. 조깅 혹은 running is fun. 얘는 running, 달리는 거. 얘는 learning 됐고요. 세 번째는 대화는 재밌죠, 여러분. 그래서 talking. 네. Talking is fun. 재밌는 거죠. 맨 마지막으로 춤추는 건 재밌다. Your turn. 네, 좋습니다. Dancing is fun. 동작을 하는 이유는 제가 무슨 춤이 추고 싶어서 제가 춤을 추겠죠, 당연히. 그런데 일부러 여러분 또 드리기 위해서. 네, 뭐 춤추고 싶어서 출 때는 추겠지만 어쨌든 동작을 하면 기억이 오래 남더라. 얘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make them longer, right? Into sentences. 매일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즐겁습니다. 라고 할 때요. 이미 앞에 나왔죠? Learning is fun인데, learning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새로운 걸 배운 거니까, learning something new. 아, 이거예요. Learning something new. 그렇죠? Every day is fun. 맨 뒤에 가서 붙는 거 사이에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거 하나 더 해볼까요? Learning something new. Every day is fun. 마라톤을 뛰는 것은 재미있다. 실제로 달리는 거 아까 running 났잖아요. 그러면 마라톤을 뛰다는 뭐지? 어? 그냥 running a marathon이라고 하시면 돼요. Running a marathon is fun. 연결됩니다. Running a marathon is fun. 어렵지 않죠? Running a marathon is fun. 이렇게 연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running 다음에 식당을 경영하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러면 running a restaurant is fun. 이런 식으로 run이 들어가는 것 중에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예, 얘가 어떤 뜻이 있다? 경영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그죠? 자, running a company, running a restaurant, 심지어 running a country. 예, 나라를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run도 있고요. 여기처럼
running a restaurant 아니면 running a marathon is fun. 맨 마지막, 먹는 음식과 대화를 하는 건 즐겁다. 아까 talking is fun이었죠? 그럼 talking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With your food. 아, is fun. 자, 이때 food는요, 일반적으로 음식이라고 할 때는 food고요. 음식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다 먹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talking with your foods. 그때는 s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가지 구분하세요. 그냥 식량이란 느낌은 예, 바로 food겠죠. 실제로 음식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밥을 오래 씹기가 힘드시면 오래 씹으실수록 좋은 균이, 아, 좋은 그 엔자임이죠, 엔자임. 예, 아주 유산균 같은 게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세균을 죽여주는 그런 물질도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에는 여러분 밥 아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름을 붙여주면 오래 씹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바로 두 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죠. Alright,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여러분? 매일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즐거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예, 그 말을 듣고 있던 비가 뭐라고 할까요? 자, 배움은, 그렇죠, 행복을 불러오지. 사실 그렇고요. 자, 그래서 learning something new every day is fun. So learning is fun이고요. 불러온다 어려울 것 같지만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it brings you happiness. 당신한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이요. 반복하고 싶으시면은요. If you want to watch it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here. So it's time to say goodbye. 다음 시간에 뵐 때까지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bye.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노부부가 이곳을 고른 이유가 정직한 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가 길지 않아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0: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nt home.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1: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좀 빨랐나요? 자, 바로 두 사람이 만나고 정착한 곳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들리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위험한 도로 여행과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이때 제가 여행이라고 했는데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해석하셔도 됩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이곳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정착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다른 단어들과 또 연결돼서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2.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1: 네, 캐치캐치 잘하셨겠죠? 자, 그럼 뜻 함께 알아봅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와우, 길죠, 여러분?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위험한 도로 여행을 하는 것과, 즉, 이동을 하는 것과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요, 땅의 정직함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길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주세요.
3: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1: 또한 두 사람이 만나서 정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잘못 들은 부분들, 그리고 잘 안 들렸던 부분들, 어떤 부분이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0: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nt home.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자, 여기서는 여러분, to and 이걸 제한 나머지 모두 다 강세 주셔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Despite, 이때도 s, p. 자, 이때 p라는 소리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경험하죠? Despite보다는 despite having to travel, to 사운드, and 사운드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 이렇게 travel이 아니라 travel 라는 식으로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dangerous가 아니라 dangerous, dangerous, road, 우 하면서 알발음 내시고요. road and hard work가 아니라 hard work, hard work 이렇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 리스닝 1.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네, 천천히 하세요. 구글 리스닝 2.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되시죠? Okay, 구글 리스닝 3.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0: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honesty of the land. 한 번 더.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Excellen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It's a, 그리고 and, 제한 나머지가 내용어. 이때 to라는 숫자는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내용어가 맞습니다. Where to met이 아니라 where two met and settled. Settled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to 사운드가 네, 바로 모음 사이에서 으, 르에 가까운 소리로 나기 때문에 settled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right, Google listening 2.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right, then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2.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0: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하셨죠? 확실히 영국식 발음은 T 사운드를 강하게 해주네요. Settled 이렇게 들리셨죠? 자,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이유, 뭐를 위한 이유? For picking this place, 이 장소를 고른 이유, blank having to travel 이어집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despite.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거 in spite of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Despite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having이라고 이어집니다.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자 위험한 길을 이동하는 것 and hard work,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예요. 빈칸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땅의 정직함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땅을 고른, 이 장소를 고른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땅의 정직함이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blank 빈칸에 met and settled, 만났고 정착한, 만나서 정착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After hard work, 고된 일 후에 it's already lunchtime,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0: 안 들리는 단어, 표현들 다시 반복 듣기를 통해서 잡아볼 수 있습니다. www.itis.co.kr 오셔서 반복적으로 청취 연습 꼭 해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똑똑.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사실 원어민들도 이두 단어를 동의어로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단어 actually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actually. 네, 여기서 ACT 부분에 SH 발음이 나와요. 네, 그래서 act 약간 C 발음에다가 그다음에 surely. actually. actually.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actually. 네, 반전의 의미를 가진 실제로, 사실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기대가 예상과 좀 다를 때 특히나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So when a situation is different than what you expected, we would use the word actuall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What did she actually say? Actually. 연결해서 actually. 실제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네, 어디 방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생각보다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그 방을 보니까 오 넓은 거예요. 그럴 때 actually.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Wow,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이 방은 실제로는 넓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그는 실제로 보면 키가 더 커. 네, 연예인인데 뭐 TV나 뭐 그냥 기사로 볼 때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훨씬 더 키가 큰 거예요. 네, 그럴 때 actually.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What does she actually say? What does she actually say? 그녀가 실제로는 뭐라고 했어? 네, 이 질문의 어감은 너가 지금 말하는 거는 거짓말보다는 뭐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실제로 뭐라고 했어? 실제로 What did she actually say? What did she actually say?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she actually say? What did she actually say? 다음은 really. Okay. 정말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단어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발음을 really, really?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R 발음은 일단은 천장을 가면 안 되고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really, 네, 되게 버터 발음이죠. really, really, okay? 그리고 여기에 E 발음은 조금 더 길게. 그래서 really 이게 아니고 really, really, 네, 뭔가 고무줄 당기는 느낌입니다. 네, really는 정말로, 진짜로 이 말 하고 싶을 때 really. 그리고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When you really want to, when you really want to pinpoint or say strongly that something is the truth, we use the word really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He's really tall. I felt really nervous. Really, 정말로. Really. 네,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room is really spacious. 그 방은 정말 넓네. 그래서 저희가 actually 첫 번째 예문은 The room is actually spacious라고 하면 그 방은 실제로 넓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어감 차이를

느끼죠?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정말 넓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really tall. 그는 정말 키가 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라고 하면 뉘앙스 차이가 확실히 달라지죠? 여기서는 정말 키가 크다라는 말이죠. He's really tall. He's really tall. 네, 그래서 I'm really hungry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정말 뭐뭐하다 그럴 때 really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felt really nervous. 네, 그래서 그냥 긴장하고 그냥 떨리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떨려. I felt really nervous.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felt really nervous. I felt really nervous. 정리해 드릴게요. 네, actually 실제로, really 정말로, 네, actually really 네, 확실하게 사용해 보시고요. Don't forget. Actually는 실제로 뭔가 예상한 것보다는 뭔가 실제로 특히나 뭐를 비교를 할 때 actually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요. Really 같은 경우는 뭐를 정말로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을 때 really 많이 사용합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reat job. Okay,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요. 학교 생활에 관련된 주제들을 좀 모아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 쓰실 수 있는 주제들인데요. 이 school life라고 하는 이제 하부 캐터고리를 조금 만들어 보니까 학년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고 학사 일정, 3월에 시작하는 학기, 9월에 시작하는 학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대학 입시, 학교 선생님들이나 맨 마지막으로 졸업한 졸업생끼리 만나는 또 동문의 이야기까지 해서 이 학교 생활적 주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학년 구분은 이제 여러분 이제 내용 보시면 아실 텐데 나는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다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만나볼게요. 일단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이 돼 있고 중고등학교와 각각 3년이다. 이럴 때 써야 되는 표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살이 되면, 즉 만 7세가 되면 이럴 때 쓸 수 있는 동사를 하나 잘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turn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turn 하면 뭘 돌리다 뭐 이런 식의 동사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turn 자체가 나이에 있어서는 막 그 나이가 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0: 그래서 start school,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취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하면 아이가 7살, 즉만 7살이 딱 됐을 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 고 취학 연령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들어보실게요.
1: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에는 유치원, kindergarten, 그 바로 전에는 nursery school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다니겠죠. 그렇죠?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만 7세 다닌다. 자, 6년간의 초등학교, 6년, 6 years. 자, 연결고리가 of죠. of elementary school. 자, 그러면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다닌다.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자, 들어볼게요.
1: Six years of elementary school. Six years of elementary school.
0: Six years, right? Okay? Elementary school.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와 각각 3년이죠. 그러면 6를 3로 바꾸는데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자, 이렇게 묶어버리면 맨 마지막에 뭐가 반드시 와야 되냐면 each가 필요하죠. 왜요? 각각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3년이 아니죠. 어때요? 각각 3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each가 빠지면 의미의 왜곡이 옵니다. 중고등학교 합해 3년인 줄 알았겠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됐죠. 요 each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의미로 들어보세요.
1: Three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Three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0: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게요. 7살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오늘 이제 학교 관련된 주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자, 아이들이 만 7세가 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kids 일반화시켜서 복수형으로 만들게요. 아이들은 kids start school when, 자, 요거를 대명사로 받아야 되니까 they, 그죠? When they turn 7 years old. 여기서 꼭 생각할 게요 turn 동사를 빨리 생각해 내셔야 돼요. When they turn 7 years old. 그러면 만 7살이 되면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 자, 취학 연령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1: Kids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Kids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네,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 교육이죠? 의무 교육. 자,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단어 앞에인데 의무에 해당하는 단어가 mandatory라고 합니다. mandatory.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의무라는 의미로 mandatory education. mandatory education. 예를 들어 mandatory courses 그러면 꼭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걸 mandatory subjects, mandatory courses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들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즉,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는 무조건 다녀야 되죠. mandatory education. 의무 교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mandatory education. Mandatory education.
0: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란 말을 여기다 왜 넣었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grade라는 말을 많이 써요. 뭐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fourth grade, fifth grade, sixth grade. 자,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 grad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부터는 이 grade라는 말이 그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원어민들한테는 약간 초등학교 때 쓰는 단어 느낌이 나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게 조금 더그 사람들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냐면 year를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요거는 확실한 팩트입니다. 같이 저희 집필을 해주시는 원어민들 모두가 이구동성을 하는 얘기입니다. For middle school, why don't you use the word year instead of grade? Okay? 심지어 grade school이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느낌 나요. Grade school. 그래서 초등학교 6년은 그냥 grade school, elementary school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grade란 말 자체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고 year,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이렇게. Third year of middle school. 그러면 우리 아들이 중3이에요. 이런 얘기 하실 때 My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주로 얘기하긴 하겠지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는 졸업장을 diploma라고 합니다. 요거는, 예,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인증서입니다. diploma. get a diploma. diploma. 들어볼게요.
1: Get a diploma. Get a diploma.
0: 좋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중3입니다. 자, 요거 이제 형작하실 때, 자, grade가 아니라 year. My oldest son. 첫째니까 가장 나이 많은 아들. My oldest son. First son, second son. 이렇게 잘 안 해요, 영어에서는요. 첫째, 둘째를 그렇게 서술 처리 잘 안 합니다.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자, 여기 in도 같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학년에 있다라는 의미로 is i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 문장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특수목적 고등학교인지 이 구분선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예술고등학교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이런 특목고는 영어로 이 specialized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specialized. 특화되어 있는 이란 얘기죠.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고등학교들. apply to, 어디에 지원하다는 건 to예요. a specialized high school. 특목고에 지원하다. 들어볼게요.
1: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오케이. 자, 외고등학교는 그냥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들어볼게요. 어렵지 않죠?
1: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0: 과학고 예고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통목고가 science high school, art high school. 간단합니다. science high school 과학고 이렇게 부르고요. art high school 예술 고등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들어볼게요.
1: science high school. arts high school. science high school. arts high school.
0: 자, 그럼 이제 특목고 자체를 어떤 학생들은 특목고에 지원을 한다. 이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반드시 apply가 나와야 됩니다. 자, some students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그러면 일부 학생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지원을 한다. 자, some students apply to specialized high school. 자,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자, apply의 강세 여기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Some students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Some students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자, 오늘 내용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년 구분에 관련된 주제 먼저 시작을 했죠. 만 7세가 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자, turn 동사. 딱 그 나이가 되다. 들어볼게요.
1: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grade라고 하지 않고 year라고 하면 좋다는 거. Third year of middle school. 들어볼게요.
1: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특목고에 지원하다.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들어보겠습니다.
1: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가 학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학교생활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 학년 구분 얘기부터 잘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 복습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설치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딱 하고 생각하는 음식이 뭐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게 조금 먹고 싶다라는 거를 우리 흔히 땡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오늘은 한번 그 어떤 것이 뭔가 음식이 좀 땡긴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이 좀 땡길 때는요. 여러분 crave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셔서요. I am craving 하고 나서 먹고자 하는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I am craving 음식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이 땡긴다라는 표현 I am craving 음식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갈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그거를 조금 순환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 땡긴다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crave라는 동사 뒤에 갈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요. 그걸 정말 여러분이 하고자 하실 때 정말 원할 때 여러분 cr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음식으로 순화시키면은 그렇죠. 어떠한 것을 좀 먹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싶어요. 라는 것이 아니고 땡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ing 형태로 많이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 am craving 갈망하는 것이 될 텐데요. 우리 갈망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음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I am craving 음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음식이 좀 땡기네요 라는 얘기들 I am craving 하고 나서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포괄적으로 막 갈망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음식의 한 가지로 딱 한정해서 아, 그 음식이 좀 땡기는 걸 라는 표현 I am craving 음식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매운이라는 거는 HOT, hot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spicy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I a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I'm craving some spicy food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some spicy food. 한 번만 더. 시작. I'm craving some spicy food. 해서 저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단 게 좀 땡기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를 얻으셨다면은, 그쵸, 어떠한 음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 앞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여러분 예측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 말고 단 음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weet food라기보다는 swee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 s를 붙여서 sweet로 얘기를 하면 단 음식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m craving some sweets. 한 번만 더. 시작. I am craving some sweets.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단 음식이 좀 땡깁니다. Sweet food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sweet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오늘 좀 술이 좀 땡기네. 스트레스 막 받았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술은 alcohol이지만 alcohol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가 있다? 그쵸. 제가 바로 drink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a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하면 마실 것이 좀 땡기네요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러분 되게 원어민들에겐 I'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하면 술이 좀 땡긴다 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a drink. 한 번만 더. 시작. I'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술이 좀 땡깁니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커피가 좀 땡깁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커피는 그냥 커피입니다. 그래서 I'm craving a coffe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 커피가 좀 땡겨요.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Some coffee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 A coffee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I am craving a coffee. 라고 해서 커피가 좀 땡깁니다.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cr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0: 그렇죠. 갈망하는 거지만 I am craving 음식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먹고 싶다, 땡긴다라는 표현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craving some spicy food. I'm craving some spicy food. I'm craving some sweets. I'm craving some sweets. I'm craving a drink. I'm craving a drink. I'm craving a coffee. I'm craving a coffe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매운 음식이 좀 땡겨요. 그쵸? I'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땐 제가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쵸?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의미가 됐잖아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뭐가 좀 땡기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What are you craving? 혹은 What food are you craving?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뭐가 좀 땡기십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What are you craving? 뭐가 좀 땡기십니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crav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craving? 이라고 이제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아, 나 오늘 좀 매운 음식이 좀 땡기는데, I'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답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이얼로그가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저 커피가 좀 땡겨요. I'm craving a coffee. 라는 문장을 가지고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몇 잔을 딱 사가지고 왔어요. 커피 혹시 땡기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커피를 미리 주문을 받는 거죠. 혹시 커피 땡기시는 분 있어요? 아,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여러분 이런 식의 질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혹시 커피 당기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혹시 지금 커피를 좀 드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누구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누구니까 후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who wants 하고 나서는 a coffee, who wants a coffee, 혹시 커피 원하시는 사람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지만 who is craving a coffee 해가지고 혹시 누가 커피 당기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o is craving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Who is craving a coffee에서 혹시 누가 커피 당기시는 사람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어떤 것이 좀 땡긴다 라고 얘기를 해서 I am craving 하고 나서 음식을 통해서 뭔가 좀 먹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자, 모든 게 다 잘 네, 진행되고 돌아가고 또 건강도 좋으시죠? 자, 그런 아주 멋진 에너지를 모아서 오늘도 10분 동안 네, 즐거움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딱 한 문장, 바로 try again. 물론 매일 10분 영어 시리즈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말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다고 나 한국말 못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

0: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실수를 하시고요. You can learn from your mistakes. 실수를 많이 하실수록 배울 게, 즐겁게 배울 게더 많아집니다. 자, 오늘도 미션 기다리고 있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한 번을 해보셨나요? 자, 이게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맨 처음부터 다 보고 한꺼번에 옮기겠다 이러면 부담되죠? 상대편의 의향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나 성향. 그런데 다음 주쯤에 아무 때나 한번 점심 먹을까? 이런 느낌인데 네가 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뭐뭐 하고 싶다면의 느낌이니까 너 뭐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영어로는 뭘까요? 맞습니다. Do you want to? 빨리 하면 Do you wanna? Do you wanna? 예, 네, 저 남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 네가 원하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Do you want to? 빨리 하면 Do you wanna? Do you가 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하셔도 되고요. Do you wanna?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Step 1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가장 짧은 걸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뭐뭐 하고 싶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That's the one thing in common. Okay? 자, 그래서 바로 이 내용들이 가지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알고 싶어, 그 다음에 너 쉬고 싶어잖아요. 그러면 Do you wanna?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싶다, 가지다는 possess라는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 have. Do you wanna have it? 너 그거 가지고 싶어? Do you wanna have it? 그 다음에 그만두고 싶다, 멈추다, stop을 쓰셔도 되고요. 아, 나 그만둬. 이럴 때 quit, quit도 많이 씁니다.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이 단어가 quit이 아니고요. quit이에요. Q 다음에 U가 오잖아요. 그러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여기에 W 발음이 있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quit, quit, quit 이렇게 입술이 나갔다고 들어오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question이 아니고 question. 그 다음에 qu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Queen처럼 다 입술이 들어 나갔다 들어오면서 하는 발음이라는 거. 그래서 do you wanna quit? Do you wanna quit? 그만두고 싶어? 자, 그다음에 알고 싶어? 궁금하죠? 자, 그래서 do you wanna know? 됐고요. 쉬고 싶어? 예, 네, 쉬다는 많죠. 그 중에 rest 쓰셔도 됩니다. 그게 휴식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당연히 do you wanna rest? Do you wanna rest? 자, 이런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작을 보셔야 when you feel the same feeling,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때 it will come out of your mouth naturally. 바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 동작을 보시고 상상한 다음에 시간 드릴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싶어? Your turn. 네, do you wanna have it? Do you wanna have it? 자, number two. 너 그만두고 싶어? Your turn. Do you wanna quit? Do you wanna quit? 자, Q 발음까지 살리셨죠? Quit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더 알고 싶어? Your turn. 아, 여기 보시면 안 된다니까. 자, 보시고 계신 분 분명히 계셨어요. 32,223명. 나머지 분들 다시 다 함께 돌아와서 Do you wanna? No. Do you wanna know?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 거는요. 쉬고 싶어? Your turn. Do you wanna rest? Correct.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앞에 나왔던 미션 문장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Stretching time, right? 여러분도 스트레치 하시고 문장도 스트레치 해보는 시간이죠. Step 2. 자, 다음 주 아무 때나 점심 식사 너 하고 싶어? 라는 얘기는 그럴 의향이 있어? 라는 얘기죠. Do you wanna have? 자, do you wanna have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뒤에 점심이니까 lunch 쓰시면 되겠고요. Lunch. 됐죠? Do you wanna have lunch? 그 다음에 다음 주 언젠가, 다음 주는 next week고요. 언젠가가 중요합니다. 주의하세요. some하고 time 붙여서 쓰고 s를 붙이면 sometimes는, 예, 그거는 종종, 때때로란 뜻이지만 some하고 time을 띄면 언젠가란 뜻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시고요. next week 붙이면 됩니다. 자, 느낌 살려서요. Hey,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거울 보시고 동작으로 연습하시는 분이 You are the survivors.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이 생존자가 되실 거예요. 즐거운 생존자. 담배를 바로 끊고 싶어? 그렇죠? 아, 나 끊고 싶은데 너도 끊고 싶지 담배?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못 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담배를 끊고 싶을 때 상대편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Hey, do you wanna? 그럼 아까 나왔던 끊다, 그만두다. Do you wanna quit? 그렇죠? Do you wanna quit? That bad habit? 그 난 좋은 습관을 버리고 싶어? 예, 그럴 때 바로 뒤에 이게 뭐예요? Smoking이죠. No. Do you wanna quit smoking? 바로란 뜻이 right away 됐습니다. 그래서 right away까지요. Do you wanna quit smoking right away? Right now? 다 좋고요. 자, 맨 마지막에 너 비밀을 하나 알고 싶어? 아까 알고 싶다 뭐였어요? 바로 나오셔야죠. 그렇죠? Do you wanna know? 그렇죠. Do you wanna know?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뒤에 비밀이니까 a secret만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영어의 비밀은요. 즐겁게 상상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wrap it up with this dialogue.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주 아무 때나 점심 식사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였나요? 그렇습니다. 점심 대신 저녁은 좀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했더니 뭐는 어때? 자, 제안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발음은 instead of.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상황 설정도 해보시고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요. Do you wanna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this website. 방문하셔가지고요.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 즐겁게 하고 있다는 마음도 좀 남겨주시고요.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bye.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조동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비슷하지만 또 살짝 다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비슷한데 또 얼마나 살짝 다른지, 그건 모두 이번 문장 안에 제가 숨겨놔봤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might have to cancel the meeting. 자, 여기서 분명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조금 해석할 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부분이죠. might have to. 참고로 might는 우리가 조동사 시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have to, 아, have to 또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마이트랑 막 연결되니까 뭐라고 이거 그럼 해석해야 되지? 상당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동시에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 대체 조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대체 조동사. 아, 이게 뭔가 말이 어려운 것도 같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히 쉽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엔 특히나 그냥 대체 조동사가 뭐인지에 대해서만 기본기만 다져보는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더더군다나 부담 없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체 조동사가 뭐냐? 사실 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게 왜 필요하냐인 것 같아요. 대체 조동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조동사의 특징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조동사는요,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동사의 뜻들을 우리가 연달아서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뜻은 연달아서 쓰고 싶은데 문법적으로는 조동사를 연달아서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바로 이 대체 조동사인 겁니다. 조동사는 아니야. 대체 조동사인데 뜻이 조동사와 같으니까 다른 조동사와 연결해서 연달아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요거 조금 이따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대체 조동사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들 간단히 몇 개만 미리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동사 can 같은 거. 좀 길어지지만 be able to로 우리가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e able to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체 조동사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죠. 조동사 may 같은 거. 허락의 느낌으로 쓰인다 그랬을 때 be allowed to로 대체되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Be allowed to 같은 건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보니까 may의 허락의 느낌을 다른 조동사와 쓰고 싶으면 이렇게 대체 조동사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것도 있죠. must. 의무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have to로도 대체할 수 있는 거. 요런 게 이제 대체 조동사로서 그 존재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조동사들끼리 연달아 쓰이지 못해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연달아서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를 대체 조동사로 바꿔줌으로써 의미들을, 조동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혼합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아, 그래서 대체 조동사가 존재하는 거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질적인 예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조동사 두 개 간단히 복습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can. 뜻은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이제 말하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조동사 하나만 더 볼게요. 조동사 will. 뜻은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는데, 자, 요것들을 가지고 영어 문장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재밌게 우리말 문장으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문장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나는 내 꿈의 자동차를 살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먼저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살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내가 그럴 능력이 된다니까 그냥 조동사 can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거니까 I can buy, I can buy. 이렇게 문장 시작하면 되겠죠? I can buy my dream car. 돈을 잘 저축했나 봐요, 지금까지. 해서 나는 내 꿈의 자동차를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 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자, 우리말 문장을 바꿔볼게요. 그냥 살 수 있다가 아니라 살 수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문장을 바꿔보면요. 자, 보세요.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라는 능력, can과 할 것이다. 그 미래 will이 영어 문장 속에 동시에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식의 영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will can을 그냥 동시에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can buy my dream car. 이 정도로 문장 적으면 되지 않아요, 선생님? 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포인트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조동사들은요, 두 개가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어요. will can 이런 건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됩니다. I will can buy my dream car. 이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럼 어떡하나요? 나는 미래도 말하고 능력도 말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나요? 두 번째 쓰인 조동사를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대체 조동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n이 be able to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I will be able to buy my dream car. 대체 조동사 써서 이렇게 문장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긴장이 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대체 조동사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조동사 두 개가 연달아서 쓰일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 번째 것을 대체 조동사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대체 조동사에 대한 간략한 개념 정리 완성해봤어요. 그러면 한 문장만 우리 같이 영작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대체 조동사,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또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갈 시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아, 대체 조동사 공부하면 이렇게 멋진 표현이 가능해지는구나 라는데 초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말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변기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 경험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화장실에 뭔가 고장나면요, 그거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걸 직접 고칠 수 있다면 진짜 좋단 말이죠. 그런 제 바람이 담긴 이 문장 잘 보세요. 자, 변기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인데, 뭐 할지도 몰라요는 추측이에요. 어? 능력과 추측. 그럼 뭐 may나 might랑 조동사 can이 두 개가 연달아서 쓰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근데 조동사 두 개 연달아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조동사를 우리가 활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시작을 이렇게 할게요. 주인공은 나죠. 그러니까 I로 시작을 하되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조동사 might 써줍니다. 그리고는 조동사 can을 써주고 싶은데 이제 can을 못 쓰니까 might가 한번 나와서 can의 대체 조동사인 be able to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might be able to라고 말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되게 어색한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그냥 표현처럼 아주 익숙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fix the toilet, 변기를 고치는 거죠. 붙여주시면 문장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면서 시작. I might be able to fix the toilet. I might be able to fix the toilet.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장이지만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됐는지를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She might have to cancel the meeting. Might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고 have to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must, 뭐뭐 해야만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합쳐지면요, 이 문장 그녀는 취소해야만 할지도 몰라요. 뭘 근데 취소하는 거죠? The meeting이니까 그녀는 미팅을 취소해야 할지도 몰라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체 조동사가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오늘 저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체 조동사가 뭔지, 존재 이유, 그리고 기본기 다 줘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적인 대체 조동사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Hi guys, it's the start of the new week. This week we are going to focus on your swollen legs, so you should be excited.
1: 네, 안녕하세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다리 부종 빼기 시리즈로 갈 겁니다. 일단 영어부터 배우고 가시죠.
0: He'd better stay away from my sister. What? Where is this coming from? I heard everything. He broke her heart. He'd better stay away from Sugar. He's gotten so big.
1: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영어 표현 stay away 그리고 stay back 차이점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stay away 평소에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stay away, stay back 둘 다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가라 또는 뭐 멀리 해라 아니면은 이런 뜻인데 굉장히 조금 작은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stay away부터 볼게요. He'd better stay away from my sister 이럽니다. 그 사람 내 여동생 또는 언니 또는 누나 from my sister 한테서 멀리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hat? Where is this coming from? 이러는데 왜? Where is this coming from? 아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heard everything. 이러니다 나 다 들었어. He broke her heart. 그가 그녀에게 상처를 줬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He better stay away from sugar. 이러니다 아니야 내 생각에는 네 동생한테 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보다는 He better stay away from sugar. 이러니다 그 사람은 설탕을 멀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He's gotten so big. 이러니다 살이 너무 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멀리하다 이거를 stay away라는 표현을 써서 씁니다. 그래서 stay away 살펴봤고요. 두 번째 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Is everything okay? I heard noise. I broke a glass. Stay back. Well, let me help you clean it up. No, no. You should really stay back.
1: 네, 우리 stay away 살펴봤었죠? 이번 표현, 이번 대화에서는 stay back라는 표현 할 겁니다. Is everything okay? 이럽니다. 다 괜찮은 거야? I heard noise.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broke a glass. 이럽니다. 유리잔, 유리잔을 그냥 glass라고 하는데요. I broke a glass. Stay back. 물러서 이런 거 stay away라는 걸 안 하고 stay back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물러서 잠깐 좀 멸치기 좀 떨어져 있어 이런 거를 stay back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oh let me help you clean it up 이럽니다. 아 좀 내 좀 도와주자. 내가 이렇게 치우는 거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no no 아니야 you should really stay back 진짜로 좀 물러서 있어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stay away 전반적으로 좀 멀리하다 가까이 두지 않다 이런 뜻이고 stay back 실제로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stay back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써서 우리 요가 보러 가실게요.
0: Okay, first pose for your poor swollen legs. It's half pose. Half pose. Ready? So you can get into this pose standing up, but we're going to start low tod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can get into this pose standing up, but we're gonna start low today. Okay, so come into a low squ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come into a low squat. Good. Now slowly come into a half lift and breathe one full cycle of breath. So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from here, slowly come into a half lift and breathe one full cycle of breath. Good. Then carefully reach for the floor to your side with one hand.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en carefully reach for the floor to your side with one hand. Good. Now bend your knees and see if you can support yourself with your fingers.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bend your knees and see if you can support yourself with your fingers. good. The other hand can hold on to your waist. Are you read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e other hand can hold on to your waist. Are you ready? Good. Carefully lift the outside leg off the floor and straighten both leg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from here, carefully lift the outside leg off the floor.

Yes, that was it. That was the first day of exercises for your swollen legs. Good job. 네, 우리 오늘 다리 부종 빼기 시리즈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다리가 잘 붓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stay away 그리고 stay back 차이점 얘기했었는데 stay back, stay away 하면은 평소에 멀리하다 이런 뜻이지만 stay back 하면 물리적 이렇게 멀리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게 해서 헷갈리지 말고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And welcome everyone back to our show.
1: That is right. 네. And this week we have a brand new theme for you.
0: That's right. 이번 주의 테마는요.
1: Yes. Online reviews.
0: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라고 하죠. 리뷰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Uh-huh.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don't follow online reviews anymore.
0: 네. follow라는 거는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되고 챙겨 본다라는 거. 그래서 mm-hmm. 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yeah. I don't follow online reviews anymore라고 말하면 저는 더 이상 인터넷상의 후기를 찾아보지는 않아요. 읽지는 않아요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런데 right.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조던 씨,
0: 나와주세요.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0: watch review videos. Mm-hmm.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1: Yeah.
0: 사람들이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리는 후기보다는 비디오 후기, 비디오 리뷰들을 요즘에 더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Mm-hmm. 그래서 사용 후기 비디오들을 보곤 했어요. Mm-hmm. 그리고
1: And she also says,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of products before I would buy them or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0: 그리고 비디오도 보고 I would read written reviews. 그래서 그 써놓은 제품 후기도 읽곤 했습니다. Mm-hmm. Of products, 제품들의 후기죠. Before I would buy them, mm-hmm. 구입하기 전에 아니면 before I would try to test them out on myself. Mm-hmm. 제 스스로에게 test them out. 여기서 말하는 them은 the products. 그 제품들을 제 스스로 제 피부에 발라보기 전에 그런 비디오도 보고 mm-hmm. 써놓은 글도 읽곤 했어요. Mm-hmm. 그런데
1: She says, but when I was in high school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0: 그런데 고등학교에 다닐 때 and I got this skincare product mm-hmm. 피부 관리 제품을 샀을 때였는데요. Mm-hmm. 어떤 일이 생겼는지 뒤에 나오죠?
1: That's right.
2: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nd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And when I tried it out, I had a really bad breakout. My skin was so bad that from then on I said
1: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nd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0: 그러니까 방금 전에 봤던 문장 When I was in high school로 시작했던 문장은 mm-hmm. 완료가 되지 않고 있어요. 완전하게 끝나진 않아요. 그냥
1: right.
0: 나중에 다른 문장을 시작합니다. 구어체에서는
1: yes.
0: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죠.
1: Mm-hmm.
0: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피부 관리 제품을 샀는데 그래서 어떤 제품인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Mm-hmm.
0: This skincare product that I had read so many reviews About 생략됐어요.
1: Mm-hmm.
0: 네, 그래서 후기를 정말 많이 읽었고 읽었던 어떤 제품이었는데 Everyone said that it was the best product ever.
1: ever.
0: 여기서 ever라는 거는 그냥 전체 시간을 통틀어서 mm-hmm. out of all the products
1: all
0: ever
1: the products,
0: made.
1: Like, it's so awesome,
0: 네,
1: right?
0: 강조해주는 거예요.
1: Ever.
0: 네, 실제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말하는 건 아니고
1: yeah.
0: 그냥 강조했을 때 ever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mm-hmm. 정말 정말 최고라고 모두가 말하는 제품을 샀대요.
1: But was it? She says. And when I tried it out, I had a really bad breakout.
0: 그런데 when I tried it out, mm-hmm. try something out 하면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경우에는 mm-hmm. try it 이렇게 말하지
1: yeah.
0: try it out 하진 않아요.
1: You wouldn't say try it out is for something that you
0: use 네.
1: right? Try it, something that you eat. Try it out, you have to use it or 네. do something.
0: 약간씩 뒤에 붙는 게 달라지는데 정리를 좀 해볼까요?
1: Okay.
0: 음식 같은 경우에는 try it. I cooked this dish. Try
1: for
0: it.
1: For you, try 네. it. It's delicious.
0: 네, 그런 경우 I think it's delicious. I don't know what you will think, but try it.
1: Okay.
0: Try it, 끝내요.
1: Mm-hmm.
0: 그런데 만약에 옷 같은 경우에는 try it
1: on을
0: 많이 붙입니다.
1: Yes, try it on.
0: 네, try it on. 그리고 try something out,
1: out
0: 하면 이거는 사용할 때 많이 쓰는
1: yeah,
0: 것
1: something
0: 같아요.
1: Something that you use, you try out.
0: 네.
1: You wear, you try on. You eat, you try it.
0: 그런 어떤 구성 다 mm-hmm.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try it out 하니까 써봤을 때 I had a really bad
1: breakout.
0: Breakout 사전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피부 트러블이라고 딱 나오지는 않는 사전이 많은데
1: Oh, yeah. It's like you broke out of prison.
0: Yeah, breakout. And also, a war can break out.
1: Oh, yeah, a
0: war can
1: break out.
0: 발발할 수도 있겠고요. A
1: yeah.
0: disease can break out.
1: Oh, yeah. So many things can break out.
0: 질병이 전염병 같은 것들이 이제 mm-hmm. 발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이 문맥에서는 피부에 뭔가 많이 난 거를 말해요.
1: Yes.
0: 하나 난 거는 breakout이라고 안 하잖아요.
1: It's not a breakout. You just have a pimple. But when your face gets many pimples or acne everywhere, 네. suddenly it's a breakout.
0: 물론 규모는 다르지만 느낌이 좀 이제 전쟁 발발이라든지 전염병 발생이라든지 약간 퍼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여러 개가 막 났을 때 breakout이라고 합니다. 피부 트러블이 really bad breakout, 정말 mm-hmm. 심하게 생겼어요.
1: Mm-hmm. And she said, my skin was so bad that from then on I said,
0: 제 피부가 너무 안 좋아진 상태여서 that mm-hmm. from then on, 그때부터는 mm-hmm. I said,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선언처럼 한 거예요.
1: Uh-huh. She said what? Let's find out.
2: Okay. I'm not just going to listen to people's reviews. I'm going to look at the ingredients in the products that I'm buying and make sure that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요, 온라인 리뷰,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후기를 잘 읽는다, 그리고 잘 읽지 않는다, 하나씩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1: Let's
0: 같이
1: take a look.
0: 읽어볼까요?
1: I don't follow reviews as they tend to be opinion pieces. I follow online reviews quite religiously unless I have a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family.
0: 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0: 첫 번째로
1: 데이브
0: 씨가 I don't follow reviews. 저는 리뷰들을 후기들을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As 여기서는 because라는 because 같은 의미고요. They tend to be opinion pieces. 이제 piece가 일반적으로는 조각이란 뜻인데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아 조각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opinion piece라고 하면 의견을 담은 글.
1: Yes, 네. It's some kind of, you know, report, essay, just any piece of writing that is someone's opinion.
0: 네, 그래서 right. post랑 같은 의미로 post, 쓰였습니다. Yes. Posts of opinion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Basically.
0: Opinion piece가 의견 조각보다는 의견을 담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하겠고요. Mm-hmm. 그 다음으로
1: Mona says,
0: I follow online reviews quite religiously. 꽤 열심히 챙겨본대요, 인터넷상의 후기들을. Unless I have a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family.
1: That's right.
0: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챙겨본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가족이나 친지, 가족이 뭔가 추천해주면 그쪽 의견을 따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 That's right. All right. Perfect.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1: Bye.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올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만두 요리해 볼 거예요. 하지만 보통 만두도 아니고 납작 만두. Yes, we're cooking spicy flat dumplings. 네, 양념 납작 지짐 만두 요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거예요. 옆에서 마시는 음료수. We're going to make a carrot lassi. 네, 오늘은 당근 라시도 만들어 볼 거예요.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스타는 바로 납작만두. 납작만두들 되게 맛있어요.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red pepper paste, 고추장이요. We have sugar syrup, 물엿. We have nuts, 우리 견과류. And we have ketchup. 네, 케첩도 있습니다. And for our carrot lassi, 우리 당근 lassi는 carrot juice, lemon, and yogurt. 네, 당근 juice, 레몬하고 요거트 쓸 거예요. 네, 우리 먼저 만두 요리할 거예요.

0: going to fry the flat dumplings. So we put some olive oil in the pan. 우리 올리브 유 쓰는 거요. 오늘은 중불 쓸 거예요. Don't make it too hot. And we put in the dumplings. 우리 납작만두. One, two, three. Okay, three dumplings. 와, 벌써 시슬시슬 소리 시작했어요. 원래 다른 음식 볶았을 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납작만두는 많이 안 만져드려요. 왜냐면 납작해요. 그래서 한쪽은 구워서 다시 반대로 그쪽으로 구울 거예요. Shall we turn? 네, 우리 반대로 할 거예요. 어? Can you see the color? 우리 살짝 누릇하게 이제. Starting to turn golden brown. 냄새도 좋고. The delicious smell of dumplings. 네, 솔직히 온 세상은 만두 먹어요. Everybody eats dumplings all around the world. 영국 사람도 만두 먹어요. 유럽 사람도 만두 먹어요. 호주 사람도 만두 먹어요. 중국 사람도 만두 먹어요. 왜요? Because dumplings are delicious. 네, 온 세상은 만두 사랑이야. 호호호, 이쪽도.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만두 맛있지만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셰프님 한번 물어볼 거예요. 셰프님!
1: Hello, I'm Chef Robin. 만두는 밀가루피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만든 아주 편리한 음식이에요. Dumplings have vegetables, tofu, meat, and many other ingredients inside. So, let's cook together.
0: Okay, let's turn again. Oh,
2: look at that!
0: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패드 돼요. 그리고 양념 만들어 주세요. Okay, let's take the dumplings out. 우리 납작만두 뺄 거예요. Delicious dumplings. 와. 탓탓탓탓탓. 손 조심해요. 좀 두꺼워요. 덥지만 맛있어요. Okay. 이제 정리 패드 돼요. Delicious dumplings. We're making spicy flat dumplings, so we need spice. We add the ketchup, the red pepper paste. 우리 매운 음식 못 먹는 친구들이 고추장 안 넣어도 돼요. 아니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The water, the sugar syrup, 물엿, and the sugar, 설탕. And now we stir. 우리 다 섞여야 돼요. 요리 많이 안 해도 돼요. Can you see the bubbles? 보글보글한 방울들이 볼 수 있어요? Let's stir it around. 양념 치킨 냄새. It smells like spicy fried chicken. You see all the bubbles now? Good, because we want to get the sauce sticky. 우리 끈적끈적하는 소스는 필요해요. I think it's ready for the dumplings. 이제 만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꺼. Let's turn off the heat. Okay, time for the dumplings. One, two, three dumplings. And turn. 뒤집어요. Turn. 한 번 더. The dumplings are covered in the sauce. 이제 양념하고 만두 다 섞였어요. Let's serve. 네, 우리 만두 접시 위에 둘 거예요. One, two, three. 아, 그리고 소스. There we go. Delicious red spicy sauce. 진짜 맛있는 달콤한 매운 양념이요. We need something crunchy on top. Sprinkle some nuts. 우리 견과류. 아이고, 폴라주시 견과류 말이 너무 어려워요. Like this. And some sesame seeds. 우리 참깨. Fantastic. 그래, 우리 납작만두 좀 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한 음료수 하나 필요해요. We're going to make a very cool carrot lassi. 네, 당근 라시 만들어 볼 거예요. So first, the carrot juice. 우리 당근 주스 들어갈 거예요. So about half a cup. 우리 반 정도. 호호! And now we add yogurt. 네, 우리 요거트 넣을 거예요. We put our yogurt in. 와, 색깔이 두 개 있어요. We've got white and orange. 얼음 넣을 거예요. We're gonna put in some ice. 이거 부서진 얼음이요? 혹시 이런 얼음 없을 때 그냥 사각형 아니면 동그란 얼음 넣어도 돼요. And we stir. 색깔이 변해요. We can see the color change. Ah, it's almost pink. 거의 pink 색깔 됐어요. And lastly, ta-da! My carrot lassi is finished. 양념 납작지진만두와 당근 라시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스트 맛 보기. 와우! 빰빰빰빰빰! 매운맛, 달콤한맛, 맛있는 군 만두피 다 있어요. It's spicy, it's sweet, it's sticky, it's delicious. But it's spicy. 아, 잠깐만요. Hold on. Let me taste the 당근 라시. 달콤하고 크리미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1 플러스 1이었어요. We made 양념 납작 지진만두, spicy flat dumplings, 그리고 당근 라시, carrot 라시. 다음은 1 플러스 1, 아니면 2 플러스 1, 아니면 그냥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Come back soon for some more recipes. Bye-bye!

0: and welcome to Yongo Storytime. I'm Kristen Cho. We are going to finish our book, Mission Lunar Launch. Remember? 저번에 공격 받았죠? These energy bolts from the alien defense system. 네, so how are they going to get out of this situation? 어떻게 계속 달에 있을까요? 아니면 지구로 올 수 있을까요? All right, let's find out in just a bit. Let's look at our three vocabulary words for today. All right, so the first word is to detect. To detect. 감지하다. To detect. And the second word is to be stranded. To be stranded. 발이 묶이다. And the third word is eventful. Eventful. 다사다난한. Okay, very good. So tho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cover today. Let's begin. All right, will they come to the Earth? I think they will. All right, let's finish the book. They detect movement.
1: Did you really have to tell me that?
2: Come on, old man. Get a shift on.
1: Oh, I'm trying.
0: We'll create a diversion.
1: Keep moving.
0: We're going to Gorebridge next time.
3: Okay, okay.
0: Everyone in?
1: Punch in a new destination, quick.
4: Oh, a flat hill. We have a problem. The engine won't start.
5: 오, 네. 자, 모두 외계인 방어 시스템 공격을 받고 있는데, 네,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네요.
0: Alright. 자, 여기에서 bug가 they detect movement. So here is our first vocabulary word. Detect.
5: 감지하다. 그들은 움직임을 감지해요. 네, 그래서 움직이면은 뿅 그쪽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뚝 그쪽으로 쏘고 네 그래서 빨리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제 좀 아빠가 힘들어하네요. 자, bug가
0: will create a diversion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Harry는 keep moving. 자, diversion is actually we will distract them. 그러니까 방해할게. 네, we will create 우리가 방해를 할 거니까 빨리. 도망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이라 여기에서는 막 불평하죠. 아니, 서점을 갈 거야, 우리 다음에.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출발을 하고 싶은데, 자, 엔진. 자, 차, 엔진이 문제가 생기네요. Oh no! Let's continue reading.
6: The door won't shut. Move over, Harry.
1: Oh, we're going to be stranded.
4: And blown to pieces.
3: I know. Flip the bonnet, Dad.
4: No point. I wouldn't know how to fix it.
3: Please, Dad, just flip it.
6: Creak.
1: Oh, it started.
6: That energy bolt must have charged the battery.
4: Good boy, Shinoi.
6: Quick, enter a destination.
5: Okay, 자, 우리 Shinoi 아이디어 때문에 이 energy bolt가 차 배터리를 충전을 했어요. Alright, Shinoi. Good job, Shinoi. 자, 여기에서 이제 아빠, 엄마가 걱정을 많이 해요.
0: We're going to be stranded. So, that is our second vocabulary word. To be stranded.
5: 자, 발이 묶이다. So, 여기에서 우리는 발이 묶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 지구를 못 가고 여기 있을 거야. 어떻게 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빠도 걱정하죠?
0: Yeah, and blow Blown to pieces. 우리는 산산조각 날 거야.
5: 네, 이렇게 걱정을 둘 다 하는데, 자, 여기에서 시노이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자, flip the bonnet, Dad.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bonnet는 친구들 뭐 이 차 bonnet인데 아마 뭔지 모를 거예요. 그 차 앞에 뚜껑이에요. 영어로 hood라고 해요. 미국에서는 hood, the car hood인데 뚜껑이에요. 그거를 이제 열어. 이제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stop and think를 잠깐 봐요. What do you think Dad will do next? 자, 아빠가 다음에 뭐를 할까요? 네, 아마 이 뚜껑을 열겠죠. 그렇지만 아빠는 나 이거 열어도 내가 이거 고칠 수가 없어. 근데 신호회가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딱 에너지 볼트, it hits the car and it charges the battery. So Bug says that energy bolt must have charged the battery. 자, 이 에너지 볼트가 이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now 빨리 destination. 자, 우리 목적지를 입력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죠. All right, let's read on to the next page.
7: Location, home. You have reached your destination.
3: Oh, that was eventful.

0: useful. I'm going to have to get this back in the garage for a good fixing.
1: It's going to need a good wash, too.
0: Maybe time to get rid of this heap of junk. Hey, this heap of junk just got us to the moon and back.
1: You can't argue with that.
2: 네, 이제 드디어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시노이가 that was eventful 이렇게 말을 하는데 eventful is our third vocabulary word. 자 다사다난한, 오케이. So many things happened.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eventful, oh that was crazy, oh my goodness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일이 있었죠? 네, adventure. 그래서 이제 아빠는 이거 차를 고쳐야 되고 또 엄마가 그러는데 maybe time to get rid of this heap of junk. 자, heap of junk는 쓰레기 더미인데 이 차가 친구들 알죠? 오래된 차예요. 그래서 엄마는 자꾸 버리고 싶어해요. 근데 아빠는 아니 무슨 말이야? 아니 이 그 오래된 쓰레기 같은 자동차가 우리 달에 가게 했고 또 다시 돌아왔잖아. 이렇게 말을 하죠. Alright, so good car. Alright. 여기서 stop and think 잠깐 볼까요? What did Myra think the car needed? 자, Myra는 차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She said, it's going to need a good wash too. 자, wash는 네, 여기에서는 세차예요. Car was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lright, that is the end of the story. So, lunar launch. 달까지 가고 공격도 받고 아, 드디어 이 차가 좀 오래됐지만 안전하게 집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All right, I hope you enjoyed the story, and I will come back with another great adventure next time. See you next time, everyone. Bye.
3: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4: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4: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3: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팽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팽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링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보기만 하면, 책을 읽기만 읽으면 우리 친구들의 레벨이 스텝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생길 것입니다. 오늘도 책 안에 한번 흠뻑 젖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의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도 너무나 흥미진진하게 이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과연 이 태풍 속에서 여기 있는 도로시와 토토는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요? 그 결과가 오늘 공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that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하기를 하거나 쓰기를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that을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the dog.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Dorothy lay down on her bed. Toto snuggled beside her.
2: What will happen to us, Toto?
1: The girl asked her friend. Hour after hour passed by. Dorothy got over her fright.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Soon,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They landed on the soft bed. Chapter 5. A Sudden Landing. Dorothy sat up.
2: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1: She noticed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0: The Wonderful Wizard of Oz, The Cyclone, 오즈의 마법사,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도로시가 있는 이 집이 사이클론, 열대성 폭풍 그 속을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토토가 문 밖으로 살짝 나갔었는데 그래서 토토 혼자 막 따로 돌아다니다가 겨우 도로시가 손을 뻗어서 토토의 귀를 잡고 아 드디어 구했다 이러면서 다시 집 안으로 다 끌어당겼죠. 그래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 이야기였고요. 과연 도로시는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요? 이 집이 지금 무사히 착륙을 해야지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꽝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치잖아요.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그렇죠. 도로시는 slammed, 꽝 닫았습니다. 네, 꽝 닫았습니다. slam이라는 것은 꽝 닫다. The trap door shut. 그렇죠. 왜 꽝 닫았냐면 이 도로시의 감정이 조금 들어가 있겠죠. 왜요? 바로 토토가 이 trap door, 작은 문, 맞죠? 여기 있는 trap door, 작은 문이거든요. 작은 문 이 틈 사이로 빠져나가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물론 구하기는 했지만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쾅 닫은 것이죠. 이제 확실하게 닫고 이제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싶지 않다. 이 토토를 그런 위험한 상황이 안 생기게 하고 싶다. 혹은 자기 자신도 빨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문을 쾅 세게 닫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로시는 이 작은 문을 쾅 세게 닫았습니다. You scare me, Toto. She scolded the dog. 그렇죠. 네가 나를 겁먹게 했잖아. 나 놀랐잖아, 토토야. 나 무서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She, 바로 도로시가 되겠죠. 도로시는 scolded the dog. 그래서 이게 바로 토토가 되겠죠. 토토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고, 토토야, 잘했어. 이렇게 할 리는 없겠죠. 지금 뭘 했습니까? You scare me, Toto. 네가 나를 지금 겁먹게 했잖아. 아, 조심 좀 하지. 뭐예요? Scold라는 것은 지금 토토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시가 바로 야단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은 아, 이 단어는 어떤 의미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드리긴 하지만 우리가 뭐 시험 문제 속에서 단어를 만난다거나 모르는 단어는 그 언제 어디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앞뒤 문맥 그 글을 쫙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의미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바르게 단어의 의미를 추측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다음은요. But 그러나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토토와 도로시가 되겠죠. 그들은 were both 둘 다 relieved. 휴, 다행이다. 그렇죠. 어땠습니까? Relieved 했습니다. Relieved라는 것은 안도하게 하다, 안심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relieved, relieve라는 게 만약에 D가 붙어있지 않으면 동사 원형으로서 쓰이면은 상대방을 안심시키다, 안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relieved, D가 붙게 되면은 바로 안도한, 안심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 둘은 둘 다 안심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Well, that he was back inside. 즉, 토토가 다시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안도했습니다. 안심. 아우, 다행이다. 이렇게 안도했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that에 대해서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입니다.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that입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아, 기쁘다. 아, 신난다. 아,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아, 오늘 좀 우울해. 슬퍼. 어떤 것 때문에 슬퍼. 혹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긴장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나타내는데 그 이유를 나타내는 that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제목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을 보면은 아 이게 이거구나. 아, 그래 나 이거 미리 알고 있었어. 근데 이게 그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that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새로울 수도 있겠고요. I'm happy.

happy that you are here 이라고 되어 있죠. I'm happy 라는 것은 아, 나 좋아. 아, 나 기분이 좋아. 나 행복하다. 나 기분이 좋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I'm happy 까지만 적어도 되죠. 자, 그런데 왜 happy 하냐는 거죠. 왜? 그래서 네가 왜 해피한데? 왜 I라는 사람이 왜 해피한데? 왜 기분이 좋은데? 라는 그 이유를 알려줄 때, 그 이유를 나타낼 때 이렇게 that을 붙입니다. That you are here. 네가 여기 와서 하, 난 너, 나 참 기분이 좋다. 이런 걸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that의, 이 that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인가? 이 that은 여기 있는 이 두 문장, 지금 제가 여기에 밑줄을 쳐두었죠. 이 두 문장, 완전한 두 문장입니다. 완전한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는 두 개를 붙여버린다. 풀로 붙인다라는 것이죠. 접착제로 붙인다.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러면 뭘 붙이는가? 바로 두 문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hat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유를 설명한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유? 앞에 나온 감정의 이유.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말이 이 that 앞에 어딘가에 있겠죠. 그래서 I'm happy that you are here. 네가 여기 와서. 그래서 여기 있는 that은 뭐뭐 해서 라고 하면 되겠죠. 네가 여기 와서 나 참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은요. 똑같습니다. He's worried that it might rain 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제 눈에 보이죠? 두 문장이 보이십니까? 자, 두 문장에 밑줄 쳐보세요. 두 문장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샤샤샥 이렇게 치면 되는 것이죠. He's worried와 it might rain. 그렇죠. 이게 두 개의 완전한 문장인데요. 이게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여기 있는 that은 뭐다? 앞에 나온 걱정하는, 맞죠? 우려하는 이 감정을, 감정의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죠. He's worried. 그는 걱정하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는 걱정하고 있다. That it might rain. 비 올까봐 걱정하고 있다. 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데서 뭐뭐 할까봐, 뭐뭐 해서 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말로 문장에 맞게 살짝살짝씩 말은 자연스럽게 만들면 되겠죠. 이유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요. They were both relieved.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도로시, 우리 오즈의 마법사 그 책입니다. They were both relieved. 그들은 둘 다 안도했다. 라는 것이죠. That he was back inside. 여기서 he라는 것은 토토가 되겠죠. 토토가 다시 집안으로 돌아와서 그들 둘 다 안도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that 앞에 relieved가 있겠죠. 왜? 감정의 원인을 설명하는 that이니까요. 자, 그러면 두 문장을 연결하고 있는지도 한번 볼까요? 어떤 두 문장? 여기 있는 they were both relieved와 그 다음 that 다음에는 he was back inside. 또 서로 완전히 완전한 그런 두 문장인데 이 that이 착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감정을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흔히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다음, Dorothy lay down on her bed. 자, 그러니까 이제 막 긴장하고 토토 구해야 되는데 막 긴장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집은 날아다니고 있고 그러니까 Dorothy는 lay라는 것은 누웠습니다. 이 누웠다 할 때 lie lay lane입니다. lie lay lane 누웠습니다. 어디에 누웠냐면 on her bed 그녀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Toto snuggled beside her. 토토는 그녀 옆에 도로시 옆에 snuggle이라는 것은 막 이렇게 이 제 동작이 좀 좀 이게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안기면서 토토가 여기 있다면 제가 토토가 아니라 도로시가 여기 있다면 토토가 막 이렇게 품속을 파고드는 거 이게 바로 스너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What will happen to us, Toto? 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토토야?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The girl asked her friend. 자, 그러면 여기서 the girl이라는 것은 바로 도로시가 될 것이고요. Asked her friend라고 하면 바로 그녀의 친구니까 토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Hours after hour passed by. 시간이 흘렀습니다. Dorothy got over her fright. Fright라는 것은 바로 놀라움이나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got over, get over이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get over이라는 것은 극복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시는 그녀의 놀람이나 두려움을 이제 떨쳐버렸다, 극복했다라는 것이죠.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집은, 지금 도로시가 안에 있는 그 집은 rocked. rock이라는 것은 바위했다. 엄청난 바위가 바위했다.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rock이라는 것은 흔들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흔들렸고요. and swayed. sway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렸습니다.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이 폭풍, 열대성 폭풍, 사이클론 그 한가운데서 흔들렸습니다. Soon, 곧,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그리고 도로시와 토토는 fell,
떨어졌습니다. 어디로 떨어졌냐면 아 잠으로 떨어졌네. Fast는 빠르게.

0: 아니고요. 깊이, 깊게라는 의미입니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Dorothy slammed the trap door shut.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the dog.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Dorothy lay down on her bed. Toto snuggled beside her. "What will happen to us, Toto?" the girl asked her friend. Hour after hour passed by. Dorothy got over her fright.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Soon, Dorothy and Toto fell fast asleep.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orothy, 도로시는 was awakened. awaken이라고 하면은 깨우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was awaken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바로 수동태죠. 뭔가를 당하는 거죠. 깨워졌다. 내가 누군가를 깨우는 게 아니라 도로시가 깨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도로시를 깨운 거예요. 그래서 깨움을 당했습니다. 뭐에 의해서? A sudden shock. 이 갑작스러운 충격. 뭐쿵 하는 어떤 소리나 뭔가 누군가 옆에서 확 소리를 지른다거나 갑작스러운 충격이니까 뭔가에 부딪혔겠죠.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그녀와 토토는. 그녀는 바로 도로시겠죠. 그녀와 토토는 bounced up. 우리 bounce라는 것이 이렇게 퉁퉁 튀는 거 아니에요? 트램펄린을 탄다면 붕붕 뛰는 거잖아요. 그래서 bounced up이라는 것은 튀어오르다. into the air. 공중으로, 공기 중으로 튀어올랐습니다. They landed on the soft bed. 그들은 착륙했습니다.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에요? 부드러운 침대. 그러니까 도로시가 누워있던 그 침대에 이렇게 내려앉았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부드러운 침대 위에 착륙했습니다. 혹은 내려앉았습니다. 그 다음은요. Chapter 5, 제5장입니다. A sudden landing, 갑작스러운 착지 혹은 착륙이 되겠죠. 막 집이 날아다니고 있었으니까. Dorothy sat up. 도로시는 다시 한번 이 몸을 세워서 앉았습니다. 몸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이제 그녀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말을 했냐 하면, I wonder, 아, 궁금해. What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나좀 궁금해. 아, 지금 밖에 어떻게 돼 있는지 도로시와 토토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까 폭풍 속에서 막 날아다니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이죠. She noticed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그녀는 notice, notice라는 것은 알아차렸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느껴보니까, 이제 집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네. 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그렇죠. 집이 더 이상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안전하게 착륙했다. 이 집이 착륙했다라고 하니까 좀 말이 이상한데요. 집이 어딘가에 안전하게 내려앉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마지막 문장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다음 내용 너무나 궁금하죠? 미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 하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 단어 정리 오늘도 빠뜨릴 수 없겠죠?
1: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She and Toto bounced up into the air. They landed on the soft bed. Chapter 5: A Sudden Landing. Dorothy sat up. "I wonder what happened," she said. She noticed that the house was not moving.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2: Scold, scold. You scared me, Toto. She scolded the dog. Relieve, relieve. But they were both relieved that he was back inside. Fright, fright. Dorothy got over her fright. Sway.

0: sway. The house rocked and swayed in the center of the cyclone. Awaken. Awaken. Dorothy was awakened by a sudden shock.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휘는 바로 Move라는 것입니다. Move라는 것은 제가 지금 Move 하고 있죠. Move 뭡니까? 아, 춤추는 거 아니고요. 아, 권투하는 거 아니고요. Move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문을 통해서 이 Move의 의미를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어휘도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도 하나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ar is not moving. 자동차가, 그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지 않다. 여기서 move는 바로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움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we will move to a new house.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움직이다를 활용해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말이 조금 어색해요. 조금 자연스럽게 해볼까요? 우리는 할 것이다. 새로운 집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집으로 움직인다는 말은 뭐죠, 우리 친구들? 맞습니다. 뭐라고요? 이사하다. 그렇죠. 새로운 집으로 움직인다. 이 말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해서 그 문맥에 맞게 약간 말을 고쳐나가면 이렇게 또 다른 의미가 생기곤 합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의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액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또 시작. 출발했습니다.
1: 그리고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이에요.
0: Oh yeah, wow. already, huh? June입니다.
1: 네.
0: 자, 오늘 가정 영어이자 또 6월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6월, 7월 뭐 이렇게 하면은 비 오고 막 이럴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렇죠. 날씨도 또 막 더워지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요.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빨래. 그게 최강의 난이도이다 파트 1을 해볼 거거든요.
1: 지금 또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네. 아주 자그마한 방 하나를 깨서 거기 살았었는데
1: 네.
0: 저는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조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왔더니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고 제가 왔을 때가 이제 여름이 딱 장마철 시작할 때였는데 네. 그냥 걸어놨는데 냄새가 냄새가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1: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사람은 또 후각의 동물이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냄새가 나면 되게 불편해요.
0: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파트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발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비 때문이지. 네, 뭐뭐 때문이지라는 걸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문장 자체는 짧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아, 냄새가 너무 심했나 봐.